0: recently introduced a vest studded with the same metal plates now appearing on handheld fans.
1: So these are the special handheld fans that actually have a cooling function. So they're more of the upgraded ones that are mentioned here.
0: Yeah.
1: Although a lot of people in Korea, they just have the sort of normal, I won't say normal, but you know, the fans.
0: Traditional?
1: That, yeah. Maybe. Yeah. Exactly. Okay. 일본은 2004년 소니 출신의 전기 엔지니어 이치가야 히로시가 발명한 일명 팬 냉각 재킷을 발상지로 자국 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라쿠텐에 따르면 더위 대비 제품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20년 이후 6배 이상 확대됐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카테고리에는 약 80만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치가야의 발명품은 그때 이후 상당히 발전한 상태인데 한 의류회사는 최근 휴대용 선풍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금속판이 박힌 조끼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Okay. So a fan cooled jacket would be a jacket with this fan in it.
0: Fans in it? That's yeah. pretty wild.
1: So you feel cool just by wearing it, I guess.
0: Do you think you look cool? I wonder about that. Yeah.
1: All right, what's a countermeasure, Ray?
0: So a countermeasure is something that you do to prevent or deal with a problem. So easiest examples would be a firewall in like on a website. Firewalls ar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Mm-hmm. Think about security cameras, CCTV. Yep. They're not just there for fun. They'r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ft. Mm. If people know there's cameras, they probably won't try to steal.
1: measure라고 하면은 조치죠. 근데 counter라는 것은 그 반대한다, 대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대항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countermeasure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반대 역할, 반대 결과를 나오게 하는 조치. 이제 좀 길게 풀어서 말하면 그렇고요. 쉽게 말하면은 뭐 대응책 정도, 대책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eat countermeasure products라고 하면은 열을 좀 막을 수 있는 제품들, 열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제품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름에 쓰는 이 모든 제품들이 다 heat countermeasure product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So those would just be products that are used to help people deal with the extreme heat.
1: Yeah, definitely. And there's this vest that's studded with metal plates.
0: It's covered in these small plates, the surface of the jacket, it's all covered. Sometimes people have jackets studded in diamonds or rhinestones, so they bedazzle something.
1: Mm. Did Elvis wear sort of very elaborate jackets?
0: Didn't he have jumpsuits? I think it was a whole suit, wasn't it? And that was studded with rhinestones. And
1: Queen's singer, what's his name? Freddie Mercury.
0: Kurt Cobain.
1: Freddie Mercury.
0: Oh, him.
1: He also wore a lot of very, you know, fancy clothing. He may have worn a sort of a jewel-studded jacket.
0: I can imagine that.
1: Yep. 그래요. So studded with something 그러면은 무언가가 콕콕 박혀있다라는 뜻이어서 지금 얘기한 굉장히 화려한 재킷을 많이 떠올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studded가 또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왜 영화에 캐스트가 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그럴 때 a star-studded cas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0: Good example.
1: Odyssey, for example, has a star-studded cast, the movie.
0: Oh.
1: So it has, let's see, Matt Damon, Anne Hathaway, Robert Pattinson, Tom Holland, Zendaya. These are all famous people.
0: Yeah.
1: So that's sort of a star-studded cast.
0: Yeah.
1: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별이 굉장히 많은 캐스트다. 이제 각각의 배우를 유명한 별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또 스타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특별한 조끼가 있대요, 일본에. 근데 그 일본의 조끼가 금속판이 박혀있다. It's a vest studded with metal plates. Okay. 자, 일본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Let's listen to this next paragraph about Korea.
0: In South Korea, the need for such technologies is especially great on farms, said Kim In-soo, a researcher at the country'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He recently designed his own cooling vest for greenhouse workers that is being piloted at 350 farms around the country. Greenhouses are one of the worst places to be during a heat wave, he said. It's hot and humid, and a lot of the work is time-sensitive harvesting that can't be stopped at will. The vest, which relies on a technology known as a vortex tube, is hooked up to a compressor that shoots cold, dry air into thin tubes, which then distribute it across the skin through tiny perforations running throughout the vest.
1: 한국농촌진흥원의 김인수 연구원은 국내 농장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온실 근로자를 위한 냉각 조끼를 직접 개발했는데 이는 현재 전국 350개 농장에서 시범 착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거는 이 김 연구원의 얘기인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온실은 가장 견디기 힘든 장소 중 하나죠. 덥고 습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상당 부분이 시간에 민감한 수확 작업이라 자기 마음대로 중단할 수도 없어요. 자, 일명 보텍스 튜브라는 기술을 활용한 이 조끼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가느다란 튜브로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에어컨 같은 컴프레서에 연결돼 있는데 공기 압축기. 이 차가운 공기는 조끼 전체에 뚫린 미세한 구멍을 통해 피부에 골고루 전달되게 됩니다. This sounds like a cool vest, this one.
0: No pun intended.
1: Yes, exactly. Okay, so they're piloting this vest, which is like, you know, a pilot TV show.
0: You're testing it.
1: Yeah,
0: first time. First time, see if it works.
1: Yeah.
0: If it does, then I'm sure it'll be rolled out to other places.
1: Exactly. The thing about working inside a greenhouse is that it's time sensitive.
0: It sure is.
1: You can't just stop and say, let's take a break.
0: No. If something's time sensitive, it needs to be done. It needs to be dealt with within a particular period of time. If you miss that time, it could get ruined. Something can be late and then you don't actually, you know, you're sending forms somewhere. It's time sensitive. You must apply for this by this time or you miss the opportunity. And when it comes to farming, if you don't harvest it, then you can miss that chance and those crops can go to waste.
1: 맞아요. 시간에 민감하다. Time sensitive. 그러니까 분초를 다투는 작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덥다고 미룰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특수 조끼를 제작해서 시원하게 하면서 수확을 하는 모습입니다. And if you hook something up, what does that mean?
0: Connect it, right? So it's saying here these tubes are connected to a compressor. Hmm. And that compressor shoots the cold air throughout the vest.
1: Yeah.
0: A lot of times you might say like a machine is hooked up to a computer or whatever it is, these, you know, our microphones
1: are all hooked up
0: to the electricity.
1: Mm. Yeah.
0: Connected.
1: Yeah, I've never really looked at where they're hooked up to, but yes, you're right.
0: Yeah, they're hooked up to the wall, the plugs.
1: Mm.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기기 같은 경우 전선을 통해서 연결됐다라고 할 때 it's hooked up. 어디에 연결됐느냐? To 어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특수 조끼들이 하나의 공기 압축기에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조끼 전체에 이렇게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요? 퀴즈 다시 한번 주세요.
0: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uitable for cooling air in a room? One, an air conditioner. Two, a dehumidifier. Or three, a ceiling fan.
1: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listen to our next song now. It's Bananarama with Cruel Summer.

0: 이런 더위 속에서 성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요즘은 남자가 양산을 쓰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 더위를 식히는 효과 면에서 양산이 제일 큰 차이를 만들어줬어요. Yeah, do you have one of these
1: Yeah,
0: parasols?
1: I call them sunbrella.
0: Yeah, I like that expression more than parasol, actually. Yeah.
1: sunbrella. My wife has always tried to get me to use these, and I
0: Yeah.
1: agree with this guy. It's like, oh, those are for
0: A bit more
1: girls, and
0: feminine, yeah.
1: yeah, and
0: But
1: I
0: you
1: just
0: can
1: feel
0: get.
1: weird walking down the street with one.
0: Yeah,
1: But
0: okay.
1: I have used a sunbrella a few times this summer, and it's the first summer. And again, it's just like, okay, I don't care. I'm using it, and it does help.
0: Yeah,
1: Especially, I'm
0: because.
1: very fair skinned, so it does really help
0: Exactly.
1: me.
0: You're providing shade
1: Yeah.
0: where there isn't any.
1: Exactly.
0: So,
1: Yeah, I agree with this guy. My notions of gender have definitely gone out the window when it comes to using
0: Yeah.
1: these products.
0: Well, the New York Times describes him as a parasol convert,
1: Yep.
0: as if you
1: Yeah.
0: changed your religion almost.
1: So am I.
0: 그래요. 이제 convert라고 하면은 개종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래서 종교에 관해서 많이 쓰는데 이 남성이 원래는 양산은 좀 여성분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convert죠. So, that notion that just went out the window.
1: Something goes out the window, it no longer exists. It's not important, it's not relevant. A lot of times what we use this for, a plan you have. So you have a plan and then something happens, so you can't follow through with that plan. You say, well, that plan's out the window. Right? You have a plan. Okay, we're gonna make this team with Ray and Sue, and then it's like, oh, Sue's on vacation. Well, okay, that plan's out the window. Right? So that's a lot of times that's how we use it.
0: Exactly. 아, 이 계획은 이제 뭐 쓸모없게 됐네 라고 할 때, that plan's out the window. 말 그대로 하면은 창밖에 내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쓸모없게 되다가 될 수도 있지만, 앞서 얘기한 이 남성분의 어떤 개념, 아니면 뭐 양산을 누가 써도 되는지 뭐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창밖에 내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that notion in this case.
1: The idea.
0: Yeah,
1: This
0: the idea.
1: idea that it's only for
0: Women, yeah.
1: women? Nah, forget about that.
0: Yeah. It's out the window.
1: Yeah, it sure is.
0: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Now on to the five key expressions from that article, starting off with 어디에나 있는 ubiquitous.
1: Smartphones are ubiquitous in modern life.
0: 현대 삶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ubiquitous. The next one is 무언가가 콕콕 박혀 있다, 산재하다라는 뜻인데요. Studded with something.
1: The walls were studded with photographs of the team's greatest moments.
0: 그 벽에는 이 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포착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studded with something은 무언가가 정말 많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It's covered in that thing.
0: Yeah. 자, 다음 표현은요. 시간에 민감하다. Time sensitive.
1: This is a time-sensitive matter, so we need to make a decision today.
0: 이거는 굉장히 시간에 민감한 그런 주제예요. 오늘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 표현은 to build A around B.
1: The team is built around veteran players.
0: 네, 그래서 B를 기반으로 A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이 팀은 베테랑 선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으로 to go out the window.
1: Any hope of arriving on time went out the window after we hit heavy traffic.
0: 교통 체증에 직면한 순간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는 이 생각이 완전히 그냥 창밖에 내다 버리는 쓸모없는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Go out the window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다. 쓸데없는 것이 되다. 폐기되다. 다 되는데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디어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창밖에 내다 버렸으니까요. So any hope of arriving on time,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는 이 희망, went out the window. 그것은 더 이상 없는 희망이 됐어요. 그런 희망은 없어졌어요. After we hit heavy traffic. 길이 이렇게 막히는 걸 보게 되니까. Okay,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World News Overview.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e full article,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뉴스 커버리지 기사는요, 방송 내용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2부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보기 3개 중 냉방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는 뭐였을까요? Ray, what's the answer?
1: The answer is a dehumidifier. Doesn't cool the room down.
0: No, but it gets rid of the humidity.
1: Yeah.
0: And sometimes that helps when you're hot as
1: yeah,
0: well.
1: Yeah, it could do.
0: Yeah. 제습기를 dehumidifier라고 합니다. Humid하다는 게 습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dehumidifier, 제습기. 자, 그럼 에어컨디셔너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에어컨, AC. 그 다음에 ceiling fan은 역시나 뭐 외래어 그대로 우리가 쓰는데 천장에 달려있는 ceiling fan.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Van Morrison, Crazy Lov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have a look at today's expression. What is it, Ray?
1: It's a wash.
0: Oh. 이번 idiom은 it's a wash. 독인 객입니다. 이런 건데요.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쌤이랑 저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차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Let's have a listen.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클래식 정경입니다. 마르타 아레리츠, 미국의 거장 게리 굴슨을 우승자로 배출한 콩쿠르인데요.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우승 문턱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깐깐한 심사 때문에 일이 없는 이의가 많은 콩쿠르인데요. 지난 2011년 이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고 특별상 4개까지 휩쓸었던 피아니스트는 바로 한국의 박재홍입니다. 부전이 콩쿠르 우승 이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박재홍은 과거에 연주했던 곡이라도 악보를 새로 사서 다시 연습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믿음 때문인데요. 새 악보를 보면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처럼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나를 믿지 말고 때로는 새 문서를 여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8월 28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스크리아빈의 프렐류드 작품으로 11중 11번 비장조 알레그로 아사이 박재홍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한 명이죠. 박재홍은 부전위 콩쿠르 우승 이후 우승자의 레퍼토리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협주곡과 독주곡에 도전해왔습니다. 루틴이 반복되면 매너리즘이 되고 매너리즘이 쌓이면 도태된다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말.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볼 말입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목은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재즈와는 좀 다릅니다. 1943년 당시 소련에서 재즈라는 말은 댄스 음악, 대중음악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중 왈츠, 폴카, 폭스트롯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바우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번 중 왈츠, 폴카, 폭스트롯을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율이죠. 당시 유럽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을 그려낸 곡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스메타나, 나의 조국, 2번 드브르자크, 신세계로부터 2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크라이슬러가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새롭게 해석한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라마이노프의 프리게라, 기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0285님의 사연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방학, 아이랑 보드게임하며 정클클을 듣고 있어요. 남은 방학을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야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는 집에서 편하게 뒹굴뒹굴 보내고 싶다고 해요. 10월 피아노 연주의 듀오곡으로 성자들의 행진을 연주하는데 정클클에서 들려주시면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0285님의 자녀분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평소와 다른 추억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익숙한 집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있을 연주에도 만족스럽게 마치길 바랍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0285님이 신청하신 곡, 미국 흑인 연가의 뿌리를 둔 노래죠. When the Saint Go Marching인 성자들의 행진,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와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의 행진,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작곡가의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스메타나, 나의 조국. 2번 드보르자크, 신세계로부터 이 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진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음악이라고나 할까요? 흔히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고 부르지만 20세기 이탈리아 음악학자 지아조토가 만든 작품으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알비노니, 지아조토의 아다지오 G단조, 볼프강 마이어의 오르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알비노니, 지하조터의 하다주 지단조. 볼프강 마이어의 오르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드보르자크 신세계로부터 이 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브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2악장 라르고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9월 4일 강원도 양양에선 국립오페라단의 잔니스키키가 무대에 올려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양양문화재단이 기획한 공연인데요. 게다가 무료 공연입니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배려한 이런 공연 소식을 들으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유료 공연이라도 이런 큰 규모의 공연들이 더 자주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관객들뿐 아니라 무대에서는 연주자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1부 끝곡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베리 워저스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만나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차이콥스키다운 낭만을 만날 수 있는 곡이었죠. 차이콥스키 현우를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모로 48종 2악장 왈츠 크리스토프 헤셴바흐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엔 클래식 4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떠나봤고 클래식 4대 강국 마지막 여행지는요, 바로 독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독일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죠. 서양 음악의 문법과 중심축을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음악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흐에서부터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까지 서양 클래식 음악의 핵심적인 발전 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악가들을 숱하게 배출해낸 나라인데요. 자, 오늘 나라별 음악여행 독일 편에서 가장 먼저 들려드릴 곡은요, 독일 음악사의 출발점과도 같은 음악, 바흐의 곡입니다. 왜냐하면 바흐 음악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대입법, 정교한 구조는 훗날 독일 음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바로크 시대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협주곡처럼 한 명의 독주자가 오케스트라와 경쟁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바흐는 제1바이올린 세대, 제2바이올린 세대, 비올라 세대, 첼로 세대, 하프시코드 등을 편성했는데요. 협주곡이지만 특정한 한 명의 연주자가 중심에 서기보다 여러 악기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음악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선율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흐의 이 곡을 음악을 만든 정교한 건축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바로크 음악을 당시의 연주 방식에 가깝게 재현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만났습니다. 나인하트 게베리 지휘하고 무지카 안티콰 켈른이 연주했는데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8 중에서 1악장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1048종 1악장,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코와 쾰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인 독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겐 두 차례의 결혼을 통해 얻은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은 성공적인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 카르 필립 에마누엘 바흐, 그리고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인데요. 바흐의 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카르 필립 에마누엘 바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교사였는데요. 오랫동안 프리드리히 대왕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던 그는 프로이센 왕국을 떠나 함부르크로 향했습니다. 그의 대부이자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던 텔레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공석이 된 함부르크시의 음악 감독으로 갈수 있게 됐거든요. 함부르크에서 그는 주요 교회 음악을 만드는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카르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는 실험적인 기악곡도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요. 소나타 형식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들을 여럿 남기게 됩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 바흐의 치밀한 대입법과는 달리 순간순간의 감정과 인간적인 표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던 작곡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70대 대가의 평생 경험이 녹아든 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바로크의 전통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입니다. 카르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를 위한 함부르크 소나타 G장조. 바르톨트 쿠이겐의 플루트, 에발트, 데메이엘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만나보시죠.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를 위한 함부르크 소나타 G장조, 바르톨트 쿠이겐의 플루트, 에발트 데메이엘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나라별 음악 여행, 오늘은 독일로 와 있는데요. 독일 음악사를 큰 흐름으로 보면 바흐에서 베토벤, 슈만, 브람스로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고전주의의 형식을 극적으로 확장했다면 슈만은 그 형식 안에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 문학적 세계를 깊이 집어넣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슈만은 원래 문학가가 되기를 꿈꿨고 실제로 음악 평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가 창간한 음악 잡지 신음악지를 통해 당시의 음악을 평가하고 새로운 음악가를 소개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람스였죠. 슈만은 작곡가이면서 동시에 음악 비평가였고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음악가였습니다. 슈만이 라인 지방으로 이주한 뒤에는 새로운 삶에서 받은 활력과 기쁨이 담겨있는 작품을 썼는데요. 시작부터 힘차게 펼쳐지는 선율과 리듬이 마치 넓고 장대한 라인강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슈만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과 독일적인 웅장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97 라인 중 1악장 라파엘 쿠벨리카가 주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적목으로 97 라인종 희락장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 독일로 와 있는데요. 조금은 낯선 이름일 것 같습니다. 필립 프리드리히 질허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교육자인데요. 오늘날 교향곡이나 오페라로 유명한 작곡가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독일의 민요와 합창음악을 대중화한 인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요를 수집하고 편곡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게 한 건데요. 독일의 합창단, 노래하는 모임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19세기 독일에서는 민요를 단순한 서민의 노래

가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음악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지런은 이 흐름의 중심에서 독일과 유럽 민요를 부르기 쉬운 화성과 선율로 편곡했고, 특히나 남성 합창과 아마추어 합창단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칠허가 하이네 시에 선율을 붙인 로렐라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로렐라이는 요정의 바위로 불리는 라인 강변의 높은 바위 절벽인데요. 예로부터 이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를 불러 뱃사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이네는 이 전설을 바탕으로 시를 만들었고, 쥐르허는 곡을 붙였죠. 이 선율이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나 부르기 쉬워서 너무나 널리 퍼진 나머지, 아이러니하게도 작곡가의 이름은 잊히고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독일 민요처럼 여겨지게 됐죠. 필립 프리드리히 쥐르허의 로렐라이,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필립 프리드리히 지러의 로렐라이,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 독일입니다. 바그너 오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그너는 서양음악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단순히 오페라 걸작을 많이 남긴 작곡가가 아니라 오페라라는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음악과 문학, 연극과 무대미술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니벨룽의 반지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작품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 극적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반복 사용하는 짧은 주제를 말하죠. 라이트 모티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각 인물, 상황, 사물에까지 음악적 동기를 부여해서 오케스트라가 그 의미를 계속 암시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바그너가 쓴 오페라 중에 비교적 밝고 인간적인 유머가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16세기 독일 시민사회에서는 마이스터징어, 즉 장인 가수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스터징어를 소재로 한 오페라였습니다. 주인공 발톤은 귀족 청년이지만 기존의 엄격한 노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 경연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로 사랑하는 여인을 얻습니다. 전통을 이해한 인물이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전통과 새로운 예술의 충돌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모르겐 리히, 리어텐트 임 로지겐 샤인,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 페터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와그너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모르겐리시 로이텐트 임 로즈겐샤인.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 페터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 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 독일입니다. 베토벤, 브람스처럼 독일의 클래식 음악의 중심에 있는 작곡가는 아니지만 흔히 베를린 오페레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 파울 링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링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베를린의 대중문화와 도시의 정서를 음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곡가인데요. 그의 대표작 중에 베를린의 공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원래 1904년에 발표된 동명의 희극에 들어있던 행진곡인데요. 링케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베를린 사람들의 활기와 유머, 도시 특유의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링케의 대표작이 된 달의 여인이 개정되면서 이 베를린의 공기가 쓰이게 됐고, 이것이 바로 베를린의 공기다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오페레타, 달의 여인, 즉 프라우 루나는 베를린 사람들이 열 기구를 타고 달나라로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링케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베를린 시민들의 유쾌한 상상력을 표현해냈죠. 오늘날 음악회에서도 관객이 함께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부는 걸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곡은 단순한 오페레타의 한 곡이 아니라 베를린이라는 도시 자체를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파울 링케의 베를린의 공기,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표 실내악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소리의 결에 초대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9월 14일 월요일 금호아톨 연쇄에서 있을 춤의 얼굴들 공연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9월 15일 화요일 공연 겹겹의 현인데요. 예술의 전당.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작품 카를마리아 폼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사실 당시 유럽 오페라 무대에는 오페라 양대 산맥, 이탈리아 오페라와 프랑스 오페라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베버는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통해서 독일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821년 초연된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숲과 전설, 사냥꾼과 악마라는 소재를 오페라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요. 특히 서곡에서는 호른의 목가적인 울림에서 시작해 신비와 공포, 긴장과 환희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이 곡을 끝으로 독일 음악 여행뿐 아니라 나라별 음악 여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테마로 찾아올 9월에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기대해 주세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마레크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워킹맘입니다. 각 이름에 따라오는 저를 향한 많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정작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어 낙심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북카페를 알게 됐어요. 퇴근길 운전하며 다시 듣기로 듣는 북카페는 오롯이 저를 위한 오락시간이자 에너지 충전시간이 되었습니다. 윤고은의 북카페 팀이 선정한 도서와 주제면 분명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기대로 북카페에 방문합니다. 다양한 장르, 흥미로운 이야기와 질문들, 카페인님들의 관심 어린 댓글과 카페직의 고은님의 다정한 멘트, 그리고 초대 작가님들과 나누는 사색과 대화를 듣고 있자면 하루 종일 시달렸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북카페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카페인 김미화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한 장씩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카펫으로 깔린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내가 연다상, 오늘은 내가 연다상을 드렸죠. 그 명단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등등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 주 생일 주간으로 정말 뭐랄까요? 아주아주 아주 열광적으로 부응 뜬 기분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가을 학기로 접어드는 그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물론 제 방으로 주말에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같은 듯또 새로운 북카페의 새 계절을 계속 성실하게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10cm의 폰서트,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Close to You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자우림의 홀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카페인 김미화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5일간 카페인들이 북카페로 보내주신 엽서에서 그 문장들을 하루에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는 북카페 7주년을 맞아서 숫자 7이 품은 세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년의 세포 주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7년의 세포 주기라니 어떤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열어볼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피부세포는 몇 주, 적혈구는 몇 달, 단단한 뼈세포는 몇 년. 저마다의 수명은 다르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거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이른바 물리적인 갱신을 마치는 데에는 대략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이 경이로운 생물학적 주기를 가만히 사유해보면 서늘하고도 다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7년 전 거울 앞에 서 있던 나와 지금의 나는 단 하나의 세포도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7년 전 나를 지독하게 아프게 했던 실패의 감각도, 팍팍한 현실에 이리저리 부딪혀 생겨났던 마음의 굳은 살도,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묵묵히 허물을 벗어내고 마침내 새롭고 투명한 오늘로 깨끗하게 교체된 셈입니다. 가끔 삶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을 때 과거의 뼈아픈 오답들의 발목을 잡혀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맹렬하게 과거의 찌꺼기를 떠나보내고 기어코 새로운 생명력을 채워넣는 치열한 도약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낡은 내가 오늘의 단단한 나로 탈피하는 이 고요하고 너그러운 과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북카페가 여러분과 다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온 지난 7년 역시 매일 새로운 이야기와 문장들로 낡은 생각들을 씻어내고 더 넓고 속 깊은 세계로 스스로를 갱신해온 묵묵한 탈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7년 전

처음 마이크를 켰던 날의 북카페와 오늘의 북카페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넉넉한 품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지금 혹시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낡은 상처를 서늘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새롭고 단단한 오늘을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낡은 허물을 기꺼이 벗어던진 당신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갱신에 박수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러브 샤인 얼라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그쵸? 신기합니다.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큰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그리고 어쩐지 부끄러웠던 거, 그리고 나를 여전히 옭아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그늘들, 이제 7년이면 완전히 교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기대서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또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움으로 누려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우리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그래서 미래로 갈 힘조차 내지 못한다면 큰 문제일 테니까요. 그럴 때이 7년 주기의 세포 교체 얘기 떠올려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생애, 그리고 샘 스미스, 서머 워커가 함께한 곡 디어 에바 헨슨 OST에서 띄워드릴게요. You Will Be Found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복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복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짧은 질문에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미시시피강 한가운데에 작은 뗏목 하나가 평화롭게 떠 있습니다. 뗏목 위에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이불 삼아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14살 소년 헉, 그리고 흑인 노예 짐입니다. 헉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답답한 규칙들과 폭력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불편한 옷도, 억지로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도,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도망친 섬에서 운명처럼 짐을 만났습니다. 짐은 남쪽의 참혹한 농장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도망쳐 나온 상태였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의 눈으로 본다면 헉은 불량한 가출 소년이고 짐은 당장 체포되어야 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뭍을 떠나 뗏목을 타고 강물 위로 나선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억압과 편견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낮에는 무성한 수풀 속에 뗏목을 숨기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어둠이 깔리면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가 유유히 밤의 강물을 유랑합니다. 커다란 수박을 쪼개 먹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으며 두 사람은 나이와 인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끈끈한 친구가 되어갑니다. 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상하고 문명화되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사실 위선과 탐욕, 그리고 흑인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끔찍한 야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천대받는 두 도망자가 만들어낸 이 작은 뗏목 위에는 거짓 없는 웃음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실한 인간에만이 반짝이고 있었죠. 헉은 뗏목에 누워 끝없이 펼쳐진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뗏목 위에서의 삶보다 더 멋진 것은 없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세상에 낡고

규칙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이곳. 거대한 자연의 품에 안긴 작고 초라한 뗏목은 밤물결을 따라 조용히 흘러갑니다.

니콜라스 에드워드 윌리엄스의 미시시피 리버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뗏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다정한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작품.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거대한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소년의 찬란한 모험과 성장을 담은 미국 문학의 영원한 걸작이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꺼내봤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톰 소여 친구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그 정도로만 만약에 허클베리 핀을 알고 계셨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모험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요. 이 폭력적인 아버지, 또 숨막히는 규율로 가득한 문명 사회에서 죽음으로 위장을 한채 도망친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헉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친 마음씨 착한 흑인 노예 짐을 만나서 그두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물 위를 흘러갑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그리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진정한 그 우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이 뗏목이 육지에 닿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기꾼, 살인자, 또 흑인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 문명사회의 잔혹한 민낯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명사회의 룰 앞에서 14살 소년 헉은 마침내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사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끄는 그 마음속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그 고뇌의 밤으로 함께 가보시죠.

평화롭던 뗏목 여행은 못해서 만난 악질 사기꾼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사기꾼들은 허기 자리를 비운 사이 돈 몇 푼에 짐을 농장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짐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허근 낡은 오두막에 홀로 앉아 끔찍한 도덕적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 백인 사회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끔찍한 죄악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던 허근 결국 문명화된 백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며 짐의 원래 여주인에게 그를 고발하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헉의 마음은 죄를 씻은 듯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헉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 동안 강물 위에서 짐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다정한 기억들이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웃었던 일, 자신이 잠들었을 때 행여나 깰까봐 대신 밤을 새워가며 뗏목을 지켜주던 짐의 커다랗고 따뜻한 등, 그리고 헉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유일한 친구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 착하고 순박한 짐의 눈동자. 헉은 손에 쥔 편지지를 내려다 봅니다. 세상의 법과 종교는 짐의 주인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짐을 구하는 일은 끔찍한 죄악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헉은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며 편지지를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으로 흩날리는 순간 헉은 결연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좋아. 그렇다면 난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어. 그것은 부조리하고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한 소년의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도덕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진짜 양심과 우정을 선택한 순간, 헉은 더 이상 사회의 규칙에 얽매이는 나약한 꼬마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단단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헉은 당장 짐을 구하기 위해 오두막을 박차고 나와 밤의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험난한 세상의 끝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소년의 발걸음 위로 미시시피 강의 맑은 달빛이 축복처럼 환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세상의 위선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양심을 향해 뗏목을 저어간 소년의 이야기.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레고리 포터의 컨시퀀스 오브 러브 듣고 왔어요. 지금 보면 이러한 허의 결정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크 트웨인이 이 소설을 쓰고 출간했던 그 시절의 질서, 규율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허클베리 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사회의 그 대세를 거스르는 일인지,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내 친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지옥행을 택하는 장면. 우리가 이 유쾌한 모험기를 세상의 끝으로 챙겨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법과 제도 앞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헉, 어린 소년의 목소리. 그거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문명의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페인님들, 오늘 하루 한번 세상의 잣대보다 내 마음속 다정한 그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책장 이렇게 덮을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니키 유어 굿 타임스 고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0: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예비 엄마 아빠는 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임신 준비 검사부터 출산 후 돌봄 계획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아이를 만난다는 설렘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난임 클리닉을 오가는 부부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줄 도우미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부터 호흡, 운동, 식사 등을 잘 챙기는 법이 담긴 심리 방역 안내서 맘 안에인데요.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문의도 가능하고요. 가족의 탄생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A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했는데 북카페 생일 주간이라니 저도 괜히 이번 주 보내는 심정이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0: 좋은 주간을 보내는 듯한.
1: 그렇죠. 우리 사실 이 주간은 한 주지만 일주일이지만 거의 엽서 이벤트 하면서 한몇주 전부터 우리 카페인 분들 계속 이걸 좀 축제처럼 즐겨주신 것 같기도 해서.
0: 생일 월간인 거죠.
1: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신 작가님, 신나게 또 이번 주 책을 고르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미션을 드렸잖아요. 살짝 은근슬쩍 넌지시,
0: 전혀 은근슬쩍은 아니요. 대놓고는. 무슨
1: 대놓고,
0: 말씀이시죠?
1: 맞아요. 은근슬쩍 살짝 넌지시하고 대놓고는 너무나 다른데.
0: 네.
1: 그러니까 7주년이니까 7이라든지 숫자 7이라든지 생일 요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일 게스트 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 맞아요.
1: 제가. 근데 그때 신 작가님 너무 부담 느끼실까 봐 제가 아 근데 별로 그렇게까지 거기 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보니까 월요일 코너 그 선택된 책이 그 염승숙 우리 소설
0: 네.
1: 클럽장님이 선택한 책이 켄 리우의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서 신지 작가님한테 아 중요한 다 챙기시는 것 같아요라고.
0: 그쵸. 그게 이제 말로는 네, 그런 거였어.
1: 네.
0: 키워드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하면
1: 네.
0: 어쨌든 게스트들은 앞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1: 아.
0: 키워드를 고려해 와야 한다.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숙제를 받은 느낌으로 우리는 또한 달을 보냈지 않았겠어요?
1: 얼마나 또 바쁘게 또 그럼 이 생일 주간에 맞는 책을
0: 그러니까 우리
1: 고르셨을지.
0: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 엽서를 만들고 계실 때
1: 아,
0: 저희는 막
1: 네.
0: 서가를 뒤지면서
1: 와.
0: 맞는 걸 찾아야 해. 그런데 찰떡 같은 책을 또
1: 찾으셨어요.
0: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1: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습니다.
0: 이렇게까지 직접적이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지만, 하지만 뭐,
1: 직접적일수록 좋아요.
0: 저는 제철 산문이니까요.
1: 그럼요.
0: 오늘 생일 주간에 딱 맞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일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1: 생일에 대한 얘기. 신시 작가님은 생일 어떻게 좀 챙기세요?
0: 전 생일은 정말 서러웠던 기억밖에
1: 왜요? 왜요?
0: 이게 또 시골에서 항상 부모님이 농사일에 바쁘시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쨌든 80년대에 이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1: 네.
0: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뭔가 아이들에게 이런 귀여운 생일 파티라도 챙겨주려는 그게 좀 힘든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런 친구들 보면 항상 부러워하고, 쟤는 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더라,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뭘 사줬다더라 이런 거에 부러워하는 유년을 보낸 것 같은데,
1: 네.
0: 그래서 좀 생일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는 어른으로 자라긴 했어요.
1: 그런 유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중년은 좀 다르게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0: 근데 막 요란하게 챙긴다기보다
1: 네.
0: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는 정도로
1: 시간을
0: 네,
1: 온전히 할애한다. 이런
0: 좀
1: 느낌?
0: 조용히 보내는 생일을 더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나이 들수록 이제는 그냥 그 당일의 의미는 크게 두지 않게 된것 같아요.
0: 월간으로
1: 아니요,
0: 보내시나?
1: 꼭 그런,
0: 배포가 크게?
1: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생일 축하를 하되 꼭 그날 당일에 꼭 일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게 된 거죠. 근데 어린이 마음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린이 때는 그냥 당일인데 오늘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생일을 뭐좀 앞당겨 한다 혹은 뭐 오늘 생일 파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 않았나.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하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0: 저는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생일날 건강검진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날 어른이 됐다고
1: 왜요?
0: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 건강검진이라니. 근데 어른은 이런 생일 선물이 좀
1: 그쵸.
0: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1년 잘 살아왔니? 무사하니? 예, 무탈하니? 이내 몸을 좀 점검해 볼수 있어서,
1: 맞아요.
0: 이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생일날 건강검진 하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1: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신유진 작가의 책 소개하면서 나를 균열일기 소개하면서 몸의 일기 얘기도 살짝 했었는데 생일날의 그 일기 내용 똑같겠네요. 오늘 건강검진을 했다.
0: 영종을 떼어냈다.
1: 그게 진짜 해마다 다르겠네요. 그쵸?
0: 근데 그런 생각하면 생일날의 일기가 평생에 걸쳐서 겹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네요.
0: 혹시 일기를 안 쓴다 하는 분들은 생일날만 일기를 써보시는
1: 이라도.
0: 거죠. 그러면은 이 세월이 누적이 됐을 때 내가 생일날 뭐

0: 어땠는지, 뭐 몸의
1: 오.
0: 컨디션은 어땠는지, 뭐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을 본 하루였는지,
1: 네.
0: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게 기록으로 남으면 그것도 나중에 보기에 아주 좋은 기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그것도 재밌겠네요,
0: 네.
1: 진짜. 우리 북카페에서는 이게 약간 이렇게 전통으로 좀 자리 잡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엽서를
0: 네.
1: 생일날 보내주세요 얘기하고 미리 받고 소개하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된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0: 약간은,
1: 좋죠.
0: 그쵸. 이런 것도 세월이 계속 쌓이면서
1: 네.
0: 누적되는 엽서 대전.
1: 그쵸.
0: 나중에는 다 모아놓고 전시하면 너무,
1: 전부 다 모아놓고,
0: 네, 근사할 것 같아요. 이 세월도
1: 와.
0: 느껴지고.
1: 진짜 오래된 식당 벽처럼 되는 거네요.
0: 그러네요.
1: 천장까지 막다 붓고 이러잖아요.
0: 네. 근데 엽서를 보다 보니까 작가님 약간 기억에 남는 특별하거나 특이했던 생일 선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1: 특이했던 생일 선물?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있진 않은데.
0: 저에게 건강검진을
1: 네.
0: 그러하였듯이 내가 생일에 어떤 기념이 됐던 것 중에
1: 아, 특이했다기보다는 저를 너무 놀라게 했던 생일 선물은 있었죠. 우리 카페인 분들이 동민 작가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만 감쪽같이 모르는 채로 수뇌부는 다 알고 있었고 해서 깜짝 생일 그 선물을 그 방송 중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띄우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0: 그
1: 진짜.
0: 진정한 서프라이즈네요.
1: 진정한 섭섭서프라지.
0: 섭섭섭섭.
1: 정말 맞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예. 네. 어떻게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모를 수 있었지? 어찌 나를 너무 감쪽같이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게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진짜.
0: 왜냐하면 요즘에 서프라이즈 하려고 해도 중간에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아서 반절의 성공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100% 성공이었네요.
1: 100%. 그래서 그때 우리 피디님이 제가 이렇게 대본 음악 나가는 건 대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모니터에 무슨 상황 뭐 새로운 상황이 있나 해서 봤더니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진짜 좀 충격적으로 놀랐던 특이하다기보다는 특별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0: 아주 이 얘기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이 다음엔 더 놀래킬 수 있는
1: 아니에요, 저
0: 방법을
1: 이제
0: 찾을까 봐
1: 아니에요.
0: 걱정되네요.
1: 이 근육이 점점 이제 단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육이 단력이 된다고 말할 뻔했네요, 지금 발음이. 네, 근육이 단력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책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을지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볼게요.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철 산문 열어주시죠.
1: 네, 오늘은 최지용 작가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진짜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그쵸?
1: 네, 그리고 책은 더 직관적인데요. 이 제목만 듣고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상상하고 계실지
0: 네.
1: 모르겠지만, 111명의 생일 사진과 사연을 수집한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 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생일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생일 사진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이 한국 가정의 생활상이나
0: 네.
1: 한국적 스타일의 케이크 변천사 이런 것도 또 같이 볼수 있는 아카이브 북이어서 특히 카페인 여러분들도 너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파간다 시네마 그래픽스를 운영하는데요. 최지용 작가가 타고난 아카이버이기도 하고 레트로 덕후예요. 제가 예전에 잡지사 다닐 때 이제 인터뷰이로
0: 네.
1: 만났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수많은 영화 포스터와 전단지를 모으고 있는 덕후였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 모은 것들을
0: 네.
1: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이제 기록
0: 그쵸.
1: 덕후로서
0: 맞아요.
1: 이 아카이빙을 오랜 세월을 걸쳐 세운 분들 보면 진짜 경외감이 드는 게 있거든요.
0: 와.
1: 근데 이제 워낙 훌륭한 포스터 디자인도 많이 하는 작가분이시지만 이 모아놓은 이 여러 가지 정말 애정으로 모아온
0: 네.
1: 애정과 관심으로 모아온 그 결과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걸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책으로 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간판도감, 영화 카드 대전집 이런 것도 나왔고요. 20세기 레트로 아카이브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
0: 네.
1: 첫 번째가 잡지 창간호였고요.
0: 와.
1: 그럼 잡지 창간호만 이렇게 모아놓은 아카이브 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자 포장지. 너무 반가운 과자 포장지가
0: 우리의
1: 많아요.
0: 애틋함을 자극하네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1: 그리고 세 번째가 비디오 테이프. 인데요. 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생일 축하합니다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생인 여러 분들의 그 생일 사진을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0: 너무
1: 청취자분들은
0: 예쁜데요?
1: 근데 요 디자인 자체도 이
0: 네.
1: 케이크 어렸을 때 케이크 상자 생각해 보시면
0: 네.
1: 중간에 이렇게 투명한 비닐 아크릴 부분이 있어서
0: 맞아요.
1: 안에 있는 케이크 내용물이 언뜻 보이는 그것을 또 디자인 요소로 넣어서
0: 이게 북 커버가 지금 그런 형태예요. 종이로 만들어진.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디자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멋집니다. 디자인적으로도.
1: 네, 그리고 안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서 오늘 우리 북카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생일 얘기만 나눠보자 하고 가지고
0: 와,
1: 온 책입니다.
0: 이게 111명의 생일 사진과 사연이 이 안에 있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다 이걸 구했죠?
1: 그래서 이책 앞부분에 등장하는 기획 의도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생일 사진이 아주 사적인 개인의 기록이지만 생일상 모습으로 당시 유행했던 음식이라든지
0: 네.
1: 과자라든지 케이크 어떤 먹거리가 생일상에 올라갔는가도 볼수 있고 또이 생일 케이크의 포장이라든가 뒷배경이 되는 벽지, 가구, 의상 등을 통해서 그 시대 풍경도 볼수 있는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카이버로서 이 생일 사진들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 생각한 최지용 작가가 책 발간을 위해서 생일 사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 111명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0: 와.
1: 다행히도 이 근사한 작품집 같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된것 같아요, 진짜. 그쵸? 추억의 집.
1: 그렇네요. 네.
0: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이게 111명의 사진과 사연, 짤막한 사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낭독을 한 3개의 사연씩 끊어서 해보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각자 그 사진의 주인공인 이름 뒤에 사연, 이렇게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네, 듣고 갈게요.

최지웅, 1976년생. 유치원에 다니던 7살 생일날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공휴일에 태어나서 생일은 항상 집에서 보냈는데 생일 당일 학교에서 선물 받고 축하받는 애들이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참 철없죠?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없던 1980년대 초반 각 지역의 동네 빵집에서 사용하던 기성품 빨간 스트라이프 케이크 상자가 지금 봐도 참 예쁘네요. 까무잡잡한 사진 속 꼬마는 즐겁게 초를 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상한 오리 모양으로 꾸며진 초코 케이크와 화려한 패턴의 노란 셔츠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초코 케이크는 아직도 좋아하지 않아요. 생일에는 역시 흰색 케이크죠.

양희찬 1975년생. 1980년 우리 가족이 2호선 구로공단 근처 살 때 저의 6살 생일 사진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로공단역 부근에서 뉴딜 의상실이라는 여성복 전문 의상실을 하시면서 옷도 만들고 수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옷을 거의 다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날은 제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만드신 예쁜 옷을 동생과 골라 입었던 것 같네요. 생일상 위에 음료수는 그때 한참 많이들 먹었던 가루를 타먹는 음료였던 것 같아요. 흰 백설기떡, 팥고물 묻힌 떡과 함께 그때는 흔했지만 비쌌던 버터 케이크도 있네요. 어릴 때 아버지는 사우디로 돈 벌러 가시고 어머니는 의상실을 하시면서 홀로 저희 둘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평상시엔 반찬 없이 밥도 많이 먹었지만 생일에는 꼭 케이크와 떡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촛불을 불고 싶은데 못 불게 해서 펑펑 울었던 여동생에 대한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나는 사진입니다.

박재서 1987년생. 1993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방에 살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던 엄마까지 모두 바가지 머리를 한 막내의 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오른쪽에 있는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11번째 생일이었죠. 자라는 내내 모든 것을 양보했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언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0: 해야지.
1: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2: Good. 최지영 작가의 책 생일 축하합니다 중에서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강하솔, 이혜린, 박진휘가 함께 부른 곡 Happy Birthday까지 듣고 왔어요. 와, 이 음악 들으면서 책에 수록된 이 사진들 보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촛불 불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애틋해서 자꾸 슬프게 느껴지죠, 저는?
3: 그게 참 그 옛날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주는 정서적인 또 효과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연까지 읽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진집처럼 넘겨보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애틋해지고 네. 좀 뭉클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 이 북카페 생일 주간에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세 개의 사연을 뽑아왔는데 네. 그냥 이제 듣기만 해도 어떤 어린 날의 그 생일 풍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버터케이크 하면은 각자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도 있잖아요.
2: 그렇죠. 버터크림으로 이렇게 장식된 그 맞아요. 모양은 너무너무 예쁘죠.
3: 맞아요. 저는 그 별로 맛있지도 않은데 그 장미꽃 모양 그 데코를 왜 그렇게 서로 탐냈었던가 이런 맞아요. 것도 생각나고
2: 맞아요.
3: 또 그 색깔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이 아카이브 보다가 공통적으로 저는 애틋하면서도 웃었던 포인트가 네. 왜 이렇게 동생들은 자기가 촛불 불겠다고 다 사진소에서 울고 있거나 떼쓰고
2: 그러니까 내 생일도 돌아올 텐데 그렇죠.
3: 근데 그건 지금도 조카들 봐도 그러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자기가 초 불고 싶어서 누가 주인공이든 네.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사람에게 초 부는 권한을 그 기쁨을 양보해 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참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봤는데 그래서 좀 애틋해졌는데 이걸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보니까 그 다음은 벽지라든지
3: 그쵸.
2: 여기에 그 담장처럼 둘러져 있는 이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3: 맞아요.
2: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한복들을 한복의 족두리를 이렇게 다 했을까요? 생일복이었어요 한때는.
3: 맞아요. 우리 단체 생일 파티 할 때는 항상 네. 유치원이나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한복을 입혀서 했던 그 기억도 나고 이 앞에 읽어드린 세 개의 사연은 이제 집에서 했던 생일 파티들인데 네. 집마다 예전에 왜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벽지만 있었는지. 다양한 무늬들 그리고 자개장이나 그 정말 보기만 해도 묵직해 보이는 장롱 이런 것들 또 그 벽장이 있었잖아요. 옛날 그쵸. 집에 광이라고 부를 그 좀 네. 벽에 뚫어놓은 그 식료품을 흔히 넣어두고 했던 그 벽장 배경으로 있는 또 사진도 있고요. 해서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풍경들이니까. 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자개장 같은 장롱에는 항상 그 놀이개 장식 같은 게
2: 붙어있죠. 걸려있죠.
3: 맞아. 술이 달려있는 그것도 맞아요. 있어서 아 맞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2: 야. 그리고 이 생일 케이크의 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너무 추억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3: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책에 실릴 사진을 찾으려고 집안을 또 온통 뒤지고 혹은 이제 부모님에게 혹시 우리 뭐 그...

0: 사진 어디 있어? 그 앨범 어디 있어? 물어보고 마침내 찾아낸 앨범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같이 넘겨보고 하면서 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그날만은 정말 특가. 각자의 어린 시절 생일 사진 혹은 생일에 얽힌 추억들 이야기해보는 주말
1: 네.
0: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좀 들려주시죠. 어릴 때, 아, 내가 이미 지나온 생일들 쫙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 중에 이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0: 맞아요.
1: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어요.
0: 저처럼 장미꽃만 주워 먹었던 사람은 없는지라도.
1: 그 장미꽃이 그 약간 정말 얼핏 보면 플라스틱 소재처럼 느껴지는 그거
0: 맞아요.
1: 말씀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근데
1: 그쵸?
0: 맛은
1: 맛은
0: 없었어요.
1: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도 되나 의심스럽기도 할 정도로.
0: 맞아요.
1: 그 모양은 너무 예뻤고.
0: 그리고 이 생일상이 좀 엇비슷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대표 메뉴가 이 시절엔 막 과일
1: 네.
0: 사라다.
1: 아,
0: 샐러드 아니죠.
1: 과일
0: 과일 사라다.
1: 사라다죠. 네,
0: 그리고
1: 마요네즈 소스 같은 걸로
0: 맞아요.
1: 버무린.
0: 그리고 뭐 후라이드 치킨 혹은 비엔나 소시지 아니면 아까 그쭉
1: 아,
0: 나열된 요구르트
1: 나열된,
0: 병뭐 이런 거
1: 맞아요.
0: 그리고 여러 가지 백설기 같은 떡 이런 것들로
1: 맞아요.
0: 엇비슷한 거좀 엄마가 그날 돈을 쓰면 불고기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었던 좀그 시대 생일상의 어떤 단골 메뉴가 있는 것도 이 사진 들여다보는
1: 그쵸.
0: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즘에야 케이크라고 하는 게, 물론 생일 케이크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요즘에 뭐 카페만 가도 너무나 손쉽게 케이크 한 조각씩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정말 제가, 80년생인 제가 누렸던 그 어릴 때 초등학생 뭐 그리고 또그 이하 나이였을 때 생일은 케이크가 거의 꽃이었어요.
0: 맞아요. 너무 귀했죠.
1: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그건 진짜.
0: 그외 검정고무신에서 그 기영이 짤 있잖아요. 바나나를 처음 먹게 된
1: 아, 근데
0: 기영이.
1: 그런 거 저도 기억나요.
0: 맞아요.
1: 첫 바나나 이런 거 기억난단
0: 우리
1: 말이에요.
0: 인생 최초의 버터크림 케이크가 있었겠죠?
1: 아.
0: 그때 얼마나 그 기영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1: 그쵸.
0: 버터 맛이 나고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1: 아,
0: 같은데,
1: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사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간 속에 묵혀두어야 더 빛나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훗날 봤을 때 그거 자체가 너무나 귀한 한 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우리 주말에 다 함께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1: 네.
0: 어떤 생일 사진이 가장 오래된 버전으로 남아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즐거운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기꺼이 하고 싶은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부분 만나볼까요?
0: 이번에는 아까 그 요구르트가 나열되어 있던
1: 네.
0: 그 풍경은 유치원 합동 생일 파티거든요.
1: 아, 그쵸.
0: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던 생일의 풍경들을 보았다면 이제 유치원 한번 합동 파티로 건너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사진들을 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한복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나만 개량 한복을 입어서 울었던 아이도 있고. 또
1: 네.
0: 어쨌든 뭐이 달의 생일자 뭐 혹은 가을 생일자 이렇게
1: 네.
0: 모아서 하다 보니까 더 성대하게 치러졌던 풍경들도
1: 그쵸.
0: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을 손수 만들어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요구르트 병이 이 정도 규모로 나열되기는 가정집에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0: 맞아요. 아주
1: 네.
0: 큰 손.
1: 거의 만리장성급인데 지금 사진들 보니까. 네, 그러면 낭독 만나볼게요.

이경태 1988년생. 1993년 10월 26일에 유치원에서 찍은 생일잔치 사진입니다. 생크림을 가득 품은 카스텔라 케이크와 빨대를 찔러 넣은 요구르트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생일잔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진 속 모든 소품들은 제 기억의 방아쇠들입니다. 아침부터 책걸상을 옮기고 생일 축하 메시지 만들기에 분주하던 선생님들과 커다란 상자에 담긴 케이크를 보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왔던 친구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친구들과 줄 서서 하던 비디오 게임기와 추운 날 켜놓던 가스난로까지 사진 속 배경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원장님이 불러주시던 미남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옳고 곱고 씩씩한 사람으로

권미혜 1986년생. 서로의 자식들을 며느리 삼고 사위 삼으며 노시곤 했던 저 시절의 엄마들이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저희도 나름 약혼식 케이크 커팅처럼 찍은 것 같아서 너무 웃긴 사진입니다. 분명 제 생일인데.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을 그 시절 절친했던 짝꿍 근수야, 잘 지내지? 보고 싶구나. 상차림을 보니 엄마의 사랑과 정성도 참 많이 느껴지네요. 김밥도 진짜 예쁘게 잘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귀찮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의 생일을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을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연 1982년생. 엄마가 아니라면 이런 생일상을 누가 저에게 차려줄까요? 주부가 되고 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셨을 엄마의 모습이 사진 너머로 그려집니다. 이런 생일상을 엄마 생전에 한 번도 못 차려드린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0: 정승환이 부른 마치 오늘처럼 띄워드렸습니다. 최지용 작가의 책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와, 이 다채로운 사연들 너무너무 다 새록새록 추억을 자극하고요. 뭉클해지게 만드네요.
1: 맞아요. 이 앞에 유치원 합동 생일 파티 이야기는 정말 다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거든요.
0: 맞아요.
1: 저도 새삼 이 아카이브 보면서 사진을 보았을 때야
0: 네.
1: 새록새록 떠오르던 기억도. 그래, 족두리는 왜 썼을까?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사탕 목걸이 걸었던 기억. 그게 정말
0: 맞아요.
1: 한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라서
0: 맞아요.
1: 너무 그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그 유치원 생일 파티에 얽힌 이 각자의 사연들이 또 유치원 생일 합동 파티니까 뭔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겠지라고 했는데 또이 책에 등장하는 황미옥 어린이는
0: 네.
1: 1981년이었을까? 87년에 했던 그 일곱 번째 생일 파티
0: 네.
1: 사진에서는 케이크를 기대했는데 OES가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0: 좀 다른 거거든요.
1: 표정이 완전 실망에 가득 찬그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실망에 부딪힌 어린이의 뭐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달의 생일자들 막 모으니까 친구들 사이를 걸어서 나가했던 게 너무 떨렸던 기억이
0: 그래요. 그 되게 큰
1: 난다.
0: 행사인
1: 맞아요.
0: 거죠.
1: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아 각자가 이 유치원 생일 합동 생일 파티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시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도 하게 됐어요.
0: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생일상, 여기 지금 박수현 님이 쓰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읽을 때도 공통적으로 이 그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시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계시든 간에, 이게 뭔가 나는 부모님께 그런 생일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1: 맞아요.
0: 가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는 뭐, 아까 제가 전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없어서 늘 속상했어요라고 했는데,
0: 네.
1: 그때는 뭔가 당연하게 받고 싶고, 요구하는 입장에 있던
0: 그쵸.
1: 어린이였다면, 이제는 그 사진 너머에 부모의 노고가 보이잖아요. 뭐,
0: 맞아요.
1: 넉넉치 않은 형편에 이 하루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0: 그쵸.
1: 그리고 아침 일찍 이렇게 분주하게 서둘러야만 가능했을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닫고 쓰신 또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뭉클해지기도 하고 괜히 코끝이 찡하기도 하고
0: 맞아요. 이
1: 그랬습니다.
0: 생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생각하면 누군가 태어난 날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아카이브 북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 시절의 어떤 배경부터 그 시절 가전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눈에 익거든요. 몇장
1: 맞아요.
0: 넘기는 사이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그 시절의 그 분위기, 유행, 또그 시절 부모님 혹은 할머니 생신상을 지금 다룬 분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할머니가 딱 있는데 할머니 생일이고 할머니 생신인데 그 주인공이 할머니인데 그 옆에 그 손녀의 그 시선은 그 앞에 케이크에 가 있는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1: 맞아요.
0: 이런 정말 우픈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넘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1: 맞아요.
0: 매일매일 제철 산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1: 그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낭독한 것처럼 사실 이제는 내 나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어린 그 시절의 부모를
0: 그쵸.
1: 바라볼 때 지금은 뭐 사실 모든 걸 구매하기 편해져서 사실 칠순상 뭐
0: 네.
1: 팔순상 차려드린다고 해도 이때만큼의 정성이 들어갔는가를 되짚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창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차린 생신상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지도 너무 뭉클하게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배경이 된 아파트나 주택이 지금은 재건축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0: 네.
1: 혹은 사진 속 부모나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야기도
0: 그쵸.
1: 있는데, 이 사진들이 가리키는 게 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소중함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미래에 볼 때는 지금의 올해의 생일 사진이 너무나 까마득한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왜요?
0: 슬퍼요. 그냥 이 돌아보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슬픈 것 같아요.
1: 근데 원래 이런 아카이브 북과 이런 사연들이 가리키는 건 그럼 지금 나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틋한 생일날 보내시면서 또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릴 수 있는 또
0: 네.
1: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 그게 또이 책을 소개해드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쵸?
1: 맞아요.
0: 요즘 사진도 너무 흔한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 또 의식적으로 찍으시고, 생일 카드, 편지 이런 것도 꼭 쓰시고,
1: 맞아요.
0: 주고받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1: 우리 앞에 그 생일날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그걸 사진과 함께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은,
0: 네.
1: 나의 케이크 변천사도 보이실 것 같고요. 내가 매번 생일 파티 했던 그 배경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느
0: 그렇죠.
1: 해에는 여행을 가 있고, 어느 해에는 본가에 가 있고, 어느
0: 네.
1: 해에는 우리 집 거실일 수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기록들 쌓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0: 와, 좋습니다. 저도 이 북카페, 우리 EBS 언더바 북카페 그 인스타그램 계정 있잖아요.
1: 네.
0: 거기다가 지난해부터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6주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아뒀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7주년 창을 열어뒀거든요.
1: 네.
0: 거기에 많이 이제 흔적들을 담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게 언젠가, 봤을 때다 엄청난 추억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서랍 정리하듯이.
1: 그런 마음이 정말 예열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아카이브 북이니까요.
0: 네.
1: 기회가 닿으면 한 번씩 열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생일 추억들 다음 주에 또 같이 열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우리 수뇌부도 궁금하네요. 생일과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을지.
0: 추억이 있다면, 네, 사연으로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그리고 데이빗 쉐의 Happily Ever After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최시영 작가의 아카이브 북 생일 축하합니다로 김신지 박사라고 해봤네요. 김신지 절기 박사와
1: 박사라니 제가 좀 가방끈이 짧은데 너무 기뻐요. 네.
0: 절기를 갑자기 생략하니까 네. 김신지 박사가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김신지 박사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생일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뇌부 참깨나라 조연 줄림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중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생각나는데 제 생일이

0: 3월 1일이거든요. 공휴일이고 학년이 바뀔 때라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받기가 어려운데 중학교 올라갈 때라 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축하하러 와줘서 너무 기억에 남는 생일이에요. 세상에.
1: 의리, 그쵸.
0: 이때부터 잘 사셨다.
1: 아, 이때부터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네요, 그쵸.
0: 3월 1일에 태어나셨군요. 이제 못 까먹을 생일 날짜네요.
1: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부피디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동네에 처음 피자 가게가 생겨서 거기서 처음 생일 파티 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땐좀더 컸다고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경양식 집에서 생일 파티 했어요.
0: 오.
1: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럭셔리했네요. 하셨습니다.
0: 이땐 또 경양식 집이죠.
1: 아, 저 지금도 경양식 집 가면 좋아하거든요.
0: 맞아요.
1: 추억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가장 좀 빠르게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게
1: 아,
0: 그 특유의
1: 맞아요.
0: 그 수프와 이 경양식 돈가스와
1: 밥이냐, 빵이냐.
0: 좀 두툼한 소파
1: 네.
0: 이런 것들
1: 네.
0: 떠오르네요.
1: 네, 그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리고 피자 가게 처음, 동네에 처음 생긴 거면 뭐.
0: 서양 문물과
1: 네,
0: 생일을
1: 두부
0: 보냈네요,
1: 피디님.
0: 두부 피디님.
1: 그러니까요. 이름은 완전히 동양적인데, 두부.
0: 그니까요.
1: 네. 자, 그러면 카페인님들 사연도 기다리고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년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신지 작가님이 진짜 이제 질려서 더는 생일 축하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책을 111명의 생일 추억이
0: 근데
1: 있는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0: 생일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좀 행복하고 애틋한 시간이었어요.
1: 그리고 원 없이 한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8주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네요. 생일
1: 네.
0: 이튿날처럼 그럼 이제 지내보겠습니다.
1: 신시 작가님 어떤 책 고를까 굉장히 그 압박감 속에서, 골몰하셨는데 진짜 완벽한 책을 골라오셨습니다.
0: 찰떡이었죠?
1: 네. 역시 제철 산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멜로망스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시야.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베냉 출신의 거장 안젤리키 조가 아프리카 흑인 최초로 그리고 아프리카 음악인 최초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업계에 공헌한 연예인의 이름이 새겨진 별 명판을 할리우드 보도에 추가하는 기념식이죠. 현재 명판은 2,000개가 넘는다는데요. 가장 최근에 추가된 별은 안젤리키 조의 것입니다. 안젤리키 조는 음악인으로서 5차례 그래미 수상한 것 외에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해 왔고요. 아프리카 여성교육재단을 이끄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죠.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 끼조의 올해 발표 신보 호프 싱글입니다. 만도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아티스트는 미국의 두 사람, 페럴 윌리엄스와 과보였고요. 만도, 이 뜻이 좀 묘하네요.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힙합 씬에서 유래한 표현이라는데요. 이 게토에 방치된 빈집에서 벌어진 그런 불법적인 행동, 활동, 그리고 음악을 또 만들던 그런 환경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안젤리 키쥬 80년대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아프로 팝, 펑크, 재즈, 록, 브라질 음악, 라틴의 다양한 또 스타일, 이렇게 또 자유롭게 융합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죠. 아프리카의 뭐 수많은 언어 중에서 또 다양한 언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도 또 글로벌한 청중을 향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특징적인 활동, 그녀만이 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워낙 에너지가, 예. 그리고 재단 설립은 꾸준히 2006년부터 했으니까 지난 20년간 지속된 그의 헌신이네요. 아프리카 소녀 교육 지원을 위한 그런. 그리고 베냉 정부에서는 물론 뭐 자랑스러운 베냉인이다라는 커멘터리를 남겼습니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시상식, 이 별,

별이 만들어진 안젤리키조의 이름이 새겨진 별이 의미하는 바가 세계가 아프리카를 듣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20세기에는 월드뮤직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또 편협하게 영어권 음악이 아닌 것들을 몰아서 총칭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21세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프로비트, 아프로팝 세계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지리아의 브로나보이 뭐 등등 남아공의 타일라 이 빌보드와 무관하지 않은 인기 스타로 세계를 누비고 있죠. 그 길을 닦은 선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젤리키 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의 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두 편에서 골랐는데요. 먼저 디즈니메이션 헤라클레스 사운드트랙에서요. 알란 맨켄이 작곡한 Go the Distance 마이클 볼턴의 노래로 들어보죠. 그리고 2004년 영화 트로이 사운드트랙에서 제임스 호너의 작품입니다. Remember 미국의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두곡 이어서 들어보죠.

두 곡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가수 마이클 볼튼의 Go the Distance, 그리고 역시 미국의 조시 그로반의 Remember, 각각 두 편의 영화 Hercules 그리고 Troy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8월 28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0년 제83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미국 인더스트리얼 록의 대부 트렌트 레즈너 그리고 영국의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인 아리커스 로스가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싱어송라이터 랜디 누먼이 영화 토이스토리 3 주제가인 We Belong Together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수상작 두 곡 이어서 함께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제83회 수상작이죠.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들었는데요. 데이빗 핀처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 제시 아이젠버그 앤드루 가필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연이었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CEO 그의 전기 영화 메인 테마 듣고 왔습니다. 트렌트 레즈너와 에디커스 로스의 In Motion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 어이없는 게임을 했죠. 기숙사에서 페이스 매시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참 외모 비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기숙사 학생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 그 극적인 긴장감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오스카 주제가 수상작은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 주제가 작곡가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가을 개편을 맞이하면서 이 작은 코너도 오늘로써 아쉽지만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 주인공이었죠. 알리 팔카투레 그리고 투마니 디아바테 말리 출신의 두 거장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콜라보 음반 알리 앤 투마니에서 칼라 뉴라, 칼라 마을의 상인이라는 곡 함께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주인공 아루지 아프탑 2024년 그의 정규 음반 나이트 레인 수록곡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제임스 프란시스의 피처링이고요. 그리고 한국계 재즈 베이시스트죠. 더블 베이스에는 린다 메이 한 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루자프다 버전의 Autumn Leaves 고엽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발칸 로마니 펑크락 밴드 에미르쿠 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의 Daddy, don't ever die on a Friday. 주중에 소개한 그의 쿠스티차의 영화 98년작 Black Cat, White Cat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에서 역시 골라봤는데요. 제목이 좀 웃기네요. 실제로 더 웃긴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도가신데요. 금요일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주말 내내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결혼식 토요일에 잡힌

결혼식은 어찌합니까? 제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금요일엔 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곡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요.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 인천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엔드리고가 부르는 에라 네스타테, 여름이었다 입니다. 그가 1963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여름과 함께 시작되어 여름과 함께 끝난 사랑을 담담하게 아프게 노래합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여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여름이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다. 한 시간 또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던 시간들, 행복한 낮과 밤 속에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 가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가을이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다. 한 시간 또 한 시간, 미소가 차츰 사라져가던 시간들. 너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해지던 여름날들. 널 바라보며 삶을 꿈꿨다. 너와 남김없이 나눈 꿈. 아름다웠지만 한순간도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여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여름이었다. 이 오래된 과거다. 그리고 너의 얼굴, 그 위로 흘러내리며 반짝이던 눈물은 오직 한마디의 말을 대신할 뿐이었다. 안녕히. 너의 눈물은 내게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어떤 다른 말 없이 안녕히 라고 말하고 있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새음행 전환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세르지오 엔드리고의 발표곡 에라 데스타테 여름이었다. 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곡 하나 추가합니다. 1968년도 제18회 산레모 가요제에서 세르지오 엔드리고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루스가 각각 불렀던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곡 Canzone per te, 너를 위한 노래 오늘은 호베르토 카루스의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로스가 부른 Canzone per te, 너를 위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리의 앨범 반장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다국적 일렉트로니카 그룹 한수고 103의 1999년 발표곡 Outro Lado 반대편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우나우디의 2013년 발표곡 Experience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에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정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제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습니다. 이름하여 율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할 앨범 만나기 전에 지난주 앨범 관련해서 사연 몇 개만 보죠. 지난번은 귀한 나름 희소가치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컬렉터스 아이템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의 1970년대 컴필 스테이트사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미팔군 출신의 한국 뮤지션들의 당시 그 뮤지션십, 그 음악적 역량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근대사의 어떤 또 면면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죠. 다들 능력자들이다, 이 뮤지션들. 미팔군에게만 음악을 들려주다가 쓰러져간 뮤지션들 많겠죠. 유유라고 써주셨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장이 좀 더 컸으면, 다양했으면 다들 이들도 팬과 대중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곡 제목에 뭐 김치나 라이스, 뭐 아티스트 이름 이런 장난기가 묻은 그런, 예, 풍자죠. 일단 자기 스스로 그런 단어들에 좀 웃음이 나왔었는데 당시 멸칭의 뉘앙스가 담긴 애칭이었을지도 모른다니 뭐 반반이겠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강현지 청취자께서 어떤 연주곡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리시 밴드 바드 음악 같기도 하고 정말 좋아요. 귀한 음악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레퍼토리 아티스트 데이터와 접점이 생겼다니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바드도 약간 말하자면 해외에서 자신들의 그 음악적 뿌리를 찾은 거지만 선배들이 말하자면 먼저 선례를 남겼던 그런 데이터들이 많았으면 뭐 바드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음악하는데 한국에서 좀 더 다양함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이제 이 대장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세아라와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에 팬매진이 소개했었죠. 그때 그 제가 뭐 팬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팬매진이 좋아한다라는 그 속내를 드러냈고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커리어 시간과 디스코그래피인데 저조차도 좋아한다고 하는 뉘앙스 자체가 너무 편협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실험적인 작품들을 80, 90년대에 남겼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핏 뭐 곡의 초반이랄까 그 전체 말고 부분적인 청취는 했었는데 그게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불만이 저도 저의 디스코그래피 뭐 짧지만 그런 것들 일일이 곡들을 다 생각해보면 제 이름 석자로 연관해서 떠올리는 음악이 얼마나 한정적인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들이 그게 제일 뭐 그 아쉬운 부분이겠죠. 대중에게 그 전체를 코끼리 다리만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래서 팬메티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의 좀 기괴한 그런 디스코그래피의 흔적을 좀 소개.

할까 하고요. 아울러 사카모토 루이치의 2017년 음반에서 두곡더 추가로 골라봤는데 그 의미는 사카모토 루이치도 비슷하죠. 예. 하지만 뭐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음악도 그렇고 뭐 실험 전자음악 실험 또 브라질 아티스트와의 협업 뭐 YMO 시절까지 쳐서 좀잘 유명세가 그렇게 디스코그래피 전반의 음악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마치 키워드가 이렇게 쫙 나열되듯이 이 사람은 접점이 좀 일반에게도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왠지 그런 걸로 이 사람의 매력을 못 느끼다가 2017년 에이싱크라는 음반 한 장으로 그 이후로 진행된 그 음악 세계에 좀더 묘한 흥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로맨틱한 설정일 수 있어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천착한 그런 음악 세계에 뭔가 매력을 느꼈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근데 오늘 제가 선곡하는 이 테마와는 좀 어울리는 음반이었기 때문에 에이싱크. 그래서 좀 구색으로 죄송합니다. 사카모토 선생. 좀 맞춰 봤습니다. 총 6곡이고요. 팬메티니의 4곡, 그리고 사카모토 루이치의 에이싱크에서 2곡입니다. 러닝 타임은 한 30분이고요. 근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팬메티니 구간에서 실제로 팬메티니가 80, 90년대 뭐 이런 레퍼토리로 공연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뭐 공연장에서 중간에 나오는 그런 관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에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이 특정한 이 Zero Tolerance for Noise라는 음반 에 대한 코멘트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일반 청자 중에서도 좀 음악 좀 많이 듣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팬메티니의 이 음반까지 와가지고 댓글을 남길 정도면 그냥 뭐 여기저기 어쩌다가 이렇게 들리게 된건 아닐 테니 이렇게 노이즈 가득하고 비대칭성이, 뭐, 대칭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미인, 미녀를 판별하는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이 대칭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조성이 중요하죠. 예. 무조성 음악을, 아, 난 무조성 음악으로 BG를 깔고 오늘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이상함, 그리고 재즈계에서는 프리 재즈라는 영역이 있죠.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 자유가 기괴할 수도 있거든요. 음악적인 창작으로 이게 그 물성이 귀로 들어오는 이 질감이 너무나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자유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의 자세가 이 댓글에 좀잘 일부 표현된 것 같아서 아방가르드 음악이란 음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감각에 이 아티스트가 던지는 도발죄다, 자극이다,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리고 자또뭐 팬메티니가 그의 커리어를 통해서 좀 약간 멜로우한 그런 친절한 곡들로 유명하지만 이 무조성에 그리고 노이즈를 실험하는 이런 모험적인 시도들도 항상 있었다. 그의 커리어를 그의 디스코그래피의 이 방대함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항상 그를 설명하는 음악적 요소였고 라고 이렇게 자세히 또 풀어놓은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는 항상 그 있는 것이고 이 시도 안 가본 영역으로 또 모험하는 그런 예술가의 그런 행위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있었다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아티스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92년도에 처음 팬메티니의 음악을 찾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의 음악이 나의 인생에

사운드트랙이 됐다. 그런데 이 Zero Tolerance for Noise, for Silence군요. Zero Tolerance for Silence. 줄여서 ZTFS. 이거 처음 접하고 10분을 듣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50분짜리 대곡이거든요. 한 덩어리로. 근데 이제 오디오 툴로 펼쳐보면 마치 악장이 있듯이 이게 한 대여섯 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마치 악장처럼. 형식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 사람은 10분을 채못 들었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었는데 오늘 이런 유튜브 포스팅을 통해서 웬일인지 31분 정도를 들을 수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팻메테니를 자신이 손꼽는 패브, 페이보리트 재즈 기타리스트 중 하나인데 라고 하면서 항상 그의 음악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낀다기보다 자신의 경우에는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내가 겪던 그런 상황을 또 연관지어 볼때이 음악이 좀 그랬던 뭐 알코올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이 음악에도 일종의 친절함이 배어 있는 듯하다라고 좀 묘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제로 톨러런스 포 사일런스만 듣는 건 아니고요. 그 50분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덩어리 5분 55초를 포함해서 그가 오네트 코만 그러니까 프리재즈의 거장과 항상 그가 손꼽는 존경하는 뮤지션, 영향받은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 또 그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와의 작업에서 얻은 결과물을 중에서 또한 곡, 그 다음에 나머지 음반도 80, 90년대 디스코에서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싱크에서 에이싱크와 디스인터그레이션이라고 사카모토 리치 찾아보니까 그가 뭐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다 폐기하고 일단 음악적으로는 음악적 요소들이 이 앨범 제목처럼 에이싱크한 상황, 비동기 이게 그러니까 음악 요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이 시간적 가정을 했을 때 다른 템포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돌입할 때 최초로 진행한 것들이 소리를 채집하는 거였다고 하죠. 뭐 숲속을 걷는 소리라 할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활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카모토 선생이 생각했을 때그 채집해볼 만한 뭐 음악적인 요소는 피아노나 뭐 그가 즐겼었던 뭐 그런 악기들에서 나오는 소리 외의 것들은 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우리가 이상함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 오늘 컴필로 한번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난 DJ 선곡. 오늘 율디 앨범 반장 주인공은 팻 메티니와 류이치 사카모토였고요. 팻 메티니의 8,90년대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4장의 음반에서 각각 한 곡씩,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2017년작 에이싱크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새 음악 안내 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형 PD가 소개하는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 음악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막스 리터의 2016년 앨범 블랙미러 수록곡 On Reflection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마카씨 안녕하세요.
3: 캠는 씨도 안녕하세요.
2: 네, 마카씨 안녕이란 단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도 그리고 헤어질 때도 똑같이 안녕이라는 말로 인사하잖아요.
3: 맞아요. 만남의 시작과 끝에서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만날 때 하는 안녕은 정말 반갑고 헤어질 때 하는 안녕은 괜히 슬픈 것 같기도 하고요.
2: 맞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의 졸업식인 만큼 유독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콕콕콕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3: 그럼 오늘은 아쉬운 안녕 말고 다시 만날 약속을 담아 씩씩하게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들과 걸어온 이 길이 자랑스러운 아이돌 한국어의 막디 DJ 마카야입니다. 그리고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에서 항공이들을 다시 만나길 바라는 캠디, DJ 나캠디입니다.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가 직접 골라온 노래, Ash Island Forever 였습니다. 아, 오늘 캠디 막디의 마지막 등교는 이 음악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네, 아마 한국인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아이돌 한국어를 이렇게 졸업하는 날입니다. 아, 이게 괜히 마음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1: 뭐지 이 느낌?
0: 복잡한 느낌이기도 하고
1: 말랑해졌어.
0: 네,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하지만 그 마음은 또 살짝 접어두고 저희의 졸업식에 참석한 항공이들과 인사 먼저 해볼게요.
1: Let's go!
0: 자, 아기두부 육구님께서 캠디막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특별했던 4시가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겠지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영상과 목소리가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캠카롱 덕분에 행복했당.
1: 아,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마리 유니님께서 I'm so sad. 우리 열심히 일하는 캠디 막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너무 슬퍼요. 유유. 둘이 라디오 DJ로서 진짜 훌륭했고 케미도 최고였어요. 앞으로 다시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디 막디 고마워요.
0: 아,
1: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케미 많이 좋아졌죠.
0: 그리고 나마림 NHL0904님께서 캠디 막디 떠난다고 이렇게 하늘도 울고 있어. 난 캠디 막디 절대로 못 보내. 네. 아, 지금 또 비가 살짝 내렸었어요.
1: 맞아요. 네. 슬프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아, 아닙니다. 우리 다 모두 행복해집시다. 네. 웃어 웃어. 마지막 날은 원래 웃어야 돼요.
1: 그렇죠. 네. 아, 레어카이브님께서 마지막 라디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즐겨보자. 축하해라고 하셨는데 예, 예. 맞아요. 즐겨야죠.
0: 네. 그리고 두빈 러버님께서 캠디박디 오늘도 파이팅.
1: 아, 파이팅. 파이팅. 와, 그리고 1092님께서 다시 만나길 약속해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김유준 학생. 아이, 형이라고 할게. 삼촌인가? 우리 유준이 고맙다. 우리 라디오 들어주셔서 고마워. 이거 되게 감동이다.
0: 초등학교 4학년. 진짜 이거 찍고 싶은데 이거.
1: 이거 초등학생들이 우리를 듣고 있구나. 네. 어우, thank you.
0: 아니,
1: 감사합니다.
0: 되게 약간 느낌표랑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만나기 약속해요.
1: 뭔가 되게 애니메이션 엔딩 같이 다시 만나기
0: 약속해요.
1: 약속해요.
0: 알았어, 약속.
1: 우리 유준이랑 약속.
0: 네, 유준이 꼭 봐요, 또.
1: 네. 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항공이들과 나누는 인사가 더 특별한 만큼 캠디가 좋아하는 인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자, 우리 캠디는 본인만의 시그니처 인사나 습관이 있나요?
0: 저는 보통 제가 막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냥 오히려 자신감 있게 What's up 하는 편이고
1: 맞아.
0: 네. 인사는 사실 막 눈을 막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What's up 하면서 약간 허공을 보면서
1: What's up
0: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면 아 그리고 항상 손이 뭐 이렇게
1: 맞아요. What's up.
0: 예, What's up.
1: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몇 번. 약간 뭐 음악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캠디의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0: 맞아요.
1: 그러면 오, what's up? 항상 이래요. 근데 눈은 어디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0: 그러면 막디는 네. 이제 안녕하세요 말고 좀 좋아하는 인사말 있으세요? 인사말?
1: 저는 일단 볼륨 올리는 걸 좋아해요.
0: 그렇죠.
1: 네, 일단 뭐 특히 오랜만에 보면 약간 요! 뭔가 이런 스타일이고 뭔가 yo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약간 뭐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1: 어른들이면 yo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뭔가 친구만 yo what's good
0: 누구든 간에 yo는 무조건 그렇죠. 하는 편이다.
1: 알겠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네. 다음에 또 한국인을 만난다면 yo 하면서 인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캠디막디의 힘찬 에너지를 모아 프로그램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1: 네, 오늘은 캠디막디의 졸업식에 참여하신 분 중

0: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화장품, 블루투스 스피커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저는 항공이들과 아직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Somewhere, my body isn't ready.

0: 네, 그동안 항공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 가장 웃겼던 순간부터 잊지 못할 레전드 코너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0: 항공이들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만나러 추억의 방을 뚝뚝 두드려볼까요? 캔디막디랑
1: 낙낙!
0: 네, 캔디막디랑 낙낙에서는 캔디막디와 항공이가 쌓은 추억의 방을 뚝뚝 두드려보는 시간입니다.
1: Let's bring out the beautiful memories we've made with our 항공이들 in this section. 캔디막디랑 낙낙!
0: 네,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 한국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요. 과연 항공이들은 어떤 순간을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항공이들이 뽑은 캔디막디와 함께한 최고의 순간들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Strawberry with Chocolate 06님께서 1월 8일에 방송했던 지금 한국

0: 에피소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예요. DJ들과 야스민이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이 날 1월 8일이 또 저희가 정식 DJ가 된 이후에 새로 생긴 코너 지금 한국은 첫 진행이었습니다. 아, 이날 또 정답이 보험이라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것도 야스민님이 맞췄어요.
0: 와, 진짜.
1: 네, 그래서 이 사람 좀 좀 친해?
2: 브레인인가?
1: 좀 똑똑하네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확 떨어졌죠.
0: 근데 진짜 그래도 잘 맞추신 편이죠.
1: 어려운 걸 더 잘 맞춰요.
0: 지금까지 했을 때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1: 재밌어요. 어려운 걸 더 잘 맞추는 게 신기합니다.
0: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두부님께서 호루라기님 축하드립니다. 웃음이 필요한 날 필수 영상이에요. 익숙한 듯 무심한 척 정정해주는 막디 표정. 크크.
1: 아, 이게 또 진짜 웃긴데 이게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하고 나서 못 들은 항공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당첨자를 불려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캠디가 네. 정땡땡님과 호루라기님께 선물을 해드린다고
0: 네. 뭐?
1: 해가지고 이게 정땡땡님에게 호루라기를 선물해 드리는 거였는데 캠디가 정땡땡님과 호루라기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정말 웃겼어요.
0: 호루라기도 이제 좀 그 뭐야 리스펙트 받아야
1: 그렇죠,
0: 되니까
1: 그렇죠. 받아야 돼요.
0: 네, 그래서 네 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뮤직 AQ님께서 캠디 막디가 당첨자 발표하면서 이것저것 먹었던 게 생각. 나요. 김도 먹고 봄동도 먹고 옥수수도 알차게 먹던 캠디 막디 귀여워.
1: 아 많이 먹었죠.
0: 전 그 중에서 김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1: 진짜 맛있었어요.
0: 김 정말 맛있었고 봄동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낮았어.
1: 맞아. 그게 또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때.
0: 그리고 그거는 비빔밥 이렇게 고추장이랑 먹어야지.
1: 맞아요.
0: 생으로 그거 먹으니까. 와, 못 먹겠더라고요.
1: 딱 채소 맛이었어요.
0: 그리고 또 냉동 옥수수 드셨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냉동 옥수수까지 딱 이렇게 먹었는데 네. 이게 또 재밌는 추억이 됐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네. 네, 지금 한국은 코너에 대한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캠디는 지금 한국은 코너 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0: 저는요, 아무래도 우리 막디가 하모니카 불렀던 게 좀 기억나는데 어떻게 하모니카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1: 네, 제가 하모니카 또 한 하모니카 하죠.
0: 네, 소질이 아주 좋고 잘해 잘해.
1: 아 감사합니다. 네. 하모니카 여기 아이돌 한국어 덕분에 제 하모니카 스킬을 또 이게 다시 깨우쳤고요. 아 저도 지금 한국은 하면 정말 뭐 심판 하는 것도 재밌었고,
0: 그쵸?
1: 또 네. 야스민님이 뭐 가끔 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답을 뭐 자기 혼자 정해서 오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정말 추억이 많았던 코너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항공인들의 추억을 소환해 볼게요. 네, 이게 또 우리 대화리랑 했던 코너죠. 에스투페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캠디막디가 스페셜 DJ였을 때 장항동 정산소에서 캠핑가서 젓가락이 없는 분의 사연에 캠디가 아이브의 11 노래 선곡한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레전드죠. 이게 대화리가 이 이후로 매주 저희가 장항동 정상소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0: 사실 그리고 그때 제가 11을 했을 때 그 후에 다들 이제 기대를 엄청 많이 하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작가님들 그리고 피디님들 그리고 다 이제 되게 뭔가 기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 맞아.
0: 그 후로 활약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못했던 딱 처음만 잘했던
1: 너무 잘해가지고
0: 네, 그래가지고 아니 오히려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뭔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느꼈는지
1: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더 못한 것 같아요.
1: 아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잘하면 안 돼.
0: 아 인정. 네 그리고 Green Love Iris 님께서 Kaya picking Queen's Bohemian Rhapsody was hilarious. Didn't catch a word of Korean, but he belted it out like a legend. Thank you. 마카야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골랐을 때 너무 웃겼어요. 한국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 끝내주는 노래였죠. 고마워요.
1: 아
0: 이거 한번 엄청 막 우렁차게 불렀죠.
1: 맞아요.
0: 한번
1: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0: 네, let's go.
1: Mama. 우렁차입니다.
0: 저 사실 이 노래 몰라요.
1: 왓? 왓다? 진짜로요?
0: 네.
1: 이 노래를 모른다고요?
0: 네.
1: 이거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0: 아, 그래요?
1: 이거는
0: 그냥. 아니, 들으면 알아? 들으면 알아?
1: 들으면 알아요. 네, 무조건 그렇죠. 들으면 알아요. 이건 또 레전드 영화가 또 있기 때문에. 퀸! 아, 이거 끝나고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0: 네.
1: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항공이들이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0: 네, 1210JEONG님께서 춤추는 모습이 제일 귀여웠어요. 막디의 모든 귀여운

0: 순간.
1: 사실 이 춤추는 게 우리 전 DJ 뭐 달디뚜디에서 시작이 된 유행이거든요.
0: 네네.
1: 거기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첫날부터 같이 춤을 췄었는데 네. 거기서 이어서 옆에 뭐가 넘어졌는데 거기 이어서 저희가 또 춤을 이어갔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둘이다 보니까 텐션도 높고 재밌게 춤을 췄는데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캠든0605님께서 한 명은 진짜 잘 추고 한 명은 진짜 신경쓰임. 이 짧은 영상 보고 너무 웃겼는데 그 후로 캠디막디가 춤출 때마다 계속 이 문구만 생각났어요.
1: 아 이게 왜냐면 가끔 각자 아는 안무가 있고 네. 모르는 안무가 있는데
0: 그쵸.
1: 저희 일단 모르면 일단 뭐라도 춥니다.
0: 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 그렇죠.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아 근데 이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그쵸. 좋네요. 네,
0: 캠디막디 댄스타임 되게 재밌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정식 코너도 아닌데 저희의 댄스타임에 대해 되게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저는 아도란 댄스타임 솔직히 너무 신났습니다. 우리 마카야 씨는 어떠셨나요?
1: 아, 저는 또 이게 날마다 저희가 안무를 출 때도 있고 그냥 난리를 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 난리를 치는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0: 네,
1: 같아요.
0: 더 즐거워 보이셨어요. 네, 네.
1: 특히 막 텐션이 엄청 높은 노래가 나오면 그냥 막 머리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역시 이 코너도 빠질 수 없죠. 저의 연기 실력을 뽐냈던 코너입니다.
1: 햄지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스터리 K로 캠디막디가 연기 도전을 하던 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갈수록 많이 늘더라고요. 수고 많았어요.
0: 아, 우리 막디도 방금 멘트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1: 물이 필요할 것 같네요.
0: 아, 네. 아니, 이게 미스터리 K너무2가 우리 성우님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항상.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 실력이 너무 이제 출중하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금세 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네,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역할도 해보고
1: 많이 배웠죠.
0: 네. 그리고 투카산 미카사님께서 깐따삐 앞에서 온 도너 캠든 도너가 얼마나 놀랐을지 감도한 놈. 이게 뭐죠? 도너? 기억이 안 나는데?
1: 우리
0: 오리죠.
1: 둘리.
0: 아, 예.
1: 둘리 할 때 캠디가 이 깐따삐야 행성에서 온 도우너를 연기했었는데
0: 도우너가 그 오리?
1: 아니요 그 빨간 코 있는 약간 노란색 머리 캐릭터가 있는데
0: 네네네네.
1: 목소리가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걸 캠디가 또 잘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
1: 네
0: 기억이 안 나지.
1: 깐따삐야 행성에서 온 도우너야 막 이러면서
0: 아
1: 네 이걸 캠디가 했습니다.
0: 아 제가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제 저를 엄청 놔버리는 순간 저는 그걸 기억을 안 해요.
1: 아 기억을 안 하는 편.
0: 네, 그 순간 기억을 안 했어.
1: 아, 근데 잘했었어요.
0: 네, 아 진짜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 또 미스터리 K는 제가 주인공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데.
0: 네.
1: 캔디는 기억에 남는 연기나 역할 있었나요?
0: 아 저는 항상 막티가 이제 여자 역할을 할 때마다
1: 네.
0: 이렇게 뭐 고개를 꺾고 할 때가 네? 약간 힘들어 보이.
1: 맞아요. 제가 높은 음을 낼 때 약간 고개를 꺾어서 약간 음을 내는 이 버릇이 있거든요.
0: 네, 그게 너무 웃겼어요.
1: 아 제가 목소리가 또 약간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캠디가 오히려 여자 역할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도 되게 잘 살려서 다음에 혹시라도
0: 네.
1: 그 보이스오버 진짜 기회가 있다면
0: 네.
1: 캠디에게 여성 역할
0: 괜찮습니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네, 그러면 다음 사연도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0: 네, 조앤킴 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868화 사랑방 손님으로 준이 님이 나오실 때입니다. 킴디랑 막디가 처음으로 우참을 못해서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처음이었죠.
0: 네, 저도 진짜 아, 우참이 그건가요?
1: 나랑이랑은? 네, 맞습니다. 이날 캠디가 거의 뭐 고삐가 풀렸죠.
0: 아 진짜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on 되잖아요.
1: 네.
0: 와, 저는 그렇지 절대 안 그러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그날은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로.
1: 아 약간 엄마 아빠가 한 2주 동안 울지 말라고 한 아이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느낌이었어요.
0: 네.
1: 캠디가 진짜 웃어가지고.
0: 그렇죠.
1: 너무 재밌었는데.
0: 아 나랑이랑 한번 막디 해주세요 다시. 좀 느끼하게.
1: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아, 이런 느낌이긴 하죠.
0: 아, 네,
1: 살짝 그렇죠. 느끼하긴 했는데.
0: 아니, 이게.
1: 정말 좋아하는
0: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시고, 막대씨가 이렇게 해요. 나도 빙글 예순이 나랑 계랑 약간 이렇게 지금 약간 버터가 너무 많이 첨가돼가지고
1: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0: 아 네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YJ2218님께서 2월 11일 응급의학과 남궁인 선생님 편 재밌게 들었습니다. 스피드 게임 하실 때 제일 웃겼어요. 피부과가

0: 좋으니까
1: 이때가
0: 제가 없었어요.
1: 네, 막디 씨가 아팠었어요.
0: 갑자기 제가
1: 저도
0: 또 상황이 생겨서 갔는데
1: 저도 사실 이날 너무 기억이 남아요. 사실 처음으로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0: 혼자
1: 게스트를 혼자서
0: 맞아요.
1: 그 원 vs 원 그래서 이거 가능하려나 했는데 되게 이 뭐지 남궁인 선생님께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잘 얘기해 주신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0: 저는 이 제일 웃긴 피부과가 좋으니까 뭔지가 모르는데 사실 그날 제가 가서 쓰러졌거든요. 거의 뭐
1: 그니까요.
0: 자가지고 그래도 캠디가 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방에는 진짜 매주 다른 분들이 오시니까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캠디는 기억에 남는 사랑방 손님 있으신가요?
1: 저는 여행 작가 노중훈님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렇게 뭔가 자기의 인생을 여러 군데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자기의 이제 자식분들과 함께 되게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또 여행을 되게
0: 그렇죠,
1: 좋아하거든요. 예.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석같이 반짝반짝한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서 잠깐! 캠디가 항공이들을 위해 또 다른 추억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음악 주세요.
1: 네, 오늘은 특별하게 나두빈이 읽어주는 나랑 캠랑은. 살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흔드는 수많은 말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쓸데없는 참견은 털어내고 진짜 힘이 되는 이야기만 골라 담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한데요. 아이돌 한국의 캠디막디로서 꼭 간직하고 싶은 메인 토핑은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응원과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이 초콜릿처럼 콕콕 박혀 있었기에 저희 하루하루도 맛있고 달콤하게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역시 한국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더하는 작은 초콜릿 같은 존재였길 바랍니다. 오후 4시 서로를 채워준 따뜻한 기억, 우리들의 메인 토핑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해요. 주갈의 피스에서 빠지면 삽지 불가 메인 토픽 소리 들으면 듣고 담았네.
0: 한번더 가볼래?
1: 축하해 피스에 스파이브 삽지 불가미 탑핑 소린 한국에 있어 계속 힘을 내.
0: 예,
1: 이거 알죠?
0: 한국이가
1: 이거 알죠?
0: 있어 계속 힘을 내.
1: 네, 이걸 원래 하려 했는데 한번더 하고 싶었어요.
0: 아, 좋네요.
1: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해본 나두빈의 나랑 캠랑은 이게 혼자 진행해보니까 덜 우참을 하게 되는데요. 진작 이럴 걸.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0: 서운하네요.
1: 아니,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0: 아,
1: 막비의
0: 감사합니다.
1: 버터.
0: 아, 버터 좋죠.
1: 네.
0: 코아송.
1: 네, 우리 엠퍼센노의 노래 뭐라는 거야 What you talking about 중에서 제가 썼던 가사로 이렇게 나랑 캠랑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0: 네.
1: 네, 이 가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뭔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항공이들에게 이 초콜릿 같은 제가 달콤한 존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제가 쓴 가사들 중에서도 뭔가 이 비유하는 게 되게 한 번에 뭔가 알아듣기 되게 쉬운 그런 느낌의 가사이기도 하고
0: 네.
1: 네, 초콜릿 같이 달달하잖아요 우리
0: 그쵸,
1: 한국인들.
0: 그쵸.
1: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가사를 준비해봤습니다.
0: 피곤할 때 초콜릿 하나 딱 먹으면 당 충전되고
1: 네,
0: 힘이 나니까
1: 맞습니다.
0: 한국인들에게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저희에게는 한국인들이 그런 존재니까
1: 네,
0: 캠디가 이걸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원래 이게 되게 멋있는 느낌의
1: 그쵸,
0: 랩인데
1: 그쵸.
0: 여기서 약간 감동적인
1: 다르게
0: 느낌으로
1: 풀어, 네, 약간 좀
0: 네,
1: 다르게 풀었습니다.
0: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1: 네.
0: 네, 저희 캠디 막디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한국인들과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보통은 앞서 언급한 노래를 듣는데, 뭔가 이 뭐라는 거야랑은 오늘의 무드가 맞지
0: 아,
1: 않아요.
0: 맞지
1: 예,
0: 않아요, 맞지
1: 그래서
0: 않아요.
1: 오늘은 캠디막디의 졸업인 만큼 다른 노래를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엠퍼센드원의 너의 웃음 속에 눈물이 보여.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항공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
1: 막디, 괜찮아?
2: 안 괜찮아.

0: 네, 졸업장 EBS 아이돌 한국어 캔디 나캔든 윈스턴. 위 사람은 아이돌 한국어의 DJ이자 댄싱머신으로서 넘치는 흥과 멋, 바닐라 향과 낭만을 담당하였으며 재치있는 선곡과 따뜻한 목소리로 한국인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28일 EBS 아이돌 한국어 제작진 일동.
1: 영어로.
0: 아, 네. 아, 네. 졸업장 EBS 아이돌 한국어 캔디 나캔든 윈슨. This diploma is awarded to the above individual who, as a DJ of Idol Hangugo, served as our dancing machine overflowing with excitement and style while in charge of vanilla scent and romance. Through witty song selections and a warm voice, he brought great laughter and emotion to our Hangungider. 2026년 8월 28일 EBS 아이돌 한국어 제작진 일동.
1: 아, 네. EBS 아이돌 한국어 막디 마카야 예준 머서. 위 사람은 아이돌 한국어의 DJ이자 막둥이로서 긍정 에너지와 유머 MBTI CUTE와 아이스크림을 담당하였으며 차원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항공인들에게 큰 웃음과 사랑을 주었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8월 28일 EBS 아이돌 한국어 제작진 일동. EBS 아이돌 한국어 막디 마카 예준 머사. This diploma is also awarded to the above individual who, as the DJ of Idol 한국어 and as a 막둥이, was in charge of positive energy, humor, MBTI, cute, and ice cream. Freely crossing between dimensions, he gave great laughter and love to our 항공이들. 2026, 8월 28일, EBS 아이돌 한국어 제작진 1등! Oh my gosh! We got a choice.

0: 졸업장. 네, 저희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제작진이 저에게 졸업장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졸업장을 받고 보니까 아, 이제 정말 실감이 조금씩 나는 것 같네요. 아,
1: 네.
0: 어떻게 어떻게.
1: 아, 이제 올해 1월 1일 DJ가 되면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때 기억나시나요?
0: 기억나죠?
1: 그때 다짐과 계획 잘 지키고 왔나요?
0: 맞아요. 그때 에너지를 또 저희가 뭐 충전해주고 한국인들에게 항상 좋은
1: 예. 네.
0: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1: 그쵸.
0: 했는데, 아, 그래도 저는 저희가 되게 한국인들과 재밌게 놀고 많이 가르쳐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서로.
1: 네, 너무
0: 그래서,
1: 좋았습니다. 네.
0: 벌써 1월 1일 시작했는데 8월 28일이 됐네요.
1: 그쵸.
0: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때 또 선서를 했었던 거에 5분에 한 번씩 크게 웃겨드릴 것을 굳게 다짐했는데요.
1: 네.
0: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5분에 한번 저희가 웃은 것 같아요.
1: 네,
0: 무조건.
1: 맞아요.
0: 아, 그래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라디오 DJ가 되기 전과 후 스스로 느끼기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캠디?
1: 와, 저 진짜 감사드린 게 말할 때 자신감이 훨씬 많이 생겼어요.
0: 오.
1: 제가 말하는 거 진짜 자신 없었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항상 좀 말할 때마다 의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0: 아이고.
1: 하지만 저 이제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0: 와우.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1: 네,
0: 근데
1: 당당해질 겁니다.
0: 진짜
1: 우리 아이돌 한거 감사합니다.
0: 제가 봐도 많이 늘었어요, 우리 캠디. 이제 주춤하지 않고
1: 네.
0: 자신의 생각을 바로바로 말하는 모습에
1: 네.
0: 아, 너무 자랑스럽고
1: 고맙습니다.
0: 사랑스럽습니다.
1: 우리 그럼 8개월 동안 옆자리 이렇게 서로 함께 했잖아요.
0: 네.
1: 한마디씩 칭찬.
0: 아, 오케이,
1: 저 먼저
0: 오케이.
1: 할게요.
0: 오케이! 아, 뭐 확실히 늘었어.
1: 우리 막내야. 사실, 너랑 이렇게 단둘이서, 이렇게 뭔가를 스케줄을 하는 게 처음인데, 나는 처음에 같이 하게 됐을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냥 할 때부터 너랑 너가 너무 이제 재미있는 것도 맞고 내가 참널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스케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사실 좀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둘이서 하는 거는 이제 좀 마지막이잖아, 어떻게 보면.
0: 그쵸, 그쵸.
1: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팀으로서 또 다시 만날 거니까.
0: That's right.
1: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 한번 잘 이겨내보자.
0: Yes.
1: 맞지?
0: Oh, thank you. 그럼 저도 우리 캠디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1: 반말로 해, 반말로.
0: 그래. 아, 우리 캠디. 아, 진짜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재미와 많은 행복을 같이 만들었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밥 먹으러 가니까 되게 어색하네.
1: 그럼 바란
0: 아,
1: 대로 하세요.
0: 이번에 또 저희가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1: 그죠?
0: 둘이서 이렇게 하는
1: 네.
0: 스케줄도 진짜 처음이었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더욱더 따뜻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저희가 캠카롱이 저희 유닛 이름이었거든요. 저희 앤디어 사이에서. 여기서는 또 캠디 막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캠디
1: 네.
0: 막디 forever.
1: 예.
0: Yeah.
1: 근데 한국인들이 많은 메시지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자, 김지혜님께서, 아, 이제 진짜 가는 건가요? 가지 마요.
0: 죄송합니다. 아직 그래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너무 T적인 발언이다, 이거.
0: 나 F인데. 이거 위로하려고 한 건데.
1: 아, 미로,
0: 아,
1: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sorry. 그리고 5057님께서, 우리 다음 주도 4시에 만나면 안 될까요? 월요일 날 가사는 누가 알려주고, 화요일 날 미스터리 K 극장은 누가 해주고, 수요일 날 사랑방은 누가 열고, 목요일 날 야스미님 누가 놀리고, 금요일 날 BGM 선곡 누가 하나요? 캠디마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슬프네. 이게 날마다 또 이게 담당이 있잖아요.
1: 진짜로, 와.
0: 아휴.
1: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아,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시 만나요. 네, 진짜. 네, 그리고 빼꼼 두부 에스트님께서 너무 캠디에 대해 잘 아시네요. 바닐라. 재치와 유머 분위기 메이커, 막디.
0: 아, 너무 잘
1: 아,
0: 알죠?
1: 네.
0: 이제 저희를 완벽하게 꿰뚫었어요, 이제.
1: 그죠.
0: 네. 자, 그리고 박진경님께서, 그동안 막디와 캠디 케미에 매일 기다렸던 시간이 흘러서 졸업 시간이라니, 엉엉 유유.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안녕. 건강하게 다른 곳에서도 만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 저희도 캠디 막디로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절대 잊지 못할 이름일 것 같아요.
1: 네.
0: 정말 이 장소도 잊지 못할 것 같고, 사실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1: 그쵸.
0: 네, 졸업은 하는 거지만 원래 졸업하고 나서 학교 찾아가는 게좀

0: 그거 아닙니까?
1: 네.
0: 아니,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0: 언젠간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제 일기장에 오래오래 남기고 싶은 날이라서, 아이돌 한국어의 귀염둥이 막둥이가 직접 쓴 일기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1: 네,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Winter Soccer Mommy, Without You Mixtape Version 듣고 올게요.

0: 2026년 8월 28일 막둥이의 일기. 나는 항상 알람 소리를 못 듣지만 오늘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오늘이 아이돌 한국어 졸업날이라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는데 말이다. 아이돌 한국어에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씩씩하고 멋있게 졸업하고 와야지. 나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똑똑해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돌 한국어가 내 삶의 큰 조각이 된 것 같다. 이제 나는 이곳을 졸업하지만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서 행복하다. 나중에 다시 놀러 와야겠다. 히히.
1: 막둥이 일기 되게 오랜만인데요.
2: 엄청 오랜만이죠.
1: 마카야 씨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2: 맞습니다.
1: 그래 보여서요.
2: 이번에 막둥이 일기를 써봤는데요. 네. 이거 쓰면서 좀 이때 좀 느껴졌어요. 이제 곧 끝나는.

0: 느낌이 들어가지고
1: 네.
0: 아, 좀 슬펐습니다.
1: 아, 이게 뭔가 정말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난 게 맞는지 이게 살짝 의심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엔 또잘 일어나셨잖아요.
0: 진짜 오늘 거의 처음이에요.
1: 네.
0: 제가 아이돌 한국어를 하면서 먼저 일어난 적이 손에 꼽히는데.
1: 그러니까요. 제가 어쨌든 마카 씨가 2층 침대에 이렇게
0: 맞아요.
1: 지금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무조건 이제 그 방문을 열면 마카야 가야 돼. 가야 돼. 이거를 이제 2층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2층을 봤는데 얘가 1층에 있는 거예요.
0: 아, 1층에 있었죠.
1: 뭐야? 그러더니
0: 쑥스럽게 제가 또 옷을 입고
1: 예, 옷
0: 있었습니다.
1: 입고 있어가지고.
0: 네. 아, 오늘 아침에 에어컨이 좀 춥더라고요. 아, 제가 좀
1: 아,
0: 당황할
1: 뭐야?
0: 21도로 돼
1: 마카야 추울 때도
0: 있어가지고.
1: 있어?
0: 아, 맞아요. 그래서 잘 일어났습니다. 아이돌 한국어 때문에 이 심장이 아, 조마조마했어요.
1: 두근두근.
0: 네,
1: 네.
0: 두근두근했습니다.
1: 막디는 우리 라디오가 되게 기다려졌던 순간이 있나요?
0: 아, 저는 항상 라디오 진짜 재밌어. 특히 저는
1: 네.
0: 야스민님이랑 하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아, 네.
0: 뭔가
1: 재밌죠.
0: 목요일쯤 되면 이제 이번 주가 거의 끝나지만 그래도 사실 살짝 힘이 없어질 때잖아요.
1: 와, 근데
0: 네.
1: 진짜 저에게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던 진짜
0: 맞아요.
1: 존재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긴 해요.
0: 그리고 저희 한국인들과 저희 팬들 엔디어도 사실 목요일 라디오가 힘이 된다고 많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때가 좀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 만나는 이 시간을 항상 기대했다는 거, 우리 한국인들도 꼭 잊지 않았으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저희 마지막 생방송인데 우리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실 거죠, 한국인들?
0: 보내줘.
1: 네,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 104
1: 1035
0: 문자나
1: 문자나 반대
0: 반대 메시지로
1: 메시지로
0: 작별
1: 작별
0: 인사
1: 인사
0: 많이
1: 많이
0: 남겨주세요.
1: 남겨주세요.
0: 글로벌 항공이들, don't cry and please leave lots of messages for Candy Macdi. 네, 그럼 마지막 인사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John Michael Howe, love me like my mama.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니 마음이 이상하잖아.

0: Today is the last time Candy Magdi will read your messages and chat with you.
1: 네, 아, 이게 진짜 마지막 아니겠는데 진짜라 너무 슬프지만
0: 아, 진짜.
1: 눈물은 잠시 넣어두고 얼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윤 세레나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캠디 막디와 함께한 아도란 다시는 잊지 못한 순간이었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엠퍼센드 원으로 응원할게.
0: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시윤. 그리고 NHRiri94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항상 고맙고 일주일에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서 좋았어. 근데 많이 그리울 거야. 난 이제 엔디어로 응원할게. 아, 이건 좀 슬프네. 나 이거 좀 울컥했다. 아, 왜냐면 이게 여기서는 저희가 M%원 마카야 캠든이 아닌 아이돌 한국의 캠디 막디잖아요. 그래서 캠디 막디일 때는 한공이로 응원하다가 이제는 다시 엔디어로 응원한다고 하니까
1: 네,
0: 아, 이게 뭔가 저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이 말처럼 들리네요. 정말 네. 좀 울컥했습니다. 네.
1: 아, 그리고 또 유나 I1S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막디 캠디 없는 일주일이 이제 허전할 것 같아요.
0: 그러게 사실 우리 엔디어 그리고 항공이들 항상 4시에 저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돌 한국어 있었는데
1: 그쵸, 예.
0: 이제는 그게 사실 없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후 4시가 이제 뭐 어찌저찌 비게 되었네요. 오후 4시에 이제 뭐 할 건가요 캠디?
1: 저요? 네.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아도란 들어야죠.
0: 아, 역시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제 오후 4시에 아도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1: 맞아요.
0: 아이돌
1: 진짜로.
0: 한국어는
1: 네.
0: 자, 물론 캠디 막디만큼 재밌진 않겠지만 네. 아, 캠디 막디만큼 신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돌 한국어는 재밌고 신나게 네. 이어갈 예정이니까 오후 4시 네, 항상 듣고 계세요. 들러 오세요.
1: 네. 네.
0: 그리고 This is Jaymin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캠디 막디 평소에도 아도란에서 배웠던 맞춤법 같은 거 자주 써먹는 거 너무 귀여운 이라고 하셨는데
1: 저 부기.
0: 부기.
1: 네. 붓기 아니고요.
0: 부기.
1: 부기.
0: 부기 on and on.
1: 네.
0: 저도 이번에 그 뭐지? 막둥이 일기 쓰면서 맞춤법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작진분들한테 가면 또 이게 맞춤법 확인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배운 게 허투루 배운 게 아닌 걸 보여줘야겠다 해서 맞춤법을 되게 신경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세 번 했거든요. 꽤 잘한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메리더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5시 제발 오지마.
0: 야 오지마. 5시 어디를 오려고.
1: 오케이. 아 제가 막았습니다 일단.
0: 네 일단.
1: 네 일단 9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슬프다. 네. 아 그리고 치에 니니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8개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보내기 싫어도 보내줘야겠지. 유유 졸업 축하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 캠랑해 망랑해. 아 슬프네요. 약간 이거 그런 느낌이다. 약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학교 친구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1: 네. 아 그리고 또 이수미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최고의 아도란 DJ였어요. 어찌나 진행을 잘하는지 타고난 듯.
0: 아
1: 뭔가 말투가 라디오를 좀 들어보신 분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 약간 좀
0: 제 생각에 이분은 1세대부터 쭉 들어보신 분 같은데
1: 진행을 좀 잘하는데
0: 최고의 네. 아도란 DJ라고 하시니까 아우.
1: 네 뭔가
0: 영광이네요.
1: 네, 영광이네요. 네.
0: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뭔가 다음 DJ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누가 다음에 올지
1: 네.
0: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우리 후배인 거잖아요. 그러면
0: 아 그렇죠 그렇죠.
1: DJ면 아 너무 기대되네요.
0: 저는 진짜
1: 네. 혹시 저는... 뭐 만약에 후배가 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저희가 또 올 거잖아요.
0: 그렇죠.
1: 나중에 한번 그러면 약간 교육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후배니까?
0: 약간 저희도 네.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저희를 테스트하러 또
1: 오셨잖아요.
0: 네, 네. 진진 DJ 찐디가 왔잖아요. 저희 찐디가 테스트하러
1: 찐디도 왔고 달디뚜디도
0: 맞아요. 달디뚜디도 저희 테스트했는데
1: 저희가 다음 후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테스트를
0: 네.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저희도 그 위치가 된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그리고 아이리스 님께서 I will miss you so much. Oh my gosh, Iris. We'll miss you too.
1: Yeah.
0: But don't worry, you can still see us on M%1. Yes, sir.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 마지막 아니 근데 진짜 읽어봤고요.
1: 네.
0: 아 캠디 마음이 이상한가요?
1: 네, 이상합니다.
0: 아까 좀 귀여웠어요, 솔직히. 네, M%1 나캠드 마카의 아이돌 한국어 정말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그럼 캠디부터

0: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1: 네. 일단, 아두란 이렇게 식구분들, 우리 이제 작가님, 피디님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오면 되게 따뜻한 인사해 주시고, 진짜 그게 저는 되게 짧고 간단한 거지만, 저는 되게 그게 하루의 시작이 항상 그거 덕분에 되게 잘, 뭐라 될까요? 잘 돌아갔어요, 제 하루가.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 고마웠고요. 진짜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이들도 그리고 우리 항공이들도 항상 저희의 좀 약간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가끔.
0: 그렇죠.
1: 예, 가끔 정신도 없어질 텐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엔디어들도 사실 항공이들이죠.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엔디어들도 항상
0: 엔공이들.
1: 예, 우리 앵공이들 아무튼 모두 다 이렇게 재미있게 저희 아이돌 한국어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엠퍼센트 나캠든 마카오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아이돌 한국어는 제 지금 가슴에 아직도 박혀 있으니까요.
0: 네.
1: 언젠간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꼭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아, 진짜, 저희 서투른 캠디 막디를 믿고 맡겨주신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항공이들 항상 사랑 너무 많이 보내주고 힘을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항상, 약간 가끔 스케줄 때문에 좀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진짜 여기 막상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에너지를 얻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고요. 아, 진짜 아이돌 한국어. 잊지 못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듯이 제 삶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네,
0: 평생 기억하도록
1: 그렇죠.
0: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사랑합니다.
1: 마카가 좋아하는 피자 한 조각 이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의 한 조각이
0: 네, 인생의 한
1: 됐습니다. 아,
0: 조각.
1: 네네. 네, 저희는 떠나지만 아이돌 한국어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엑신의 이샤 아리안님이 스페셜 DJ로 함께합니다. 저희가 없더라도 꼭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선물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할게요.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Maroon 5 Memories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 아이고, 얘들아, 우리 영원히 잘 먹고 잘
0: 오
1: 살자.
0: 마이 갓! 안녕! 오 마이 갓!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0: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아이스크림 컵이 좋으세요? 아니면 콘이 좋으세요? 전 당연히 그릇까지 먹는 그런 콘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콘이 사실은 엄청난 양보 덕에 태어났다는 거 아시나요? 무려 120년 전에 세인트루이스 박람 회장에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접시를 안 챙겨와서 장사를 접을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때 옆 가게의 와플 장수가 자기네 와플을 돌돌 말아 건네준 거죠. 여기다 담아 팔아보라고. 그렇죠? 그 따뜻한 양보 덕에 초대박 와플 콘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 와플 장수도 몰랐을 겁니다. 이 120년 뒤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밑공무니에 뚝뚝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막으려고 휴지를 몇 장씩 감아주게 될 줄은요.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Guy Sebastian, Like a Drum.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2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달력상으로는 이 여름의 마지막 주말 앞두고 있네요. 방금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콘파인가요? 아니면 컵파인가요? 사실 놀라시겠지만 저 예전에는 컵파였어요, 사실. 이 녹을까봐 이게 막 서둘러가지고 이 맛도 제대로 음미도 못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푼을 멈추고 즐기면서 이렇게 녹는 한 방울 한 방울,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컵파였는데 요즘에는 아니다, 콘도 먹어줘야지 해서 좀 바꿨습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첨가물 설탕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거부한다. 생과일이든 뭐든 통째로 얼려 아이스크림화 시켜버릴 것 같은 일산 샤베트 크리스틴 쌤.
1: Hello, good evening everyone.
0: 쌤, 아이스크림 드시죠?
1: I do not like sherbet.
0: Oh.
1: I like the heavy sweet ice cream.
0: 샤베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Yeah,
0: heavy하고
1: right.
0: rich한
1: right.
0: 거 좋아.
1: Yeah, I like that milky flavor. That's the thing. It's like when I eat it,
0: right.
1: I want 100% fat.
0: 어, 멋집니다.
1: Yeah.
0: 사실은
1: no
0: 쌤이...
1: non-fat, no low-fat. I want full fat.
0: 쌤이 뭔가 sugar 들어가고 뭔가 sugary한 거를 안 드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1: no.
0: 그 생각이 언제 깨졌냐면 예전에 그 우리 스태프를 위해서 밀크 빙수를 한번 시키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1: Of course.
0: 그래서 그때부터 아, 좋아하시는구나
1: yes.
0: 생각이 들었습니다. Alright,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공...
2: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0: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Culture 스테이션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2: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0: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눈이 작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 비행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0: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 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2: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0: Moss. By keeping costs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1: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에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1: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돼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Culture 스테이션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 늘 지나치던 이 서울 광장 지하에 비밀 공간이 숨어 있었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왜 만들어진 곳이길래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걸까요?
0: It is incredible. It is right beneath Seoul Plaza between City Hall and 을지로 일가.
1: Right.
0: And basically it's like 1,000 평. That's a big space.
1: Right.
0: And once they say that this empty space was created during the 1984 Line 2 subway, and there was an underground shopping mall construction. So we don't know why it is empty. Well, currently empty. But they're like, wait a second. We've got this great space. Why don't we do something with it?
1: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뭐 몇십 평도 아니라 천 평의 규모에 가까운 게 남아있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1984년에 지하철 2호선 개통이랑 지하상가 건설 당시에 이제 구조적으로 생긴 빈 공간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게 아주 좋은 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you know, go to waste 하게 둘 수 없잖아요.
0: So, Sam, they're planning to uncover 12 additional unused subway spaces within the year. So, all of these areas are going to be like cultural venues.
1: 아, 너무 좋네요.
0: Which is, I mean, here's the, everyone, oh, we've got all the tourists coming. Send them underground.
1: 와,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또... K-투어의 투어리즘의 새로운 또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Sure.
1: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지하철역 안에 남은 공간 12곳을 추가로 발굴해서요. 문화 공간으로 순차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보면 한국의 카페들 중에서도요. 그 아주 팬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컨테이너나 공장, 팩토리 같은데 아니면 웨어하우스 같은데 없어진 곳 있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곳. 이곳을 카페로 만드는 곳도 꽤 있잖아요, 요즘에.
0: Oh, it's like a sort of industrial.
1: Yeah,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쿨하다. Yeah.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느낌 있게.
0: It's like the underground scene.
1: Alright,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1: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40년간 방치돼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서울의 중심의 아래, 바로 아래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Hidden, right? 근데 hidden인데 in plain sight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왠지 plain 하면 plain yogurt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0: Alright, I can understand that. You love that food.
1: Yes.
0: Okay, so it's interesting because it's like hidden and then in plain sight. Because in plain sight, P-L-A-I-N, means that it is there for anyone to see. It's anyone can see it.
1: Right.
0: But here it's hidden in plain sight, meaning it was not necessarily concealed,
1: right.
0: But it simply was unnoticed. Nobody had the chance to see it, but it was there.
2: It was there?
0: Right.
2: But nobody knew about it.
0: But nobody knew about it.
2: No, we do.

0: Yeah,
1: right?
0: now we
1: So,
0: do.
1: 여기 지금 보면 숨어 있기는 하는데 in sight이 아니라 in plain sight 하면 더 강조해 주면서 이 plain 자체가 원래 plain 요구르트도 뭔가 꾸미지 않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니까
0: True.
1: 정말 눈앞에 그냥 깨끗하게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숨어 있다는 거는 어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notice를 못했을 뿐이다.
0: We just didn't know it was there.
1: Right. So something is hidden in plain sight이라고 하면요.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좀 숨겨져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concrete vault가요.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이라고 뭐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concrete vault가 뭐 거의 40년 넘게 right 가깝게 lay dormant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Okay. dormant 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0: And dormant means that it is

0: is inactive. So where we see this expression the most is with like volcanoes, like a dormant volcano. It means that it's inactive, it's resting, it's not like exploding, but it's there. So it's not necessarily dead, but it's temporarily resting.
1: 자고 있는 거예요. 네.
0: Just like bears are dormant in the winter.
1: 오케이. 그러면 dormant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화산이라고 친다면 지금 막 분출하는 상황은 아닌데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느낌인 거고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이 또 dormant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You know what? This past weekend, you know I told you I watched 5 movies.
1: Yes, yes.
0: One of them was Pompeii.
1: Oh.
0: Right, so that it was dormant and then it erupted and killed the whole.
1: 하필 또 어떻게 또 화산 얘기를 보셨어요.
0: So we have a dormant volcano and an active volcano.
1: 아, active한 건 한참 막 터지고 있는 화산을 얘기하고 있고 dorman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Alright, 근데 그런 것이 light으로 brought 됐다, brought to light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Transformed into K 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1: K Culture Station으로 변신한 이 최첨단 시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라고 했어요. 와, 이것도 state of the art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예술의 거의 경지, 한마디로 최첨단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facility가 bridges past and present. 를 한다 라고 했네요. 어떻게 이게 과거와 현재를 bridge를 할까요?
0: Okay. Well, we often think of bridge as the noun form, the bridge.
1: 다리, right?
0: Right? But here it's used as a verb.
1: Right.
0: But in a sense, it is connecting two things. In this case, past and present.
1: Right.
0: So if it bridges A and B, it means it is linking it, it is connecting it.
1: Okay. So, 과거의 것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40년이 넘었는데.
0: It's been 40 years.
1: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도 또 뭐 요즘에 물건들이 많이 뭔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존하는 그런 느낌. 과거인 느낌인데 현재예요.
0: But it's like, yeah, that's right. It's a modern touch.
1: Right, so 여기서 bridge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as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idden in plain sight, right beneath the heart of Seoul, a massive concrete vault that lay dormant for four decades has finally been brought to light as a vibrant new cultural hub. Transformed into K-Culture Station, this state-of-the-art facility bridges past and present, anchoring the city's vision for a dynamic cultural landscape.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Lasse Lind with Hush.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0: 우주 공간의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눈이 작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비행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우주로 가면 얼굴이 막 붓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눈 모양까지 바뀐다라는 거는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1: Yeah, right. This is why I would never go to space. My eyes are already small. I don't want it any smaller.
0: Right.
1: Okay, so anyway, there was a research team, a joint research team from Australia and Germany, and they analyzed 115 photos of 13 astronauts taken on Earth and in space. Mm-hmm. So basically what happens, the minute or, you know, the instant that they reach microgravity,
0: right.
1: which is basically kind of weak gravity. Mm-hmm. It's not like zero gravity.
0: Okay.
1: Their lower eyelids go up.
0: Mm.
1: It moves up because the 2 liters of bodily fluid shift toward the head and okay. it causes facial swelling.
0: Right.
1: And so then it pushes it upward and then they have like smaller eyes.
0: 와.
1: Wow. Yeah.
0: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미세 중력으로 이제 체액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력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체액 약 2리터 정도가 머리로 쏠려서 얼굴이 붓는 거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얼굴 조직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이 드는 이유는 다 그래비티 때문이다. 아래로 처진다.
1: Yeah, everything goes down. Right.
0: 그게 오히려 이제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위로 밀려 올라간 것. 그래서 실제로 역 안검하수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리프팅까지 되겠네요. Right?
1: You know, you know the idea is that I've seen some pictures. You know how like some people get surgery, plastic treatments under the eyelid to make it kind of look

0: puffy. Mm-hmm. Young people do that.
1: Yes.
0: That's kind of what happens.
1: Right.
0: Because it's their lower eyelid. It mm-hmm. goes up and it kind of has like this puffiness there.
1: And it's free.
0: It's free.
1: It's free up there.
0: That it's
2: 아, 아니구나. 그 올라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비싸네요.
0: Yeah,
2: 생각해보니까요. 네. 우주선 티켓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0: yeah,
2: 그냥 지구에서 하는 걸로.
0: Yes. 네.
2: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2: 우주 공간의 미세 중력 환경에서는 아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눈이 작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 있어요. 지금 그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미세 중력 환경인 거죠. 그렇죠? Mm-hmm. 거기에서는 a subtle shift takes place 한다고 했습니다. takes place 한다는 게 벌어진다는 건데 이 shift는 1억 번 설명하셨지만
0: yeah.
2: 이게 뭔가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0: yeah.
2: subtle shift라고 하면 많이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Absolutely.
2: Right.
0: So, and the spelling is important. It's S-U-B-T-L-E. But you do not hear the B.
2: Mm-hmm.
0: So it's subtle.
2: Not subtle.
0: Subtle. No, mm-hmm. subtle.
2: Right.
0: So basically, subtle means it's a small detail.
2: Right.
0: It's kind of a quiet change.
2: Mm-hmm.
0: It's not so noticeable.
2: Right.
0: It's just a little.
2: A little. 근데
0: yeah.
2: subtle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감길 거잖아요. 안 보일 거잖아요. So subtle shift가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astronauts lower eyelids. Eyelids는 여러분 눈꺼풀이죠. 그게 actually drift upward.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0: Yeah.
2: 자, 연결해 볼게요.
0: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2: 책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우주비행사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luid가 shift toward the head 하는 거로 이제 벌어지면서 라고 했는데요. 머리 쪽으로 이 fluid가 shift 한다고 했습니다. 이 fluid라고 하는 게 뭘까요?
0: Okay, so basically it's like water.
2: Yeah.
0: You know, whatever like liquid in
2: yes,
0: your body.
2: Yes.
0: This is why context is very important.
2: Mm.
0: We know what shift means. It's
2: right.
0: slight change.
2: Right.
0: But in this sense, it's more of like moving.
2: Mm, moving.
0: The fluid is moving toward the head.
2: Right. Mm.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shift는, 원래는 shift는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예전엔 됐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move 하는 거네요. So fluid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기체도 포함을 합니다. 기체라든가 액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주 비행사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0: Sure.
2: 그래서 지금 deeper research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이라고 했습니다.
0: Okay. So safeguard is very similar to the word protect.
2: Protect.
0: Okay. But if there wa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safeguard is really keeping something safe
2: mm-hmm.
0: from damage or harm.
2: Right.
0: It's kind of preventative measure before mm-hmm. it happens.
2: Okay. 그러니까 사람을 safeguard 한다고는 잘 안 쓰나요?
0: Yeah. Well, yeah. I mean, you could safeguard a person too.
2: Okay. Mm-hmm. So 뭔가를 보호하고 특히나 이제 뭐 데미지가 생길 수 있는 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safeguard 시킨다.
0: Right.
2: Verb으로 쓴 거네요.
0: Yeah.
2: Right.
0: I think if you're talking about a person, you probably say to protect the
2: to
0: person.
2: To protect
0: right.
2: the person.
0: But if it's something very specific, mm-hmm. you are safeguarding something specific.
2: Okay. Mm. 그리고 여기서 vision이라는 거, 아, 우리 회사는 vision이 있어요. 이게 아닌 거죠.
0: No.
2: 이거는 진짜 실제로 literally 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Okay.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the microgravity of space, a subtle shift takes place. Astronauts' lower eyelids actually drift upward, making their eyes appear visibly smaller. Driven by a fluid shift toward the head, this phenomenon is now prompting deeper research to safeguard astronauts' vision during long-term space missions.
2: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Beyoncé with Halo.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1: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길거리 의자 밑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 구멍에 현금을 숨겨둔다든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거 근데 왜 하는 거죠? 라고 묻기도 전에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2: I want to do it.
1: 요즘에 왜 그 결혼식에 뭐 누가 사회를 볼까 기타 등등 맞추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 Yeah, the betting.
1: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2: Yeah, it's so true.
1: Right.
2: So basically this is called a cash drop.
1: Mm-hmm.
2: And so what people do is they hide cash in public areas and they give clues on social media. So basically it kind of started out as kind of a, you know, personal self-funded act of charity.
1: Right.
2: Like just to like help people and make their day.
1: Uh-huh. Uh-huh.
2: And then it became like wildly popular.
1: Okay.
2: Mm-hmm. And it's become more like a business promotional tool.
1: Wow.
2: So they're hiding it in places like trash cans,
1: uh-huh,
2: hollow trees, like you mentioned.
1: Okay.
2: Basketballs.
1: Uh-huh. Like deflated the basketball or something.
2: Deflated basketball.
1: Okay.
2: And yeah, or takeout containers. I mean, everywhere.
1: 아니, 근데 그 쓰레기통 같은 데 넣어놨다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스마트하지 않아요.
2: Yeah, that's right. Like maybe the garbage.
1: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 They come, the dumpster truck.
1: Right, right.
2: Yeah, that's kind of dangerous. Yeah.
1: 와, 이게 그러니까 2014년에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근데 2025년에 뉴저지에서 다시 유행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힘든 시기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려는 약간 개인 사비 기반 뭐 자선 활동 같은 목적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하니까는 공짜 뭐 현금 뭐 재미 동시에 얻으려는 좀 대중적인 호응이 커진 것 같고, 사실 요즘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거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2: Oh, of course.
1: Right?
2: Sam.
1: Yeah.
2: I think it's time to go back to New Jersey for a little bit.
1: Okay.
2: You know, and try one of these things.
1: 갔는데 아무도 안 숨기면 어떡하죠? 거기까지 비행기표 내고 갔는데.
2: Yeah.
1: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1: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현금을 숨겨놓고 소셜미디어로 힌트를 주는 현금 찾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a real life treasure hunt가 되겠죠. And it's taking hold라고 하네요.
2: Mm-hmm.
1: Right.
2: So taking hold means it's getting to be established.
1: Mm-hmm.
2: It's like, you know, having some sort of influence. It's spreading.
1: Okay.
2: And it's becoming a thing.
1: Okay. Hold니까 진짜 잡고 있고 어디 안 가는 거잖아요.
2: Yeah.
1: 그렇죠?
2: You got like that sudden firm grip.
1: 아, mm-hmm. 뭔가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2: Correct.
1: 그래서 이게 요즘에 진짜 자리를 잡았다. 한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mm-hmm. 얘기를 했고요.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2: You know, I really
1: stashes
2: do.
1: of cash.
2: I know. I just reading this makes me happy. I want to find stashes of cash.
1: Uh-huh.
2: And it rhymes, right? If you stash something,
1: mm-hmm.
2: a stash of something, you hide something away safely
1: mm-hmm.
2: and kind of secretly
1: okay.
2: so that you can use it later.
1: Right.
2: So typical example.
1: Mm-hmm.
2: You know how people stash their cash mm-hmm. under the mattress
1: right.
2: or in the freezer.
1: Mm-hmm.
2: Yeah.
1: 뭐 냉장고 안에다가 놓고
2: yeah, that's right.
1: 뭐 비상금, 비상금 같은 거.
2: I don't know. Where do you stash your
1: right.
2: cash? I don't know. But I'm sure these days, though, not a lot of people stash cash. But who knows? I know that a lot of older people do.
1: 맞아요. 요즘에는 현금을 자체를 많이는 쓰지 않으니까.
2: That's right. That's
1: 그러니까 여기서 stashes of cash나 아니면 a stash of cash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현금 뭉치 중에서도 보통 이제 숨겨놓은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 Yeah.
1: Alright. So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연결해 볼게요.
2: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1: 소소한 자선 활동으로 시작된 이 보물 찾기 챌린지는 최근 고물가 속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act of goodwill, 선행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is now striking a chor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 Yeah, if something strikes a chord with someone, it means that it emotionally touches you. Like you can relate to this situation.
1: Right.
2: Right, because you know everyone's going through a hard time with inflation. So it's like this is it's moving your insides.
1: Right.
2: Mm-hmm. How you feel?
1: 분위기가 딱딱한데 뭔가 나의 마음을 울리는 거. 그게 striking a chord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chord는 그 기타 코드를 얘기하는
2: yeah.
1: 코드일까요?
2: Originally.
1: Okay. So CH

0: HORD입니다. 여러분들 H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비즈니스들을 위한 lucrative marketing tool이라고 했는데요. 수익성이 좋은이라는 뜻이 바로 lucrat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cross major U.S. cities, a real-life treasure hunt is taking hold, with hidden stashes of cash left in public spaces and location clues dropped on social media. What started as a modest act of goodwill is now striking a chord amidst rising inflation, evolving into a lucrative marketing tool for businesse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New Politics with One of U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By keeping cost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의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불이댑니다. 이 벽돌을 집에 들여서 이끼를 키운다. 그러니까 벽돌에서 뭔가 자라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얻어요. 뭔가 거기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자라잖아요.
1: Yeah, like
0: 그리고
1: soft and plush.
0: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castles 같은데 보면 벽에 막
1: yes.
0: 붙어서 자라는 식물들 있죠.
1: Mm-hmm.
0: 이상하게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Well, you're not the only one, Sam. There's a reason why this is a novel craze. It's a new craze. And so they're taking these bricks and these old bricks and they pick them off the street.
0: Right.
1: And basically you water them and they you know sometimes sprout moss or even small flowers.
0: 와, 꽃까지 핀다고요?
1: Some do.
0: And all you need to do is just water them, right?
1: Yes.
0: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물만 뭐 배달 용기 같은 거다가 벽돌을 넣고서 이제 뿌려주면 이끼도 피고 그리고 작은 꽃이 피어난다.
1: Yeah.
0: 어, 멋지지 않습니까?
1: I think this is such human nature.
0: Right.
1: I think we are all the same. You know, anything that grows. It's part of nature.
0: 그러니까.
1: So it makes you feel good. It's healing.
0: 아, 근데 중요한 건 잘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Oh, yeah.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0: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길가에 버려진 낡은 벽돌의 이끼를 키우는 벽돌 키우기가 유행입니다. 자,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o take root 한다는 건 아까 얘기가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1: Take
0: hold처럼 뿌리를 내린다. 결국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널리 퍼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a novel craze라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so we're not talking about the book.
0: 소설 novel 아니죠?
1: Not that novel, but there's a completely different definition.
0: Okay.
1: As an adjective, it is new.
0: 새로운 거.
1: The meaning is new.
0: Okay.
1: That's right. A novel idea, novel approach, and when you see it used that way, you should know. This means new.
0: 뭔가 아 기발하다, 새롭다, 이거 예전에 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줄 때 novel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Crazy는 정말 crazy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풍이나 열기를 얘기를 하겠죠. 이 새로운 열풍이 지금 막 자리를 잡고 있어요. Among young adults 사이에서 in China, right? 자, 근데 그 사람들이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weather라는 건 날씨인데 어떻게 weathered 돼 있는 bricks라고 했을까요?
1: So, if you want to upgrade your English, you do not just know weather as in 날씨, but weathered, an adjective, which means because of the weather, the sun and the wind and the rain. And it's almost like you have been damaged by long exposure to these elements.
0: Okay.
1: So you, it's been worn down for a long time. So say, for example, if you see farmers, if you go to the countryside and you see the 할머니s and the 할아버지s, you look at their hand and their face, they're weathered hands, meaning that they've used these hands through summer, fall, winter, spring,
0: for like 시간이 지나면서.
1: 50 years. Yeah. That
0: 손이
1: is the idea.
0: 보이고 그러면 weather 됐다는 건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굉장히 오래되면서 여전히 좋은이라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겠네요.
1: Yeah, it's not bad.
0: Right.
1: Yeah.
0: So weathered라고 얘기를 하면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혹은 뭐 세월의 풍파를 견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By keeping costs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돌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박한 위안과

0: 성취감을 얻으려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로 풀이됩니다. 자, 뭐 이제 돈도 최소로 들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동시에 와, 뭔가 안정감도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고, 자, 그러면서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e word telling here means revealing or something significant. So, sign of the times, this is basically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now, the trends and the changes happening in our society. So, this together, telling sign of the times, is basically saying this trend is kind of revealing to us what is going on these days.
0: 요즘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을 sign of the times. So sign of the times는 시간의 흔적이나 변화를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것을 tell 한다는 거는 단순한 너그 얘기 들었어 하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보여주다
1: Yes.
0: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ovel craze is taking root among young adults in China who are bringing weathered bricks home from the street to cultivate moss. By keeping cost and caregiving burdens to a minimum, this quirk of the slowing economy offers a quiet sense of comfort and accomplishment, marking a small but telling sign of the times.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take hold 한다는 거, 진짜 거기에 딱 굳어서 안 가는 겁니다. 자리 잡다, 정착하다.
1: It takes time for new habits to take hold.
0: 새로운 습관이 몸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라는 게 있었고요. Lucrative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뭔가 수익성이 좋은.
1: Is that side hustle actually lucrative?
0: 그 부업 진짜로 돈이 좀 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뭔가 plain sight에 숨겨져 있다. Hidden in plain sight. 눈앞에 두고도 못 찾게 숨겨진.
1: My glasses were right here, hidden in plain sight.
0: 내 안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플레인 사이트에 있었는데도 몰랐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자, strike a chord라고 하는 것은 심금을 울리는 거, 깊이 공감이 되는 거죠.
1: That movie struck a chord with a lot of people.
0: 그 영화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아냈지. 가될수 있겠고요. 자, weathered 돼 있다는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풍파를 견딘이 되겠습니다.
1: His weathered face tells a thousand stories.
0: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살아온 세월이 느껴져. 여기까지 표현 리뷰 해보겠습니다. Evening headlines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Adele. It is Love is a Game.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은 인형을 만드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형 중에서도 연극 무대에서는 복화술 인형인데요. 인형의 몸통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 레버나 줄을 조작해서 턱, 눈동자, 눈꺼풀 등을 섬세하게 움직이게 만든 특수 제작 인형을 말합니다. 이 연기자가 목소리를 내고 마치 인형이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턱이 움직이죠. 어떤 인형인지 떠오르시죠? 이 인형을 아직도 제작하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이렇게 그 더미스 같은 걸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인형극 같은 거?
1: Okay, so my all-time favorite movie is The Sound of Music. Mm-hmm. And there is a scene, mm-hmm. the puppet scene, right? Ah. High on a hill with a lowly, you know, and they do this whole thing. Yes. So when I went to Austria, Salzburg, where this film was, you know, shot, I went to go see a puppet show.
0: 아니 뭐 하나 보시려고 멀리 다니시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1: Because I love the sound of music. Oh, I had to go to Austria. I had to go to Salzburg.
0: Right.
1: I mean, I just had to. And I took a tour.
0: Okay.
1: 어때요? Like the Sound of Music tour. 아. Like where they filmed it.
0: 그럼 인형극이나 이런 것도 보여줬나요? 거기서?
1: Not there on the tour. 아니고. You had to go separately.
0: 아, 저는 근데 인형극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워낙 영화 중에서도 이런 인형을 활용한 공포영화가 많아가지고요.
1: I agree. 아. The big ones scare me. The little ones are cute, but the big ones are scary.
0: 아, 저는 작은 것도 무서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0: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에 숨을 불어넣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더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 모양을 본뜬 모형이나 가짜 인형을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얼마나 이제 이 자동차가 안전한가 해볼 때 들어가는 것도 dummies라고 볼 수도 있고요. Bring something to life 한다는 것이 뭔가에 생명을 불어넣다.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 한 번이면 뭐든 빠르게 만들어지는 요즘이죠. 그런데 19세기 옛 방식 그대로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이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복화술 인형을 만드는 오스틴 필립스 씨인데요. 5살 때 쇼윈도에서 본 복화술 인형의 마음을 싹 빼앗긴 이후에 14살 때부터 혼자 나무를 깎고 기계를 다루면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학으로 시작해서 대학 기숙사에서 인형을 만들어 팔던 청년이 이제는 미국의 몇 안 남은 전문 장인으로서 연기자와 수집가들을 위한 맞춤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에게 이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조각과 도색, 기계공학이 다 들어가 있는 움직이는 예술품이라고 하네요. 이 인형 장인의 이야기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그의 비밀스러운 공방으로 들어가 보죠. 물건들로 가득 찬 뒷방 테이블 위에 인형 하나가 엎드려 있습니다.
1: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0: 지금은 자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지만 곧 머리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면서 입을 떼고 말을 건넬 겁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작은 빈 몸통 속에 숨겨진 일일이 손으로 만든 정교한 장치들로 제어되죠. 에, 와, 이거는 이걸 만들려면 진짜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1: No kidding.
0: 와, 근데 여전히 무서워요. 왜냐면 상상해 보세요. 막 이게
1: 네.
0: 움직이고
1: I
0: 쳐다보고.
1: said, you know, this paragraph is kind of scary.
0: Cut off
1: Cut off in
0: head,
1: its
0: right?
1: head.
0: Yes.
1: You know, I mean, we know it's a dummy, but still.
0: Right.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0: 인형의 머리 뒷부분이 열려 있는데 그 안으로 황동 막대와 힌지, 레버가 정교하게 얽힌 속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여요. 자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죠. 네, 다시 한번 봐도 조금 무섭네요. So its head has been cut open 이라고 했습니다. Right? 그냥 open이 아니라 cut open은 정말 이렇게 컷해서 열려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swung open 이렇게 하면 활짝 열린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exposing 뭔가를 노출해서 보여주나 봐요.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etc. 이렇게 돼 있습니다. Anatomy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해부학적인 거 뭔가 사람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1: Yeah, all medical students have to take a class on the human anatomy.
0: Anatomy,
1: And
0: right?
1: anatomy just means the structure of body.
0: 아,
1: So organs, bones,
0: okay.
1: muscles, all of that.
0: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네요. 어떤 하나의 structure이라든가 그런 구조를 얘기할 때쓸수 있다는
1: Yeah,
0: 거죠.
1: it doesn't always have to be the human body. Okay. But in this case, obviously, it is not human. It is a dummy's brain anatomy, right? And it's delicate, which means that you need to handle it very carefully, or else it could easily break. So the idea of something being delicate means it's very fragile.
0: Okay. 굉장히 부서지기도 쉽고 정밀하고 미세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lips to speak.
0: 하지만 곧 머리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떼고 말을 건넬 겁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정상적인 스마일이 아닐 것 같아요. So crack a wry smile는 어떤 미소를 짓는 겁니까?
1: Very good question. It's spelled Wry. So it's wry. And if it's it for a human who cracks a wry smile, if they have a wry smile, it's kind of like a one-sided smile. And it's you smile because it's like, oh, that's really kind of it's funny, but it's sarcastic. It's not like but it's like
0: 뭔가 비꼬는 듯한, 그렇죠? 뭔가 묘한. 얼핏 보면 무서운 일될 수도 있어요. Right? So, wr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crack a smile이라고 하는 것은 crack up도 마찬가지지만 미소를 짓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Each movement will be directed by an intricate network of hand-soldered mechanisms concealed inside its small hollow body.
0: 그 모든 움직임은 작은 빈 몸통 속에 숨겨진 일일이 손으로 땜질에 만든 정교한 장치들로 제어되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하나하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intricate networ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intricate도 좀 복잡한 뜻일 것
1: It is
0: 같은데요.
1: 복잡해. Yes, it's complex. It's very detailed. So, and of course, a network is basically a system with many connected parts. So this whole kind of the way things are moving, it's all connected by a very complex system.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뭐 손으로 하나하나 땜질해서 만든 것을 이제 hand soldere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mechanisms의 아주 복잡한 정교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각각의 movement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Its head has been cut open, exposing a delicate anatomy of brass rods, hinges, and levers. It is motionless as if sleeping, but soon it will turn its head, blink, crack a wry smile, and part its lips to speak. Each movement will be directed by an intricate network of hand-soldered mechanisms concealed insid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형 장인 오스틴 필립스는 어릴 때부터 핀볼 기계나 오토바이를 직접 뜯고 조립할 정도로 기계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처음 만들 때도 엄청난 완벽주의자였다고 해요. 작은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한 기계처럼 만드는데 오랫동안 집착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수많은 인형을 다듬어 보면서 기계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뜻밖의 반전, 뭘까요? 들어볼게요.
1: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0: 처음에 그는 완벽함에 거의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빼고 인형의 개성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죠. 너무 과하게 만지면 오히려 생동감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손맛이 살짝 남아있고 위트가 느껴지는 인형에 더 마음을 연다는 걸 깨달았죠.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인형만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떨 때는 완벽한 게 있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든가 인간적인 게 보이면 너무 좋지 않나요?
1: Oh, in everything I feel.
0: Right?
1: If it's too perfect, it's
0: not fun.
1: It doesn't have character.
0: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어요.
1: Yeah.
0: 뭔가 실수도 좀 있고 인간적인 게 막 묻어 있고.
1: That's right.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0: 처음에는 완벽함에 거의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빼고 인형의 개성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는 법을 배웠죠.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arly on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초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라고 했습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pursue를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obsessively 했다
1: yeah.
0: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right.
1: So if you pursue perfection obsessively, it means that you are completely obsessed with perfection.
0: Okay.
1: You are doing everything you can to be perfect.
0: Would you consider yourself a perfectionist?
1: I am an anti-perfectionist, believe it or not.
0: Okay.
1: People may think like I'm very 털털해.
0: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perfect한데요. 이상한데? 의심되는데요.
1: It is not true.
0: So perfectionist는 아니다. 그거랑 반대예요.
1: Absolutely. Are you a perfectionist?
2: No.
1: No.
0: Look at me.
1: Yeah, look at us. We are not perfectionists. No.
0: 근데 이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가 오히려 더 한 단계 레벨 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I agree. Right? I agree. But you know, I work hard, but I don't pursue perfection.
0: Right.
1: Yeah.
0: So 여기서도 지금 보면 pursue하는 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fection을 pursue한다. 뭐 완벽을 추구할 수 있지. 근데 obsessively라고 하면 거의 진짜 뭔가 집착하는 수준으로 너무 심하게라는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죠.
1: Yes.
0: 근데 지금 처음에는 그랬다는 얘기 아닌가요?
1: Mm-hmm.
0: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를 배웠어요. To loosen up.
1: Ye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loosen up means to relax, to become less perfect, less serious, less strict.
0: 긴장 좀 풀어.
1: Yeah.
0: 이런 느낌이죠.
1: It's you know, you're all tight and then you loosen up.
0: 오케이. 너무 타이트해서 완벽한 것만 추구를 했다가 이제는 조금 힘을 풀자라고 해서 정말 헐렁거리는 느낌, loose한 느낌으로 loosen up. 강박, 긴장을 풀어주다 혹은 힘을 빼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여유를, room을 더 만들어주니까 for personality. 이게 개성 아니겠습니까?
1: That's
0: personality.
1: right.
0: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0: 너무 과하게 만지면 오히려 생동감이 사라져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손맛이 살짝 남아있고 위트가 느껴지는 인형에 더 마음을 연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1: Yeah.
0: So you can go too far and lose a life in it. 너무 많이 하면은 대신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라이프를 잃게 되는 생동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1: That's right.
0: Right.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더라.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페인트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1: Isn't this an interesting word? Right, painterly. You see the word painter, paint? So
0: Yes.
1: that's where it comes from. If an artist has a painterly, drawing, it's kind of like loose brushwork.
0: Right.
1: Instead of making it really real, it's kind of like not so real,
0: Okay.
1: and it's just more visually artistic.
0: 너무 막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 페인터들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으니까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짝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뭔가 실수 나온 걸 그걸

0: 예술로 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살짝 수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 painterly라고 하는 것은 터치감이 좀 남은 뭔가 화풍이 느껴지는 이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 little more playful이라고도 했는데 이거는 약간 논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렇죠?
1: No.
0: 살짝 장난
1: Fun.
0: 있는 느낌.
1: That's right. To have a little fun. To make it, you know, like, oh, this is a fun detail.
0: 오케이. 약간 위트도 있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더 리스폰드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좀 깨닫게 된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Alright,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Early on, Phillips pursued perfection obsessively. Over time, he learned to loosen up and leave more room for personality. You can go too far and lose the life in it, he said. I started realizing people responded more when things were a little more painterly, a little more playful.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the Glee cast singing Somebody to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인형의 복잡함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머리와 입만 움직이는 단순한 구조가 있는가 하면 손가락 레버 10개 이상으로 눈꺼풀을 찡긋거리고 귀를 실룩이며 다리까지 차는 정교한 인형도 있죠. 오스틴은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과 치아는 나무로 직접 깎고 눈썹은 귀금속을 세공하듯 황동을 오려 만들고요. 눈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인데 나무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 탁구공을 개조한 뒤 동물 표본에 쓰이는 유리 수정체를 붙여 만든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이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다듬어 가면서 인형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공을 들인다는데요. 그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디테일이 중요한 인형엔 염색한 가죽을 써서 진짜 피부처럼 움직이는 눈꺼풀과 입술을 만듭니다. 얼굴에 딱 맞춰 붙이고 이음새가 안 보이게 칠해줘야 하죠. 오스틴은 말합니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눈꺼풀 하나 완성하는 데만 한 5년은 걸렸을걸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1: Five long years.
0: I mean... 예? 눈꺼풀 하나를 완성하는데 근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1: It really like the way it kind of closes and opens. Right. Yeah, it just seems like really.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퍼펫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그게 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1: It's
0: 그러다
1: more
0: 보니까
1: lively.
0: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진짜 같고 이거야말로 진짜 크래프트맨십이 아닌가
1: 생각해요.
0: Right.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0: 디테일이 중요한 인형에는 염색한 가죽을 써서 진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눈꺼풀과 입술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eyelids든 이런 lips라든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 자연스럽냐면 as if they were live skin인 것처럼이라고 돼 있네요.
1: Yes. Now, as if they were, is there kind of fancy way of saying like?
0: Like.
1: Okay.
0: Okay.
1: But it is the idea there is a kind of nuance that it is an imagined condition.
0: Okay.
1: As if they were. It's not really, but it seems this way.
0: 가정을 하는 거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네요.
1: Yes.
0: 이게 진짜 인형이 라이브 스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피부가 있을 리가 없는데.
1: Can? Yes.
0: As if they were live skin인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도록 좀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내 보스인 것처럼 뭐 얘기를 한다.
1: As if he were the boss.
0: Right. 이렇게 하면 아니,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내 보스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1: Yeah, it's not true.
0: Right.
1: Yeah.
0: So as if he or she were my boss.
1: Yeah.
0: 이렇게 쓸 수가 또 있겠네요. Right.
1: Your girlfriend could speak like as if they were your mom.
0: 오, 엄마인 것처럼.
1: You know the 잔소리?
0: 아, 잔소리.
1: Yeah.
0: 알겠습니다. 자, 느낌 확 오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0: 가죽을 얼굴에 정교하게 안착시킨 뒤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칠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0: 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얼굴에 그런 레더 같은 것이 제대로 싹 조심하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인트를 하긴 하는데 seamless하게 보이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 So if you want it to look seamless, it has to be very smooth, flowing smoothly and continuously without any kind of break in between. So it's like a unified appearance, meaning that it's like one nice, how shall I say, painting. Like there's no breaks or little points where it kind of like divides.
0: 그러니까 나눠진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That's correct.
0: Right.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1: One
0: one
1: smooth.
0: smooth 이렇게
1: Yeah.
0: 된 것처럼 so seam 자체가 이제 이음새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to look seamless 하기 위해서 painted가 조심스럽게 페인트가 돼야 된다.
1: Yeah.
0: 엄청 힘들 것 같아요.
1: Oh my.
0: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눈꺼풀 하나 완성하는 데만 아마 5년은 걸렸을걸요? 네, it does sound crazy though,
1: It does.
0: right? Five
1: And I
0: years?
1: still think he's a perfectionist.
0: 저도 너무 심한
1: I
0: 게
1: do.
0: 아무리 그거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한 5개월도 많다고 생각이
1: I
0: 드는데,
1: agree.
0: wow, five years, huh?
1: Yeah.
0: Okay, so,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perfect라는 verb를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eyelids 뒤에 alone을 또쓴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Okay, so perfect. Now we all know what that is.
0: Right.
1: 완벽해, right?
0: Yeah.
1: So the accent is on the first
0: Right.
1: syllable, perfect. Here it's a verb, so it follows the second syllable,
0: Okay.
1: perfect.
0: Perfect
1: Perfect
0: the
1: the eyelids
0: eyelids
1: alone.
0: alone.
1: So to perfect something means just that, to make something look perfect, to make something be
0: 그냥
1: perfect.
0: verb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1: Yeah.
0: make something perfect를 써도 되겠지만 그냥 perfect something이라고
1: Something.
0: 써도 의미 차이가 없다.
1: Yeah.
0: 근데 다 합쳐서 5 years면 말도 안 하는데
1: Yeah.
0: the eyelids alone이라고 했네요.
1: That is a good point.
0: Yes.
1: And the fact here it means that just the eyelids, it took him 5 years.
0: Right.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눈꺼풀만 해도 저한테 5년이 걸렸다고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alone이라고 하는 이거 잘 사용하면 명작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tell me about it. 그러면서 that sofa right there, that alone cost
1: Cost.
0: me 얼마 얼마 얼마. 야,
1: Yeah.
0: 저것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었어. 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집을 꾸미는데
1: Yeah.
0: 뭐뭐만 해도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noun을 쓰고 나서 alone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 Yes, very good.
0: Alright,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For the more detailed dummies, Phillips uses painted leather to create eyelids and lips that move more naturally, as if they were live skin. The leather has to be set carefully into the face and painted to look seamless. It sounds crazy, he said, laughing, but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perfect the eyelids alone.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 is Magic with Rude.

0: Deep Dive Daily, The Man Who Brings Dummies to Life. 복화술 인형 장인, 인형의 숨을 불어넣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스틴의 공방 화이트보드에는 전 세계 수집가들과 프로 복화술사들의 주문 이야기 빽빽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 넘어온 1910년대 고전 인형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연 중인 희극인이 영상통화로 긴급 수리를 요청할 만큼 그의 손길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쁜 일정과 수요 속에서도 오스틴은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인형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3주, 맞춤형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도 말이죠. 이 총알 배송에 우리 익숙한데요. 그가 전하는 장인 정신의 진정한 가치, 마지막 파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1: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0: 사람들은 장인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 자체의 매력을 느껴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아마존처럼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형을 갖는다는 건 바로 기다림과 정성의 가치를 함께 사는 겁니다. 와, 이게 완전히 fully customized. Fully personalized.
1: Handmade.
0: 자동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고가 자동차 뭐 supercars 같은 것들 보면 이게 뭐라 그러지? 굉장히 하나하나 커스터머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기다림 사이에서도 사람들을 만족시킨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Oh, yeah.
0: Right.
1: Because 또, it's made just for you.
0: That's right. Mm-hmm.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0: 사람들은 장인과 1대1로 소통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물건을 갖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 so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work one-on-one. 우리가 보통 1대1이라고 하면은
1: yeah.
0: one-to-one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0: 사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약간 좀 UK 쪽에서 Right?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편인데 쌤도 보통 one-on-one으로 쓰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1: Absolutely.
0: Right.
1: Yeah. So it's definitely American English.
0: Yes.
1: One-on-one. If you do one-on-one, it means that you are working individually with one person.
0: Mm-hmm.
1: So basically, instead of like classic example, you're having a meeting.
0: Right.
1: But the boss meets wants a one-on-one meeting with you.
0: Oh my goodness.
1: Uh-oh.
0: Oh, 긴장.
1: Oh, 긴장. Yeah.
0: 1대1로 뭔가 미팅을 원한다.
1: Yeah.
0: Yes.
1: Or a one-on-one interview instead of a group interview,
0: right.
1: for example. So that's the whole idea. If you do something one-on-one with someone, it means two people.
0: Uh-huh. 이거는 뭐 gym 같은 데서도 personal trainer을 받을 때도 one-on-one으로 한다.
1: Yes.
0: Okay, so one-to-one도 틀린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에서는 이제 one-on-one을 캐주얼하게 더 많이 쓴다라고 해서 저 1대1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people get excited,
1: yeah.
0: right?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요. Bespoke.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요.
1: Yeah.
0: 이거 아마 많은 분들도 귀에 익숙하게 날 겁니다. 뭘까요?
1: Okay. Well, of course, we're not talking about the appliance.
0: Right. You said it.
1: But this comes from like in Britain when they, and still do, make bespoke suits.
0: Right.
1: And even in Korea, when you wanted a suit, you would go to the tailor.
0: 맞춤 양복을 입죠.
1: Yes, that's right. They would actually measure you.
0: Uh-huh.
1: These days, we just go to the you know, store and right. just buy size medium or whatever it is.
0: 저예요.
1: Yeah.
0: 저 그렇습니다.
1: Most people do.
0: Right.
1: Most people do. So the idea of bespoke means custom made, made especially just for you.
0: All right. Mm-hmm. 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내 몸에만 맞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bespoke. O에 액센트를 주면 될까요?
1: Yes.
0: Right. 그래서 bespoke 하면 주문 제작하는 혹은 뭐 맞춤형의 그래서 비슷하게는 뭐 custom made, 뭐 tailor made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니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exciting한 거예요.
1: Sure.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0: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죠. 아마존이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배송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형을 갖는다는 건 이런 제작 방식이 가진 의미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멋있습니다. 근데 it's an old world thing 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줄 알아요?
1: What did you think about?
0: It's a girl thing you won't understand. 이거. 그죠? A girl thing이라고 보통 많이 여자분들 말하잖아요. 이거 여자들만 아는 거다. 이해 못할 거다. 막 이러잖아요.
1: That's right? a good one. Okay. So an old world thing. Uh-huh. And a thing is not specifically like an object.
0: Yes.
1: But it means a concept.
0: Right, right.
1: So an old world, meaning this is something that was done before, a long time ago. Maybe not now. And so you don't understand.
0: Right, right.
1: But a long time ago, we used to make things, you know, with the kind of craftsmanship, you know, tradition, and all of these things. That was kind of the old way to do this. Now it's like mass produced.
0: And deliver so fast.
1: Deliver so fast. Yeah.
0: 그때는 한 번 주문하면 무슨 3일이 뭐예요? 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었다.
1: Sure.
0: So 그래서 오래된 것이긴 하다.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 Yeah.
0: It's like a 뭐뭐뭐 thing. 아까 말했던 것처럼 it's a girl thing.
1: Yeah.
0: 이렇게 하면 뭐뭐만의 것이다. 이런 yeah.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old world 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No, not at all.
0: 오히려 like oldie but goodie, 약간 이런 느낌처럼.
1: It's just describing the fact that this is how it was done before.
0: Okay.
1: And maybe not now.
0: Uh-huh.
1: So it's not, it has nothing to do with if it's a negative thing right. or a positive thing.
0: 특히나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느낌인 것
1: it
0: 같아요.
1: It is,
0: 그렇죠?
1: yes.
0: So an old world 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구시대적인 그런 멋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이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bespoke 한 것을 받으려면 이런 걸 겪어야 된다.
1: Oh, yeah.
0: 라는 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People are excited to work one-on-one with a craftsperson and have something bespoke made for them, he said. It's an old world thing. It isn't Amazon. You don't get it in 2 days. If you're getting one of these, you're also accepting what it means to have something made this wa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No Doubt with Don't Speak.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크리스틴 쌤, 어떤 남자가 인형 하나 만드는 데만 6개월을 보낸다네.
1: 말도 안 돼. 난...

0: 진작에 포기할 듯.
1: 아니,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하더라고.
0: 어, 경희를 뵈하고 싶네. 어, 잠깐.
1: 뭐?
0: 너 뒤에 있는 인형 방금 움직였는데?
1: 하지마.
0: 어, 진짜?
1: 하지마.
0: 봐봐.
1: 하지마.
0: 아!
1: 저 울어버릴 거예요.
0: You know what?
1: 하지 마세요.
0: I have to say, you know, dolls, 인형, some are pretty, but they are a little scary.
1: There's something about them.
0: Well,
1: 진짜.
0: It's because all those horror movies, they make them to be, you know, really scary.
1: 저는 그런데 있잖아요. 최근에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 제가 영상을 본 오늘 내용의 영상으로 나왔던 그 인형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인형이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걸 하나 봤는데
0: I know.
1: 그 공포인 줄 알았거든요. 카메리예요.
0: It's a comedy?
1: 막 나타나가지고 집주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그 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0: Oh, is that? Oh, that is funny.
1: Al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크쌤 대사였습니다. 바로 난 진작에 포기할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문장으로 만들면 될까요?
0: I'd give up. Way before that.
1: I would give up이죠.
0: Yeah.
1: Way before that.
0: Yeah.
1: 자, 여기에서 I would give up before that 이라고 하면 그 전에 나는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포기할 텐데 정도인데요. 여기 왜 갑자기 way, 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0: This is a very conversational tool,
1: right?
0: word. Way means like 훨씬.
1: 아, 지금
0: 아주
1: 숨을 한참 들이마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Okay.
0: Because it is really to use to stress.
1: Okay.
0: It's not like oh like much more before. No, if you use the word way, it's like what you, it's the price is way too expensive.
1: 진짜 먼 길을 간 느낌이 드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너무 훨씬 no! 아주라는 느낌을 줄 때 우리가 뭐 much라든가 far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way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0: It is very casual
1: right.
0: and it is like to emphasize and to be very dramatic.
1: Okay.
0: It's like oh, I would never buy that. It's way too expensive.
1: 아, 너무 비싸.
0: Yeah.
1: Right?
0: Yeah. Or you can say like oh, She or he is way smarter than me.
1: 아,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런
0: 훨씬.
1: 식으로 강조할 때 우리가 way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좀 더 보면요.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말도 안 돼. 나 진작에 포기할 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설마 이거 강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0: Okay, so we use the same word, but we add a no. So no way.
1: 오늘 way의 잔치네요. No way.
0: No way.
1: Right.
0: And so sometimes, Sam,
1: yeah.
0: there's a funny thing that native speakers do. Mm-hmm. One person says, no way. You tell them something, and they're like, oh my God, no way.
1: Right.
0: And then the other person says, yes way.
1: Comeback인 거죠.
0: Yeah, comeback, yeah.
1: 맞아요. No way라고 썼을 말도 안 돼 하면 yes way. 진짜라니까.
0: 진짜.
1: 그렇죠. Yes way는 근데 먼저 쓰진 않습니다.
0: No, no.
1: Alright.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 Respect? 이거밖에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좋은 거 있을까요?
0: We've got a more dynamic expression. Idiom. Hats off to. Hats off to, which means you are expressing respect,
1: right?
0: admiration.
1: 진짜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예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So hats off to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0: Yeah.
1: Okay.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This guy spends 6 months making just one puppet.
0: No way! I'd give up way before that.
1: He says every little detail brings the puppet to life.
0: Oh, hats off to him. Wait.
1: What?
0: The puppet behind you?
1: What?
0: It just moved.
1: Don't do
0: it. Hold on, don't.
1: Stop
0: wait,
1: it.
0: Wait.
1: Stop. I'm serious.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식당에 갔어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1: It's to die for?
0: Oh, it's to die for. Oh. 진짜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어요. 여기 또 와야겠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Okay. We should come here again.
0: 또 다시니까 again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당, 카페, 공원, 연극.
1: 뭐, Library.
0: 뭐 도서관
1: museum,
0: 다 되죠. 맞아요.
1: Swimming pool.
0: 박물관, 수영장 다 됩니다. 그럴 때 또 와야 되겠다.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 먼저 이 문장 파헤쳐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mission sentence. Once again, what is it?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인데요. 이렇게 여기 또 와야겠어요 라고 할 때는 같이 누군가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같이 누군가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뭐 해야겠어요. 주어가 중요하죠, 영어는. 그래서 우리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we겠죠. 근데 뭐뭐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제안이나 권유인데 물론 let's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we should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t's, 뭐 we should 다 비슷한 의미의 제안이에요. 자, we should 뭐뭐. We should 뭐뭐. 자, 그럼 뭐뭐에 뭐가 들어갈까요? 행동이 와야 되겠죠? 이곳에 오는 게 다시 할 행동이네요. 여기 오다, 영어라면 come here. We should come here. 우리 여기 와야 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와야겠다. 뭐 요런 뉘앙스겠죠. 그런데 이미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혹은 또라는 뜻의 again이라는 단어를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We should come here again.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되는 거죠. 너무 어떤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다시 한번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네,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 문장이 오늘의 미션 문장이고요. 그럼 익숙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잭쌤을 따라해볼까요?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잘하셨어요.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practice 시간이네요. 오늘의 패턴은 뭐였죠?
1: Well, our sentence was, we should come here again. Mm-hmm. So we're going to change come here to something else. So we should 뭐뭐 again.
0: 아, come here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우리 또 뭐뭐 하자. 다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즐거운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라는 의미겠네요.

0: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아, 우리 또 벽을 페인트 칠해야겠네요. 이럴 때도,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Paint the wall. 특정 벽이니까 the wall이라고 하면 되겠죠?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자, again, again 아니고 again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1: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0: 아, 이미 다른 요리를 먹어봤는데 또 다른 요리를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요리를 또 먹어보자.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쵸? 한번 다른 요리를 먹어보자. 처음 얘기할 때는 We should try another dish 인데 이미 다른 요리를 먹어봤어요. 한번또 먹어볼 때는 뒤에 again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1: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0: 네,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오늘의 문장이랑 굉장히
1: Yeah,
0: 비슷하죠?
1: one word is different.
0: 네, back이 들어갔어요. come back.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come back을 쓸수 있고요. 아, 잭쌤, 잭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1: Me too.
0: We should hang out again. 우리 또 놀아요.
1: We should. 꼭 그러자. I had so much fun the other day. 지난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그쵸. 자, 여기서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we should hang out again이라고 했죠? 우리 이전에도 한적 있는데, 보통 어른들이 논다고 할 때는 hang out이라는 표현을 쓰지 play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거를 비유할 때는 play를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hang out을 씁니다. 꼭 그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we shoul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had so much fun. 너무 즐거웠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The other day. 자,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The other day. Other day, 다른 날. 자, 이 말은 지난번에 어떤 특정 날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날을 얘기할 때 the other 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the other day가 1년 전에 그날을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1: That might be too far.
0: 그쵸. 너무 옛날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가까운 과거의 며칠 전을 얘기할 때 보통 the other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한몇주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Right? Maybe a
1: Sure.
0: couple of weeks ago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먼 옛날은 좀 피하시면 돼요. When else can we use we should 뭐뭐 again?
1: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0: 아, 너무 재밌었나 봐요. 초대해서 파티를 했더니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우리 모두를 다시 초대하자.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1: We should meet again.
0: 우리 또 만나자. 만나다 meet를 넣어서 we should meet agai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We should go swimming again.
0: 수영 저 너무 좋아합니다. 자,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라고 하죠. We should go swimming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0: 자, play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play chess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 게임, 뭐 스포츠를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스를 하다, play chess. 근데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라고 했죠. 함께 체스를 하다라는 의미로 썼죠.
1: We should visit there again.
0: Visit there 그곳을 방문하다. We should visit there again 그곳을 또 방문합시다. 뭐 이런 말이겠네요.
1: And it's food week, so I'm going to use a food word, but I don't mean it as food.
0: Oh, okay.
1: We should jam again.
0: Oh, we should jam again. Jam이 잼이란 뜻이기는 하지만 잼은 여기서 그런 잼의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음악인들이 만나서 악보 뭐 정해진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그 피아노에 맞춰서 갑자기 누군가가 기타를 막 하고 이런 음악

0: 음악의 즉흥적인 연주를 jam한다고 해요. 그래서 we should jam again. 우리 다시 한번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자.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하자라고 할때 we should 뭐뭐 aga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0: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1: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0: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1: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0: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1: We should hang out again.
0: We should hang out again.
1: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0: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1: We should meet again.
0: We should meet again.
1: We should go swimming again.
0: We should go swimming again.
1: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0: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1: We should visit there again.
0: We should visit there again.
1: We should jam again.
0: We should jam again.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3: 여기 또 와야겠어.
2: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3: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0: 아, 그쵸. 분명 좋아하겠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 영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맛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good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와야겠어.
1: 아하.
0: 여러분,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자, 다음번엔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사실 문장 맨 뒤에 와야 되는데 가끔씩은 시간적인 표현을 맨 앞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뭐뭐 하자. 물론 we should를 쓸 수도 있겠지만 let's를 써도 되겠네요.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자, 일단 뭐 좋아 이런 표현은 뭐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 좋아할 거야.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들이, 그쵸? 그래서 그들이 주어가 될 거고요. 좋아할 거다, 좋아하다는 like도 되지만 정말 좋아한다라는 love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4: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0: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4: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1: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0: 자, I can't believe 나왔네요, 그쵸? 믿을 수가 없어요. How good that was.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요런 표현인 거죠.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자, 어떤 게 너무 맛있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여기 또 와야겠어.
3: We should come here again.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We should come here again. 여기서의 should는 제안의 should입니다.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4: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1: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0: 네, 모든 시간 표현이 그런 건 아니지만 next time 요 경우는 처음에 와도 돼요. So next time 우리 다음번에 올땐 말이야. 다음번에 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next time 먼저 얘기해 줬고요. Let's br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자. Let's로 시작했네요. 그쵸? 제안을 하는 거고요. Bring, 가져오다, 뭐, 데려오다 라는 뜻이고,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네요. Next time 뒤로 빼서, Let's bring more people next time.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3: Great idea. They'd love it.
1: Great idea. They'd love it.
0: 네,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라는 말이요.

0: 말했고요. 그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말했죠?
1: This uses they'd, not they'll. They'd love it.
0: 그렇죠. They would love it을 줄여서 they'd love it이라고 했죠. 사실 발음할 때는 요 d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They would love it. 여기서 would는 분명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은 여기서 이 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이 식당. 그래서 they'd love it.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추천할 때 좋아할 거야. They'd lo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봤고요.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봤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때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2: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2: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그쵸.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진 않지만 here하고 again은 연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ere again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again 발음은요. again이 아닙니다. again 이렇게 에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should는요. 그냥 should 이렇게 짧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아요. L 발음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연습해 볼까요?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잘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Start English 교재를 사셨던 분들은 교재 좋다. We should buy the book again.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1: Well, and I would recommend that you do it now because the month is almost over. And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currently available at your local bookstore.
0: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 많이 부탁드릴게요.
1: Grea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제 해외에 여행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0: 가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행 영어라고 하는 거, 특히 여행
1: 네.
0: 계획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1: 아, 그럼요.
0: 이맘때가 여행 영어 교재가 제일 많이 팔릴 때고, 다른 건 별론데, 그럴 때예요. 필요하니까.
1: 놀러 갔을 때 제대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0: 네.
1: 서바이벌 영어도 이제 확실히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So I think it's important.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영어 기본 표현을 했을 때 나머지 여행을 좀더 즐겁게 또
1: 즐겁게.
0: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고요.
1: Of course.
0: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보면 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기 마련이고,
1: Right.
0: 그럴 때또 생각하게 되는 게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I should
1: Should
0: have learned it better. 좀
1: have.
0: 더할걸 그랬다라고 should have 뭐 이렇게
1: Should have. 했을
0: 그랬어야 됐는데,
1: 걸.
0: 할
1: 그쵸?
0: 걸,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자, 오늘은요, 이제 그 정말 오래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한 유명한 건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guess what? 입장이 이미 오늘은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1: So there was a limited number of people they are accepting,
0: Right.
1: and you didn't make the cutoff number, right?
0: Exactly.
1: So this happened to me many times. It's really sad. You get really sad. Oh, I came 이렇게 멀리 왔는데, I came this far. I can't get in today.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오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 why today of all days? 왜 하필 오늘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만 뭐 오늘 폐장하는 날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자, 근데 여기서는요, 마지막 입장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치의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입장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경우고,
1: Sure, yeah.
0: 이거는 마지막 입장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는 거죠.
1: So that's the closing time.
0: That was the closing time.
1: That's right.
0: 자,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말들 한번 미리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Oh, 잠깐만.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0: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1: 아, 속상해. 아, 내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
0: 아, 너그 안에 있는 내부가 보고 싶었다는 거지? 야,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오면 뭐 되지 않겠어?
1: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0: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거나 뭐 영상으로 보거나 많이 볼
1: Right.
0: 수 있는데, 이 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할 때.
1: You always want to go inside, because inside is the main attraction.
0: That's right. A lot of times, maybe.
1: Most of the times,
0: 그렇죠.
1: 예.
0: Most of the times. 대부분의 경우는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우와!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봐라. 뭐 이런 의미로 말할 때, 잠깐만이 되겠는데요.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이렇게 묻습니다.
1: Wait,
0: Wait,
1: wait.
0: 잠깐만 기다려줘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이때 wait라고 하는 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의미인
1: 그쵸.
0: 거죠.
1: 여기서 wait 앞에 가끔 이래요. Whoa, whoa, whoa, wait. 약간 whoa, whoa, wait. 뭐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
0: 네.
1: Whoa, wait.
0: 아, 막 달리고 있는 말을 막 이렇게 고삐를 잡아서 막 이렇게 세우듯이.
1: Whoa, whoa.
0: 네, 그렇죠. 자, 진정하고 wait 잠깐만 이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뜻으로
1: Right.
0: wait 그런 다음에 그들이 멈췄다고요? They stopped. 근데 무엇을 멈췄느냐 하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letting people in 이걸 멈췄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벌써 그랬다고 already 하고 뒤에 끝을 올려서 이제 붙여 말한 거죠.
1: Already?
0: Sentence once again, please.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자, 이래서 let 누구누구 in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말이 돼요.
1: Right.
0: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 유럽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Let me in 이런 영화가
1: Let
0: 있었습니다.
1: me
0: Yeah,
1: in.
0: Let me in. 내가 들어가게
1: Oh.
0: 해달라고 안으로. Isn't it supposed to be
1: Let
0: a
1: me
0: pretty
1: in.
0: sad story? 근데 어쨌든 Let me in 이라고 해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혹은 왜 이제 뭐 사춘기 자녀가
1: 깡깡깡깡.
0: 문을 탁 닫고 보통 잠궈요. 이렇게
1: 잠궈야. They
0: 잠그더라고.
1: lock the door.
0: Just lock the door. 그러면 야, 나좀 들어가게 해줘.
1: Hey, let me in.
0: Let me in. 그렇죠.

0: Let me in.
1: Let me in. 그러니까 open the door의 의미보다도 그냥 나 좀 들어가게 해줘.
2: 맞아요.
1: Let me in. 똑같은 말로 letting people in 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것, 그 자체를 they stopped already. 벌써 그걸 멈췄다는 말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니까 벌써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말이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가 된 거죠.
0: Already?
1: Already?
0: 벌써?
1: 벌써? 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0: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랬나 봐. I think. 이게 이제 그런가 봐. 그죠? I think. Yeah. 그다음에 the last entry. 마지막 입장. 말 그대로입니다. The right. last entry was at 5:30.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0: Yeah, I think.
1: 네.
0: So I'm not sure, but I think this is what I'm thinking. I think the last entry, the last time they let people inside was at 5:30.
1: That's right. So I think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t 5:30. 이 말로 되는 거고. 혹은 I think visitors could enter only until 5:30.
0: Right.
1: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ight. 방문객들은 오로지 5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Visitors could enter only until 5:30. 자,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재 sure. 149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요. Yeah. 그 paraphrase 한다고 하죠.
0: 그러니까
1: 같은 의미이지만 단어를 좀 바꾸거나 문장 그 단어 순서를 바꿔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간단한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가 되겠습니다.
0: 근데 이거 보니까
1: 네.
0: 5시 반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는 시간이 5시 반이지.
1: 그렇죠.
0: 제 생각에는 한 6시, 6시 반쯤 이 클로징 타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로징 네. 타임하고 네. 라스트 엔트리 타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입장만 5시 반이다.
1: 그렇죠.
0: Right.
1: 네, 입장, 엔트리.
0: 엔트리.
1: 그 엔트리 넘버 원. From, well, from America, well, from Korea.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0: And those contests, right?
1: 네. Yeah. 혹은 뭐 국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가요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주 아주 옛날에. 그러면 아나운서 분들이 entry number one, 뭐 이렇게 그런 거. Right. 참가번호 참가 1번.
0: 1번.
1: 네, 그런 거 하고
0: entry
1: 싶었어요.
0: Entry number two, 보영 리 from.
1: 그렇죠. 자, 여기서 the last entry. 마지막 입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stopped letting people in. 그다음에 the last entry was at. 특히 유념하시면서 이 부분 들어보시죠.
3: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4: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네, 자 그랬더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존의 입장에서는 oh. 어우 속상해. 난 그 안에 내부가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0: Oh,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Oh,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그렇습니다. 아, 속상해 라고 해봤는데요. 이 right. 말을 영어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속상하다. I am so sad.
0: 뭐, so sad.
1: 뭐, I feel sa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0: Unfortunate.
1: Yeah. Unfortunate. 꼭 unfortunate.
0: Unfortunate.
1: That's so unfortunate.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안 됐다. 좀 우리가 안 됐다. Yeah. 그런 뜻으로. 근데 여기서 그냥 that's too bad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군요.
0: too bad라는 표현을 뭐 안 됐다, 안타깝다, 뭐 속상하다 뭐 이렇게 통틀어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
0: that's too bad.
1: that's too bad.
0: I can tell you 내가 너무 이제 보영쌤이 속상해하니까 oh, that's too bad.
1: 어.
0: I can say to you but I can also talk about my situation. Oh, that's too bad.
1: 아, right. 나한테 일 생긴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0: sure.
1: 남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그
0: yes.
1: 공감하면 So that's too bad.
0: That's too bad. Yeah.
1: 저는 that's too bad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I have a cold. 누가 이렇게 말하는 okay. 거예요? I have a cold. 그러면, oh, that's too bad. 이렇게 말하는.
0: 너무 나쁘다고?
1: 그런 대화문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0: 뭐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That's 그, too bad.
1: 그렇죠. 다 그때 그래서 that's too bad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okay.
1: 아 저는 누가 아프다고 그럴 때 쓰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0: 아쉽다는 표현이구나.
1: 아쉽다. 근데 사실 어때요, 선생님? I have a cold.
0: 어,
1: 선생님 okay. 예를 들어서 아, I have a cold. 그러면은 That's too bad. So would you say that?
0: Oh, that's too bad. That is sad to h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근데 아파서 같이 뭐 밥을 못 먹게 됐다. 내가 아파서 뭐 어디 같이 뭐 여행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that's too bad. It's a little bit

0: more appropriate, I
1: Yeah,
0: think.
1: because you wanted to do something. You had a schedule or a plan together. 근데 같이 못하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Oh,
0: 그렇죠.
1: that's too bad. We can't do things together.
0: Exactly.
1: Yes.
0: 아쉽다. 라는 말로 that's too bad 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 감기 걸렸어 그럴 때 아유 어떡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1: Oh, that's so sad.
0: Oh, that's sad.
1: That's unfortunate.
0: That's unfortunate.
1: I feel for you. 이런
0: I
1: 표현
0: feel
1: 말해요.
0: for you.
1: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요. Oh, I feel for you.
0: I feel for you.
1: Yes.
0: 그렇게 앞으로 말하려고 해요, 저도.
1: Okay.
0: 누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I feel for you.
1: 좀 이렇게 유감이다.
0: 유감이다.
1: 그렇죠.
0: 그렇죠. 자,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렇게.
1: That's right.
0: 그죠? Yeah. 자, 여기서는 that's too bad. 참 안 됐다.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정말로 내부를 보고 싶었거든.
1: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네.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꼭 해보고 싶어 했던 것을 말할 때 이렇게 really wanted to 약간 주진 선생님 발음을 이제 재생각해 보면 really wanted to 라고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요.
1: Really wanted to.
0: Really wanted to.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많이 담아서 정말 보고 싶었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1: right.
0: really wanted to 근데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1: Yeah. I think they're in Europe. Maybe they're in a palace. Or a cathedral, right? Or a castle.
0: Sure.
1: We all want to go inside a palace or a castle. Oh,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Oh, too bad.
0: 네, too bad. 바로 저거죠. Too bad.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돼서 아쉽다. Too bad.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네, 들어보세요.
2: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정말 그 내부를 보고 싶었거든. 자, 그랬더니
1: yes.
0: 이제 에밀리 친구는 야,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오면 되지 않겠니?
1: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아, 그렇다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에 해당하는 말이 maybe we can이구나. 라고 이렇게
1: yeah.
0: 대응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Right.
0: 이제 이런 투로 말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So maybe we can.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말이지만 사실 넌지시 이렇게 그 제안할 때 하는 말이죠.
1: Right. Maybe. The word maybe is often used as yes, maybe, no.
0: Right.
1: But when you're suggesting, 아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maybe 정말 많이 쓰죠.
0: 네.
1: Maybe we can.
0: Maybe we can.
1: 오늘 못하니까, 보영쌤, maybe we can eat tomorrow.
0: Right.
1: 식당에 같이 갔어요.
0: 그렇죠.
1: 근데
0: 네.
1: 예상치 못하게 닫혀 있어. 어떡해. Okay,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1: Let's try to come back tomorrow.
0: 그렇습니다. 바로 저렇게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고
1: sure.
0: 하거나
1: yeah.
0: 이럴 때 제안을 할 때 하는 말이 maybe we can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부드럽고
1: yeah.
0: 또 부담 없이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뭐 그럼 yeah. 되겠지.
1: It's a gentle suggestion.
0: Right,
1: yeah.
0: right. 그래서 maybe we can come back 다시 오면 되지 않겠어? Tomorrow morning.
1: Mm-hmm.
0: 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는 말로
1: Yeah, let's do that.
0: Yeah, let's do that.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1: Let's do that.
0: 그렇죠. 우리가 보통 let's go 할 때 let's yeah. 하면은 뭐뭐라 합시다 라는 뜻인 걸 잘 알고 있잖아요.
1: Right.
0: 근데 이런 식으로 let's do that.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아주
1: yeah.
0: 흔쾌히
1: right.
0: 이렇게 뭐 승낙이 아니라 흔쾌히 동의하는 말이 되는 거죠.
1: Let's do that.
0: Let's do that.
1: Good idea.
0: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주
1: right.
0: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말이 되겠군요. Let's do that.
1: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0: 네.
1: 100% 확실하진 않아요. 요새는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maybe is always a nice way to suggest something.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0: 네.
1: 내일 한번 와보자. 아니면 뭐 we'll go somewhere else.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 그렇게 하자.
0: 네.
1: Let's do that.
0: Let's do that.
1: Right.
0: 그렇지. 뭐 그러니까 부담 없는 말이 되네요.
1: 부담 하나도 없죠.
0: 네, 부담이 예. 전혀 없이 내일 뭐 와보아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1: 안 되면 말고. 볼 거 많아 우리.
0: 그렇게 말은 정말 선생님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영어를
1: yeah.
0: 배울 적에도 그렇고 많은 교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뉘앙스 아주 아주 애매한 걸
1: 거, 예.
0: 짚어드리기는 참 드문 일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1: 애매한 누안스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0: 네.
1: 영어에는. 예.
0: 그렇죠. 애매한데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그것도 되면 좋은 거고. Maybe
1: 그렇죠.
0: we can.
1: Maybe we can.
0: Maybe we can. 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들어보시죠.
3: Maybe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1: Yeah, let's do that.
2: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입장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요.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이란 표현도 있었고 The last entry was at 몇 시라는 말, 마지막 입장이 몇 시였다. I really wanted to. 나 정말 하고 싶었단 말이다. 라고 아쉬워서 말할 때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Maybe we can 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1: Yeah, let's do that.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Now you know what to do. 자,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Mm-hmm.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4: Let's go.
5: 아니, 잠깐. 이거 뭐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0: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4: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5: 어,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0: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4: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5: 아, 이거 너무 속상하다.
0: That's too bad.
4: That's too bad.
5: 난 그 내부가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0: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4: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5: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다시 오면 되지 않겠어?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4: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5: 그래, 뭐 그렇게 하자.
0: Yeah, let's do that.
4: Yeah, let's do that.
2: 여기까지입니다.
4: Yay! All right. Good job, everyone.
2: 아까 that's too bad 대신에 that's unfortunate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4: oh,
2: 하셨잖아요.
4: So sad, unfortunate.
2: 이건 어때요? That's a shame.
4: Oh, that's a good one. Oh, that's a shame.
2: That's a shame.
4: 아, 너무 안타깝다.
2: 그렇죠. Shame이라고 하는 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란 뜻이 아니라 그럴 때에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란 뜻으로 That's a shame. What a shame.
4: What a shame.
2: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
4: It's perfect.
2: 네, 말씀드립니다. Mm-hmm. 자, 벌써 이제 8월하고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4: That's right.
2: 네, 9월호. 책 혹시 구입하셨나요?
4: You better get your September book right now.
2: 네, 책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Yes.
2: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ch.
2: 영어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T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그림을 걸기 힘든 미술관이 있다고?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곧게 뻗은 공간을 걸으며 흰 벽에 차례대로 걸린 그림을 만납니다. 그런데 벽도 바닥도 평평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는 이곳은 관객이 나선형 복도를 걸어 올라가며 빙 둘러쳐진 그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도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고안한 건데요. 어쩌면 창의적인 작품들은 창의적인 공간에서 더 빛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각 이름에 따라오는 저를 향한 많은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정작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어 낙심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북카페를 알게 됐어요. 퇴근길 운전하며 다시 듣기로 듣는 북카페는 오롯이 저를 위한 오락시간이자 에너지 충전시간이 되었습니다. 윤고은의 북카페 팀이 선정한 도서와 주제면 분명 흥미진진할 것이라는 기대로 북카페에 방문합니다. 다양한 장르, 흥미로운 이야기와 질문들, 카페인님들의 관심 어린 댓글과 카페지기 고은님의 다정한 멘트, 그리고 초대 작가님들과 나누는 사색과 대화를 듣고 있자면 하루 종일 시달렸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북카페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카페인 김미화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이번 주 생일 주간으로 정말 뭐랄까요? 아주아주 아주 열광적으로 붕뜬 기분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가을 학기로 접어드는 그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면서 물론 제 방으로 주말에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같은 듯또 새로운 북카페의 새 계절을 계속 성실하게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사연으로 함께 해 주시고요. 10cm의 폰서트,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Close to You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는 북카페 7주년을 맞아서 숫자 7이 품은 세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년의 세포 주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7년의 세포 주기라니 어떤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열어볼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피부세포는 몇 주, 적혈구는 몇 달, 단단한 뼈세포는 몇 년. 저마다의 수명은 다르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거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이른바 물리적인 갱신을 마치는 데에는 대략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이 경이로운 생물학적 주기를 가만히 사유해보면 서늘하고도 다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7년 전 거울 앞에 서 있던 나와 지금의 나는 단 하나의 세포도 공유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7년 전 나를 지독하게 아프게 했던 실패의 감각도, 팍팍한 현실에 이리저리 부딪혀 생겨났던 마음의 굳은 살도,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묵묵히 허물을 벗어내고 마침내 새롭고 투명한 오늘로 깨끗하게 교체된 셈입니다. 가끔 삶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을 때 과거의 뼈아픈 오답들의 발목을 잡혀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맹렬하게 과거의 찌꺼기를 떠나보내고 기어코 새로운 생명력을 채워넣는 치열한 도약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낡은 내가 오늘의 단단한 나로 탈피하는 이 고요하고 너그러운 과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북카페가 여러분과 다정하게 주파수를 맞춰온 지난 7년 역시 매일 새로운 이야기와 문장들로 낡은 생각들을 씻어내고 더 넓고 속 깊은 세계로 스스로를 갱신해온 묵묵한 탈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7년 전 처음 마이크를 켰던 날의 북카페와 오늘의 북카페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넉넉한 품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지금 혹시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낡은 상처를 서늘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새롭고 단단한 오늘을 쾌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낡은 허물을 기꺼이 벗어던진 당신의 그 투명하고 눈부신 갱신에 박수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러브 샤인 얼라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그쵸? 신기합니다.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큰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그리고 어쩐지 부끄러웠던 거 그리고 나를 여전히 옭아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그늘들 이제 7년이면 완전히 교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기대서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또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움으로 누려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우리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그래서 미래로 갈 힘조차 내지 못한다면 큰 문제일 테니까요. 그럴 때이 7년 주기의 세포 교체 얘기 떠올려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생애 그리고 샘 스미스, 서머 워커가 함께한 곡 디어 에바 헨슨 OST에서 띄워드릴게요. You Will Be Found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짧은 질문에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미시시피강 한가운데에 작은 뗏목 하나가 평화롭게 떠 있습니다. 뗏목 위에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이불 삼아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14살 소년 헉, 그리고 흑인 노예 짐입니다. 헉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답답한 규칙들과 폭력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올가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불편한 옷도, 억지로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도,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도망친 섬에서 운명처럼 짐을 만났습니다. 짐은 남쪽의 참혹한 농장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도망쳐 나온 상태였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의 눈으로 본다면 헉은 불량한 가출 소년이고 짐은 당장 체포되어야 할 도망친 노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뭇을 떠나 뗏목을 타고 강물 위로 나선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억압과 편견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낮에는 무성한 수풀 속에 뗏목을 숨기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어둠이 깔리면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가 유유히 밤의 강물을 유랑합니다. 커다란 수박을 쪼개 먹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으며 두 사람은 나이와 인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끈끈한 친구가 되어갑니다. 무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상하고 문명화되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사실 위선과 탐욕, 그리고 흑인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끔찍한 야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천대받는 두 도망자가 만들어낸 이 작은 뗏목 위에는 거짓 없는 웃음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실한 인간의만이 반짝이고 있었죠. 헉은 뗏목에 누워 끝없이 펼쳐진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뗏목 위에서의 삶보다 더 멋진 것은 없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세상의 낡고 부조리한 규칙들이 모두 무너져내린 이곳. 거대한 자연의 품에 안긴 작고 초라한 뗏목은 밤물결을 따라 조용히 흘러갑니다.

니콜라스 에드워드 윌리엄스의 미시시피 리버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뗏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다정한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작품.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거대한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소년의 찬란한 모험과 성장을 담은 미국 문학의 영원한 걸작이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꺼내봤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톰소야 친구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그 정도로만 만약에 허클베리 핀을 알고 계셨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모험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요. 이 폭력적인 아버지, 또 숨막히는 규율로 가득한 문명사회에서 죽음으로 위장을 한채 도망친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헉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친 마음씨 착한 흑인 노예 짐을 만나서 그두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물 위를 흘러갑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그리고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진정한 그 우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이 뗏목이 육지에 닿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기꾼, 살인자, 또 흑인을 짐승처럼 대하는 그 문명사회의 잔혹한 민낯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명사회의 룰 앞에서 14살 소년 헉은 마침내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사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평화롭던 뗏목 여행은 뭇에서 만난 악질 사기꾼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사기꾼들은 허기 자리를 비운 사이 돈 몇 푼에 짐을 농장 노예로 팔아넘겨버립니다. 짐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헉은 낡은 오두막에 홀로 앉아 끔찍한 도덕적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 백인 사회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끔찍한 죄악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던 헉은 결국 문명화된 백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겠다며 짐의 원래 여주인에게 그를 고발하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헉의 마음은 죄를 씻은 듯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헉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 동안 강물 위에서 짐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다정한 기억들이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웃었던 일, 자신이 잠들었을 때 행여나 깰까봐 대신 밤을 새워가며 뗏목을 지켜주던 짐의 커다랗고 따뜻한 등, 그리고 헉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유일한 친구야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 착하고 순박한 짐의 눈동자. 헉은 손에 쥔 편지지를 내려다 봅니다. 세상의 법과 종교는 짐의 주인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짐을 구하는 일은 끔찍한 죄악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헉은 떨리는 숨을 깊게 내쉬며 편지지를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으로 흩날리는 순간 헉은 결연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좋아. 그렇다면 난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어. 그것은 부조리하고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한 소년의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도덕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진짜 양심과 우정을 선택한 순간, 헉은 더 이상 사회의 규칙에 얽매이는 나약한 꼬마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단단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헉은 당장 짐을 구하기 위해 오두막을 박차고 나와 밤의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험난한 세상의 끝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소년의 발걸음 위로 미시시피 강의 맑은 달빛이 축복처럼 환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오늘은 세상의 위선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양심을 향해 뗏목을 저어간 소년의 이야기.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레고리 포터의 컨시퀀스 오브 러브 듣고 왔어요. 지금 보면 이러한 허의 결정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크 트웨인이 이 소설을 쓰고 출간했던 그 시절의 질서, 규율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허클베리 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사회의 그 대세를 거스르는 일인지,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내 친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지옥행을 택하는 장면. 우리가 이 유쾌한 모험기를 세상의 끝으로 챙겨가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법과 제도 앞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헉 어린 소년의 목소리. 그거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문명의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페인님들, 오늘 하루 한번 세상의 잣대보다 내 마음속 다정한 그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책장 이렇게 덮을게요.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제철 사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니키 유어 Good Times Go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7주년을 맞은 뜻깊은 주간입니다. 오늘 더 특별히 선물 같은 제철 산문 들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김신지 작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이번 주에 북카페가 7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로는 그렇죠.
1: 이게 너무 그 어떤 인물, 주변 지인에 대해서는 생일 주간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북카페의 생일 주간이라니 저도 괜히 이번 주 보내는 심정이 들떠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좋은 주간을 보내는 듯한.
0: 그렇죠. 우리 사실 이 주간은 한 주지만 일주일이지만 거의 엽서 이벤트 하면서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카페인 분들 계속 이걸 좀 축제처럼 즐겨주신 것 같기도 해서.
1: 생일 월간인 거죠.
0: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신 작가님 신나게 또 이번 주 책을 고르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 우리가 미션을 드렸잖아요. 살짝 은근슬쩍 넌지시.
1: 전혀 은근슬쩍은 아니요. 대놓고. 무슨 말씀이시죠?
0: 맞아요. 은근슬쩍 살짝 넌지시하고 대놓고는 너무나 다른데
1: 네.
0: 그러니까 7주년이니까 7이라든지 숫자 7이라든지 생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일 게스트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0: 제가 근데 그때 신 작가님 너무 부담 느끼실까 봐 제가 아니 근데 별로 그렇게까지 거기 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보니까 월요일 코너 그 선택된 책이 그 염승숙 우리 소설 북클럽 클럽장님이 네네. 선택한 책이 캔리우의 7번째 달 7번째 밤인 거예요.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서 신지 작가님한테 아 중요한 다 챙기시는 것 같아요라고.
1: 그쵸. 그게 이제 말로는 이제 그런 거였어. 키워드가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네. 하면 어쨌든 게스트들은 앞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고려해 와야 한다.
0: 그러니까
1: 숙제를 받은 느낌으로 우리는 또 한 달을 보냈지 않았겠어요?
0: 얼마나 또 바쁘게 또 그럼 이 생일 주간에 맞는 책을 고르셨을지.
1: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 엽서를 만들고 계실 때 저희는 네. 막 서가를 뒤지면서 맞는 걸 찾아야 해. 그런데 찰떡 같은 책을 또
0: 찾으셨어요.
1: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0: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습니다.
1: 이렇게가 직접적이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지만
0: 직접적일수록 좋아요.
1: 저는 제철 산문이니까
0: 그럼요.
1: 오늘 생일 주간에 딱 맞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일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0: 생일에 대한 얘기. 신지 작가님은 생일 어떻게 좀 챙기세요?
1: 전 생일은 정말 서러웠던 기억밖에
0: 없어요. 왜요? 왜요?
1: 이게 시골에서 항상 부모님이 농사일에 바쁘시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쨌든 80년대에 이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0: 네.
1: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뭔가 아이들에게 이런

0: 귀여운 생일 파티라도 챙겨주려는 그게 좀 힘든 가정이었어요, 저는.
1: 아,
0: 그래서
1: 진짜.
0: 뭔가 그런 친구들 보면 항상 부러워하고, 쟤는 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더라,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뭘 사줬다더라 이런 거에 부러워하는 유년을 보낸 것 같은데,
1: 네.
0: 그래서 좀 생일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는 어른으로 자라긴 했어요.
1: 그런 유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중년은 좀 다르게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0: 근데 막 요란하게 챙긴다기보다
1: 네.
0: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는 정도로,
1: 시간을
0: 네,
1: 온전히 할애한다. 이런
0: 좀
1: 느낌?
0: 조용히 보내는 생일을 더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란 것
1: 저는 그냥 나이 들수록 이제는 그냥 그 당일의 의미는 크게 두지 않게 된것
0: 같아요.
1: 같아요.
0: 월간으로 보내시나?
1: 아니요, 꼭
0: 배포가 크게?
1: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생일 축하를 하되 꼭 그날 당일에 꼭 일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게 된 거죠. 근데 어린이 마음은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린이 때는 그냥 당일인데 오늘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생일을 뭐좀 앞당겨 한다 혹은 뭐 오늘 생일 파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 않았나.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하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0: 저는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생일날 건강검진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날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 왜요?
0: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 건강검진이라니. 근데 어른은 이런 생일 선물이 좀
1: 그쵸.
0: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1년 잘 살아왔니? 무사하니? 예, 무탈하니? 이내 몸을 좀 점검해 볼수 있어서,
1: 맞아요.
0: 이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생일날 건강검진 하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1: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신유진 작가의 책 소개하면서 나를 균열일기 소개하면서 몸매 일기 얘기도 살짝 했었는데 생일날의 그 일기 내용은 똑같겠네요. 오늘 건강검진을 했다.
0: 영종을 떼어냈다.
1: 그게 진짜 해마다 다르겠네요. 그쵸?
0: 근데 그런 생각하면 생일날의 일기가 평생에 걸쳐서 겹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생일날 보내주세요 얘기하고 미리 받고 소개하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된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1: 약간은,
0: 좋죠.
1: 그쵸. 이런 것도 세월이 계속 쌓이면서
0: 네.
1: 누적되는 엽서 대전.
0: 그쵸.
1: 나중에는 다 모아놓고 전시하면 너무,
0: 전부 다 모아놓고,
1: 네, 근사할 것 같아요. 이 세월도
0: 와.
1: 느껴지고.
0: 진짜 오래된 식당 벽처럼 되는 거네요.
1: 그럼요.
0: 천장까지 막다 붙고 이러잖아요.
1: 네. 근데 엽서를 보다 보니까 작가님 약간 기억에 남는 특별하거나 특이했던 생일 선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0: 특이했던 생일 선물?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있진 않은데.
1: 저에게 건강검진을
0: 네.
1: 그러하였듯이 내가 생일에 어떤 기념이 됐던 것 중에
0: 아, 특이했다기보다는 저를 너무 놀라게 했던 생일 선물은 있었죠. 우리 카페인 분들이 동민 작가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만 감쪽같이 모르는 채로 수뇌부는 다 알고 있었고 해서 깜짝 생일 그 선물을 그 방송 중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띄우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1: 그
0: 진짜.
1: 진정한 서프라이즈네요.
0: 진정한 섭섭서프라지. 정말
1: 섭섭섭섭.
0: 맞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예. 네. 어떻게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모를 수 있었지? 어찌 나를 너무 감쪽같이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게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진짜.
1: 왜냐하면 요즘에 서프라이즈 하려고 해도 중간에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아서 반절의 성공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정말 100% 성공이었네요.
0: 100%. 그래서 그때 우리 피디님이 제가 이렇게 대본 음악 나가는 건 대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모니터에 뭐 무슨 상황 뭐 새로운 상황이 있나 해서 봤더니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진짜 좀 충격적으로 놀랐던 특이하다기보단 특별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1: 아주 이 얘기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이 다음엔 더 놀래킬 수 있는
0: 아니에요, 저
1: 방법을
0: 이제.
1: 찾을까봐
0: 아니에요.
1: 걱정되네요.
0: 이 근육이 점점 이제 단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육이 단력이 된다고 말할 뻔했네요, 지금 발음이. 네, 근육이 단력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책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을지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볼게요.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철 산문 열어주시죠.
1: 네, 오늘은 최지웅 작가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진짜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그쵸?
1: 네, 그리고 책은 더 직관적인데요. 이 제목만 듣고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상상하고 계실지
0: 네.
1: 모르겠지만, 111명의 생일 사진과 사연을 수집한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 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생일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생일 사진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이 한국 가정의 생활상이나
0: 네.
1: 한국적 스타일의 케이크 변천사 이런 것도 또 같이 볼수 있는 아카이브 북이어서 특히 카페인 여러분들도 너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파간다 시네마 그래픽스를 운영하는데요. 최지웅 작가가 타고난 아카이버이기도 하고 레트로 덕후예요. 제가 예전에 잡지사 다닐 때 이제 인터뷰이로
0: 네.
1: 만났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수많은 영화 포스터와 전단지를 모으고 있는 덕후였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 모은 것들을
0: 네.
1: 보여주셨는데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이제 기록
0: 그쵸.
1: 덕후로서
0: 맞아요.
1: 이 아카이빙을 오랜 세월을 걸쳐 세운 분들 보면 진짜 경외감이 드는 게 있거든요.
0: 와.
1: 근데 이제 워낙 훌륭한 포스터 디자인도 많이 하는 작가분이시지만 이 모아놓은 이 여러 가지 정말 애정으로 모아온
0: 네.
1: 애정과 관심으로 모아온 그 결과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걸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책으로 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간판 도감, 영화 카드 대전집 이런 것도 나왔고요. 20세기 레트로 아카이브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데
0: 네.
1: 첫 번째가 잡지 창간호였고요. 그럼
0: 와.
1: 잡지 창간호만 이렇게 모아놓은 아카이브 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자 포장지. 너무 반가운 과자 포장지가
0: 우리의
1: 많아요.
0: 애틋함을 자극하네요.
1: 맞아요.
0: 진짜.
1: 그리고 세 번째가 비디오 테이프인데요.
0: 네.
1: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생일 축하합니다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생인 여러 분들의 그 생일 사진을 모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0: 너무
1: 청취자분들은
0: 예쁜데요?
1: 궁금. 근데 요 디자인 자체도 이
0: 네.
1: 케이크 어렸을 때 케이크 상자 생각해 보시면
0: 네.
1: 중간에 이렇게 투명한 비닐 아크릴 부분이 있어서
0: 맞아요.
1: 안에 있는 케이크 내용물이 언뜻 보이는 그것을 또 디자인 요소로 넣어서
0: 이게 북커버가 지금 그런 형태예요. 종이로 만들어진.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디자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멋집니다. 디자인적으로도.
1: 네, 그리고 안에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서 오늘 우리 북카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생일 얘기만 나눠보자 하고 가지고
0: 와,
1: 온 책입니다.
0: 이게 111명의 생일 사진과 사연이 이 안에 있는 거죠?
1: 네.
0: 어떻게 다 이걸 구했죠?
1: 그래서 이책 앞부분에 등장하는 기획 의도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생일 사진이 아주 사적인 개인의 기록이지만 생일상 모습으로 당시 유행했던 음식이라든지
0: 네.
1: 과자라든지 케이크 어떤 먹거리가 생일상에 올라갔는가도 볼수 있고 또이 생일 케이크의 포장이라든가 뒷배경이 되는 벽지, 가구, 의상 등을 통해서 그 시대 풍경도 볼수 있는 역사적 사료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아카이버로서 이 생일 사진들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 생각한 최지웅 작가가 책 발간을 위해서 생일 사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 111명의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0: 와.
1: 다행히도 이 근사한 작품집 같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된것 같아요, 진짜. 그쵸? 추억의 집.
1: 그렇네요. 네.
0: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1: 이게 111명의 사진과 사연, 짤막한 사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낭독을 한 3개의 사연씩 끊어서 해보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각자 그 사진의 주인공인 이름 뒤에 사연, 이름 뒤에 사연, 이렇게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네, 듣고 갈게요.

최지웅 1976년생. 유치원에 다니던 7살 생일날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공휴일에 태어나서 생일은 항상 집에서 보냈는데

때 생일 당일 학교에서 선물 받고 축하받는 애들이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참 철없죠?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없던 1980년대 초반 각 지역의 동네 빵집에서 사용하던 기성품 빨간 스트라이프 케이크 상자가 지금 봐도 참 예쁘네요. 까무잡잡한 사진 속 꼬마는 즐겁게 초를 불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상한 오리 모양으로 꾸며진 초코 케이크와 화려한 패턴의 노란 셔츠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초코 케이크는 아직도 좋아하지 않아요. 생일에는 역시 흰색 케이크죠.

양희찬 1975년생. 1980년 우리 가족이 2호선 구로공단 근처 살 때 저의 6살 생일 사진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로공단역 부근에서 뉴딜 의상실이라는 여성복 전문 의상실을 하시면서 옷도 만들고 수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옷을 거의 다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날은 제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만드신 예쁜 옷을 동생과 골라 입었던 것 같네요. 생일상 위에 음료수는 그때 한참 많이들 먹었던 가루를 타먹는 음료였던 것 같아요. 흰 백설기떡, 팥고물 묻힌 떡과 함께 그때는 흔했지만 비쌌던 버터 케이크도 있네요. 어릴 때 아버지는 사우디로 돈 벌러 가시고 어머니는 의상실을 하시면서 홀로 저희 둘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평상시엔 반찬 없이 밥도 많이 먹었지만 생일에는 꼭 케이크와 떡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촛불을 불고 싶은데 못 불게 해서 펑펑 울었던 여동생에 대한 그날의 기억이 강렬하게 나는 사진입니다.

박재서 1987년생. 1993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방에 살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던 엄마까지. 모두 바가지 머리를 한 막내의 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오른쪽에 있는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11번째 생일이었죠. 자라는 내내 모든 것을 양보했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언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0: 해야지.
1: Happy birthday.
2: 최지영 작가의 책 생일 축하합니다 중에서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강하솔, 이혜린, 박진휘가 함께 부른 곡 해피 벌스데이까지 듣고 왔어요. 와, 이 음악 들으면서 책에 수록된 이 사진들 보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촛불 불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애틋해서 자꾸 슬프게 느껴지죠, 저는?
3: 그게 참 그 옛날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주는 정서적인 또 효과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사연까지 읽어 들어가지 않아도 이 사진집처럼 넘겨보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애틋해지고 네. 좀 뭉클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 이 북카페 생일 주간에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세 개의 사연을 뽑아왔는데 네. 그냥 이제 듣기만 해도 어떤 어린 날의 그 생일 풍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버터케이크 하면은 각자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도 있잖아요.
2: 그렇죠. 버터크림으로 이렇게 장식된 그 맞아요. 모양은 너무너무 예쁘죠.
3: 맞아요. 저는 그 별로 맛있지도 않은데 그 장미꽃 모양 그 데코를 왜 그렇게 서로 탐냈었던가 이런 맞아요. 것도 생각나고
2: 맞아요.
3: 또 그 색깔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이 아카이브 보다가 공통적으로 저는 애틋하면서도 웃었던 포인트가 네. 왜 이렇게 동생들은 자기가 촛불 불겠다고 다 사진소에서 울고 있거나 떼쓰고
2: 그러니까, 있거나 내 생일도 돌아올 텐데 그쵸?
3: 근데 그건 지금도 조카들 봐도 그러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자기가 촛 불고 싶어서 누가 주인공이든 네.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사람에게 촛 부는 권한을 그 기쁨을 양보해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참 그렇죠.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네요. 처음에는 이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봤는데 그래서 좀 애틋해졌는데 이걸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보니까 그 다음은 벽지라든지
3: 그쵸.
2: 여기에 그 담장처럼 둘러져 있는 이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3: 맞아요.
2: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한복들을 한복의 족두리를 이렇게 다 했을까요? 생일복이었어요 한때는.
3: 맞아요. 우리 단체 생일 파티 할 때는 항상 네. 유치원이나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한복을 입혀서 했던 그 기억도 나고 이 앞에 읽어드린 세 개의 사연은 이제 집에서 했던 생일 파티들인데 네. 집마다 예전에 왜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벽지만 있었는지. 다양한 무늬들 그리고 자개장이나 그 정말 보기만 해도 묵직해 보이는 장롱 이런 것들 또 그 벽장이 있었잖아요. 옛날 그쵸. 집에 광이라고 부를 그 좀 네. 벽에 뚫어놓은 그 식료품을 흔히 넣어두고 했던 그 벽장 배경으로 있는 또 사진도 있고요. 해서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져버린 풍경들이니까. 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자개장 같은 장롱에는 항상 그 놀이개 장식 같은 게
2: 붙어있죠. 걸려있죠.
3: 맞아. 술이 달려있는 그것도 맞아요. 있어서 아 맞아 그래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2: 야. 그리고 이 생일 케이크의 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너무 추억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3: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책에 실릴 사진을 찾으려고 집안을 또 온통 뒤지고 혹은 이제 부모님에게 혹시 우리 뭐 그 사진 어디 있어? 그 앨범 어디 있어? 물어보고 마침내 찾아낸 앨범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대고 같이 넘겨보고 하면서 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그날만은 정말 특별한 그쵸.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이제 북카페 생일 주간 많이 네. 축하하면서 한 주 보내셨으니까 각자의 어린 시절 생일 사진 혹은 생일에 얽힌 추억들 이야기해보는 주말 네.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좀 들려주시죠. 어릴 때 내가 이미 지나온 생일들 쫙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중에 이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맞아요.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어요.
3: 저처럼 장미꽃만 주워 먹었던 사람은
2: 그 장미꽃이 그 약간 정말 얼핏 보면 플라스틱 소재처럼 느껴지는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그쵸? 근데 맛은 없었어요.
2: 맛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도 되나 의심스럽기도 할 정도로.
3: 맞아요.
2: 모양은 너무 예뻤고.
3: 그리고 이 생일상이 좀 엇비슷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대표 메뉴가 이 시절에는
2: 네.
3: 과일 사라다.
2: 아,
3: 샐러드 아니죠.
2: 과일
3: 과일 사라다.
2: 사라다죠. 네, 마요네즈 소스 같은 걸로
3: 맞아요.
2: 버무린.
3: 그리고 뭐 후라이드 치킨 혹은 비엔나 소시지 아니면 아까 그쭉
2: 아,
3: 나열된 요구르트 병뭐 이런 거
2: 맞아요.
3: 그리고 여러 가지 백설기 같은 떡 이런 것들로
2: 맞아요.
3: 엇비슷한 그좀 엄마가 그날 돈을 쓰면 불고기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었던 좀그 시대 생일상의 어떤 단골 메뉴가 있는 것도 이 사진 들여다보는
2: 그쵸.
3: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즘에야 케이크라고 하는 게, 물론 생일 케이크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요즘에 뭐 카페만 가도 너무나 손쉽게 케이크 한 조각씩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정말 제가, 80년생인 제가 누렸던 그 어릴 때 초등학생 뭐 그리고 또그 이하 나이였을 때 생일은 케이크가 거의 꽃이었어요.
3: 맞아요. 너무 귀했죠.
2: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그건 진짜.
3: 그외 검정 고무신에서 그 기영이 짤 있잖아요. 바나나를 처음 먹게 된
2: 근데 그런 거 저도 기억나요.
3: 기영이. 맞아요.
2: 첫 바나나 이런 거 기억난단
3: 우리
2: 말이에요.
3: 인생 최초의 버터크림 케이크가 있었겠죠? 그때
2: 아.
3: 얼마나 그 기영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2: 그쵸.
3: 버터 맛이 나고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2: 아,
3: 같은데.
2: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사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간 속에 묵혀두어야 더 빛나는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2: 훗날 봤을 때 그거 자체가 너무나 귀한 한 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3: 맞아요. 우리 주말에 다 함께 오래된 앨범을 뒤져서
2: 네.
3: 어떤 생일 사진이 가장 오래된 버전으로 남아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즐거운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 기꺼이 하고 싶은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부분 만나볼까요?
3: 이번에는 아까 그 요구르트가 나열되어 있던
2: 네.
3: 그 풍경은 유치원 합동 생일 파티거든요.
2: 아, 그쵸.
3: 우리가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던 생일의 풍경들을 보았다면 이제 유치원 한번 합동 파티로 건너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사진들을 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한복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나만 개량 한복을 입어서 울었던 아이도 있고. 또
2: 네.
3: 어쨌든 뭐이 달의 생일자 뭐 혹은 가을 생일자 이렇게
2: 네.
3: 모아서 하다 보니까 더 성대하게 치러졌던 풍경들도
2: 그쵸.
3: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을 손수 만들어줘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요구르트 병이 이 정도 규모로 나열되기는 가정집에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3: 맞아요. 아주
2: 네.
3: 큰 손.
2: 거의 만리장성급인데 지금 사진들 보니까. 네, 그러면 낭독 만나볼게요.

이경태 1988년생. 1993년 10월 26일에 유치원에서 찍은 생일잔치 사진입니다. 생크림을 가득 품은 카스텔라 케이크와 빨대를 찔러 넣은 요구르트를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생일잔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진 속 모든 소품들은 제 기억의 방아쇠들입니다. 아침부터 책걸상을 옮기고 생일 축하 메시지 만들기에 분주하던 선생님들과 커다란 상자에 담긴 케이크를 보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왔던 친구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친구들과 줄 서서 하던 비디오 게임기와 추운 날 켜놓던 가스난로까지 사진 속 배경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원장님이 불러주시던 미남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옳고 곱고 씩씩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이 사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에 잠겨봅니다.

권미혜 1986년생. 서로의 자식들을 며느리 삼고 사위 삼으며 노시곤 했던 저 시절의 엄마들이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저희도 나름 약혼식 케이크 커팅처럼 찍은 것 같아서 너무 웃긴 사진입니다. 분명 제 생일인데.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을 그 시절 절친했던 짝꿍 근수야, 잘 지내지? 보고 싶구나. 상차림을 보니 엄마의 사랑과 정성도 참 많이 느껴지네요. 김밥도 진짜 예쁘게 잘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귀찮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의 생일을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을 엄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연 1982년생. 엄마가 아니라면 이런 생일상을 누가 저에게 차려줄까요? 주부가 되고 보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셨을 엄마의 모습이 사진 너머로 그려집니다. 이런 생일상을 엄마 생전에 한 번도 못 차려드린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0: 정승환이 부른 마치 오늘처럼 띄워드렸습니다. 최지용 작가의 책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와, 이 다채로운 사연들 너무너무 다 새록새록 추억을 자극하고요. 뭉클해지게 만드네요.
1: 맞아요. 이 앞에 유치원 합동 생일 파티 이야기는 정말 다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거든요.
0: 맞아요.
1: 저도 새삼 이 아카이브 보면서 사진을 보았을 때야
0: 네.
1: 새록새록 떠오르던 기억도. 그래, 족두리는 왜 썼을까?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사탕 목걸이 걸었던 기억. 그래서 정말
0: 맞아요.
1: 한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라서
0: 맞아요.
1: 너무 그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그 유치원 생일 파티에 얽힌 이 각자의 사연들이 또 유치원 생일 합동 파티니까 뭔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겠지라고 했는데 또이 책에 등장하는 황미옥 어린이는
0: 네.
1: 1981년이었을까? 87년에 했던 그 일곱 번째 생일 파티
0: 네.
1: 사진에서는 케이크를 기대했는데 OES가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0: 좀 다른 거거든요.
1: 표정이 완전 실망에 가득 찬그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실망에 부딪힌 어린이의 뭐 표정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그 달의 생일자들 막 모으니까 친구들 사이를 걸어서 나가했던 게 너무 떨렸던 기억이
0: 그래요. 그 되게 큰
1: 난다.
0: 행사인
1: 맞아요.
0: 거죠.
1: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아 각자가 이 유치원 생일 합동 생일 파티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시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도 하게 됐어요.
0: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생일상, 여기 지금 박수현 님이 쓰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읽을 때도 공통적으로 이 그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시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계시든 간에, 이게 뭔가 나는 부모님께 그런 생일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1: 맞아요.
0: 가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만들더라고요.
1: 맞아요. 그때는 뭐, 아까 제가 전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없어서 늘 속상했어요라고 했는데,
0: 네.
1: 그때는 뭔가 당연하게 받고 싶고, 요구하는 입장에 있던
0: 그쵸.
1: 어린이였다면, 이제는 그 사진 너머에 부모의 노고가 보이잖아요. 뭐,
0: 맞아요.
1: 넉넉치 않은 형편에 이 하루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0: 그쵸.
1: 그리고 아침 일찍 이렇게 분주하게 서둘러야만 가능했을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닫고 쓰신 또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뭉클해지기도 하고 괜히 코끝이 찡하기도 하고
0: 맞아요. 이
1: 그랬습니다.
0: 생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생각하면 누군가 태어난 날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아카이브 북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 시절의 어떤 배경부터 그 시절 가전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눈에 익거든요. 몇장
1: 맞아요.
0: 넘기는 사이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그 시절의 그 분위기, 유행, 또그 시절 부모님 혹은 할머니 생신상을 지금 다룬 분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할머니가 딱 있는데 할머니 생일이고 할머니 생신인데 그 주인공이 할머니인데 그 옆에 그 손녀의 그 시선은 그 앞에 케이크에 가 있는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1: 맞아요.
0: 이런 정말 웃픈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넘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1: 맞아요.
0: 매일매일 제철 산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1: 너무 좋아요.

0: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낭독한 것처럼 사실 이제는 내 나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어린 그 시절의 부모를
1: 그쵸.
0: 바라볼 때 지금은 뭐 사실 모든 걸 구매하기 편해져서 사실 칠순상 뭐
1: 네.
0: 팔순상 차려드린다고 해도 이때만큼의 정성이 들어갔는가를 되짚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거창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차린 생신상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지도 너무 뭉클하게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배경이 된 아파트나 주택이 지금은 재건축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1: 네.
0: 혹은 사진 속 부모나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이야기도
1: 그쵸.
0: 있는데, 이 사진들이 가리키는 게 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소중함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미래에 볼 때는 지금의 올해의 생일 사진이 너무나 까마득한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왜요?
1: 슬퍼요. 그냥 이 돌아보는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슬픈 것 같아요.
0: 근데 원래 이런 아카이브 북과 이런 사연들이 가리키는 건 그럼 지금 나에게 뭐가 가장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틋한 생일날 보내시면서 또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릴 수 있는 또
1: 네.
0: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 그게 또이 책을 소개해드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쵸?
0: 맞아요.
1: 요즘 사진도 너무 흔한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 또 의식적으로 찍으시고, 생일 카드, 편지 이런 것도 꼭 쓰시고,
0: 맞아요.
1: 주고받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0: 우리 앞에 그 생일날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그걸 사진과 함께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은,
1: 네.
0: 나의 케이크 변천사도 보이실 것 같고요. 내가 매번 생일 파티 했던 그 배경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느
1: 그렇죠.
0: 해에는 여행을 가 있고, 어느 해에는 본가에 가 있고, 어느
1: 네.
0: 해에는 우리 집 거실일 수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기록들 쌓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1: 와, 좋습니다. 저도 이 북카페, 우리 EBS 언더바 북카페 그 인스타그램 계정 있잖아요.
0: 네.
1: 거기다가 지난해부터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6주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아뒀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7주년 창을 열어뒀거든요. 거기에
0: 네.
1: 많이 이제 흔적들을 담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게 언젠가, 봤을 때다 엄청난 추억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서랍 정리하듯이.
0: 그런 마음이 정말 예열이 될 수밖에 없 만들어주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아카이브 북이니까요.
1: 네.
0: 기회가 닿으면 한 번씩 열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생일 추억들 다음 주에 또 같이 열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우리 수뇌부도 궁금하네요. 생일과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을지.
1: 추억이 있다면, 네, 사연으로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그리고 데이빗 쉐의 Happily Ever After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 주간을 맞아서 오늘은 최지용 작가의 아카이브 북 생일 축하합니다로 김신지 박사라고 하던 김신지 절기 박사와
1: 박사라니 제가 좀 가방끈이 짧은데 너무 기뻐요. 네.
0: 절기를 갑자기 생략하니까 네. 김신지 박사가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김신지 박사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생일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뇌부 참깨나라 조연 줄림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중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생각나는데 제 생일이 3월 1일이거든요. 공휴일이고 학년이 바뀔 때라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받기가 어려운데 중학교 올라갈 때라 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축하하러 와줘서 너무 기억에 남는 생일이에요.
0: 오, 세상에. 의리, 그렇죠.
1: 이때부터 잘 사셨다.
0: 이때부터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1: 3월 1일에 태어나셨군요. 지금 못 까먹을 생일 날짜네요.
0: 아, 그러네요.
1: 네.
0: 네. 그리고 두부 피디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동네에 처음 피자 가게가 생겨서 거기서 처음 생일 파티 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땐좀더 컸다고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경양식 집에서 생일 파티 했어요.
1: 오.
0: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럭셔리했네요. 하셨습니다.
1: 이땐 또 경양식집이죠.
0: 아, 저 지금도 경양식 집 가면 좋아하거든요.
1: 맞아요.
0: 추억이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가장 좀 빠르게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게
0: 아,
1: 그 특유의
0: 맞아요.
1: 그 수프와 이 경양식 돈가스와
0: 밥이냐, 빵이냐.
1: 좀 두툼한 소파
0: 네. 어.
1: 이런 것들
0: 네.
1: 떠오르네요.
0: 네, 그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리고 피자 가게 처음, 동네에 처음 생긴 거면 뭐.
1: 서양 문물과
0: 네,
1: 생일을
0: 두부
1: 보냈네요,
0: 피디님.
1: 두부 피디님.
0: 그러니까요. 이름은 완전히 동양적인데, 두부.
1: 그니까요.
0: 네. 자, 그러면 카페인님들 사연도 기다리고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년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신지 작가님이 진짜 이제 질려서 더는 생일 축하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책을 111명의 생일 추억이
1: 근데
0: 있는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1: 생일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좀 행복하고 애틋한 시간이었어요.
0: 그리고 원 없이 한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8주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생일
0: 네.
1: 이튿날처럼 그럼 이제 지내보겠습니다.
0: 신시 작가님 어떤 책 고를까 굉장히 그 압박감 속에서, 골몰하셨는데 진짜 완벽한 책을 골라오셨습니다.
1: 찰떡이었죠?
0: 네. 역시 제철 산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멜로망스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전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 라이팅에서 만나요.
4: 만나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내가 실패한 일을 벽에 적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싫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어느 회사에요. 나의 실패를 적는 실패 벽이라는 게 있었대요. 실패를 숨기는 대신 꺼내놓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배우자라는 거죠. 혹시 이번 주에 실수한 일이 있으셨다면요. 부끄럽다고 감추기만 하지 말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실수로 뭘 배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지난 실패도 실수도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경험이었다고 믿어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혁오의 톰보이 들으면서 8월 28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 경청은 실패 벽 이야기로 시작해 봤습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 실패를 적어 놓는 벽이 있다고요. 그 벽에요. 이렇게 딱세 가지를 적는 거래요. 첫 번째, 어떤 실패를 했는지. 둘째, 거기서 뭘 배웠는지. 셋째, 자기 이름. 와, 이름까지 적는 건 좀, 그치, 오반데. 그쵸,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숨기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것도 겁먹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래요. 실제로 이 실패의 벽을 만든 회사에서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회사 직원들이 실패를 전처럼 좀 창피해하지 않고, 일을 쫙 자신감 있게 할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네요. 나의 실패를 오히려 드러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기. 와,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오늘 함께할 분도, 이분도, 가끔 실수해도 뭐, 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뭔지 알죠?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툭툭 털고, 금방 일어나실 것 같은 분.

오늘 도착한 재료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K갯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존하는 기구죠. 원래도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있긴 했대요. 그런데 지난 7월에 그 범위가 더 넓어졌대요. 원래 등재되어 있었던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갯벌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그리고 충남의 서산에 있는 갯벌까지 추가로 세계유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갯벌을 이렇게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갯벌이요, 지능이 아주 찰지대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꽃게, 조개, 짱뚱어, 갯지렁이 등등 무려 2,400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갯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먼 길을 날아가는 철새들도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갯벌에 들러서 좀 쉬어서 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갯벌이 다양한 생물들의 집이자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요, 유네스코가 아주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K-POP, K-드라마, K-푸드, K-생선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K-갯벌도 있어요.

정승재의 경청 Wave to Us의 Wa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K갯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요,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갯벌을 인정한 이유, 우리나라 갯벌이 수많은 생물들의 집이자 쉼터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대요. 높이 평가한 이유. 우리나라 갯벌이요,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래요. 진흙 갯벌도 있고 모래 갯벌도 있고 진흙이랑 모래가 섞인 갯벌도 있대요. 이렇게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 갯벌이 한 곳에 잘 발달해 있다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갯벌 모습도 다양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도 다양하고 이렇게 가진 매력이 엄청 많으니까 유네스코도 모른 척할 수 없죠 뭐. K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주목받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로 베이스 원이 부릅니다. 바다.

경청에 참여하는 재미, 선물 받는 재미 다 받아가십시오.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우리나라의 K갯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갯벌만큼 그 멋진 갯벌을 품고 있는 K바다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생선님인 제가 바다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경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또 누구예요? 바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의 주제는 바다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 서해, 남해 각자 분위기, 매력 정말 다르죠. 동해는 뭐니 뭐니 해도 해 뜨는 풍경이 멋지고 서해는 노을이 너무 예쁘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갯벌도 있고요. 그쵸? 남해는 또 섬 구경하는 재미가 아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 DJ 생선님은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어디를 가장 좋아할까요? 파도가 시원한 동해일까요? 일몰이 아름다운 서해일까요? 섬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남해일까요? 제 취향을 딱 맞춰주신 바다님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저 DJ 생선님의 마음을 추리해서요.

about you. 이재훈이 피처링한 싸이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의 퀴즈는 이거였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이 셋 중에서 저 DJ 생선님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는 어디일까요? 정답은요.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전라도 바다도 있고 경상도 바다도 느낄 수 있는 섬을 사랑하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정승재가 좋아하는 바다는 남해였습니다. 물론 서해도 좋고요. 동해도 좋지만 남해. 그중에서도 남해라는 지역도 있죠. 경상도 느낄 수 있고 여수라는 지역 있죠. 여수 밤바다 또 유명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남해.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간 적도 많거든요. 차를 몰고 딱 여수까지 가서 거기에서 딱 배에다가 차 실어서 딱 가면 아침에 도착해요. 그 느낌 참 좋은데. 제 취향을 딱 맞춰주신 바다님들 중에서 네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내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원래 좋아하던 노래 리메이크 곡을 듣다 보면요, 어? 이 노래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담백해지기도 하고 더 신나지기도 하고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리메이크 곡. 오늘은 원곡만큼 좋은 리메이크 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분입니다. 케이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예, 케이시님. 한주 동안 즐겁게 지내셨나요?
1: 네, 즐겁게 지냈습니다.
0: 진짜 큰일 났습니다,
1: 왜요,
0: 정말.
1: 왜요, 왜요?
0: 8월의 마지막 금요일.

0: 유일이네요.
1: 이제 네달 남았더라고요. 9, 10, 11, 12. 네 달.
0: 어떡해요. 어떡해요.
1: 넉 달.
0: 세월이 너무 빨라요, 정말.
1: 왜 이렇게 빨라요?
0: 그러니까.
1: 진짜 그 초속이 맞나 봐요. 그 나이대로 그 키로수마다 간다고. 그러니까 30, 제가 32살이잖아요. 그럼
0: 네.
1: 32kg로 달린대요. 그 나이가 더 먹으면 48kg로 달리고, 60kg로 달리고.
0: 잠깐만.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저는,
1: 네.
0: 아직 과속 아니다. 서울
1: 괜찮아요.
0: 시내 다 들어 다녀도 돼요.
1: 괜찮아요. 저는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이어가지고.
0: 좋겠네.
1: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작게 느껴진다.
0: 그러네,
1: 그죠?
0: 그러네요.
1: 하여튼 그만큼 빨리 지나간대요. 하고
0: 그러네요.
1: 싶은 걸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0: 맞습니다. 올여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시원한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러셨나요?
1: 수영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여름에는 제가 하나 엄청 큰, 그게 제가 데뷔 기념일이 8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미팅 하고 그랬어요.
0: 오, 진짜. 어디서 하셨어요?
1: 홍대.
0: 홍대 어디?
1: 홍대에 스페이스 홍이라고 그 이렇게
0: 있었어요?
1: 네 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팬분들이랑 팬미팅 하고 같이 뭐 놀고 팬사인회도 하고 그랬어요.
0: 그러셨구나. 되게 즐겁게 보내셨네요.
1: 맞아요.
0: 항상 매년 여름에는 그거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데뷔 몇 주년.
1: 데뷔 뭐몇 주년에서 뭐 작년에는 전국 버스킹을 했었고 뭐그 전에는 막 팬분들이랑 함께 야유회 같이 해서 같이 약간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 그 컨셉이 바뀌어요.
0: 그렇구나. 재밌겠다.
1: 재밌겠죠?
0: 나중에 50주년은 뭐 하실 거예요?
1: 50주년은 뭐
0: 네.
1: 저희 또 맨날 저희가 그랬거든요. 크루즈 해가지고 크루즈 타가지고 우리 다 칵테일 드레스 입고
0: 아, 진짜? 그것도
1: 네네
0: 괜찮다.
1: 그래서 다 같이 좀 차려입고 배 위에서 공연 한번 하자 그런 거 진짜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0: 그러네요.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실수, 실패 얘기를 했었어요. 가끔 실수해도 저는
1: 네.
0: 케이시님은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실수 뭐 어쩔 수 없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뭔지 알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1: 근데 약간 좀 소심한 성격이라
0: 네.
1: 그렇게는 말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실수했다고 막 주눅 들어 있고 막 제가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으면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지나간 거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집 가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죠. 왜난 그렇게밖에 못했나 하면서 만약에 영상이 뭐 노래를 실수했 더라면 그 영상을 분석해서 왜 이렇게
0: 진짜?
1: 됐나를 네 진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0: 콘서트 중에 세 번째 곡에서 실수했어요. 네 번째 곡에 영향을 미쳐요?
1: 미치죠 당연히. 근데 이제
0: 오.
1: 툭툭 털고 그 다음에
0: 예. 네.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쵸?
1: 근데 이제 며칠 가긴 하죠.
0: 며칠이 가요?
1: 며칠 가죠. 전 소심해가지고 아 진짜 왜 그때 왜 그거 사운드를 못 들어가지고 음을 잘못 잡았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치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0: 난 되게 털털하고 막다 금방 털어내는 성격일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
1: 저는 콘서트하고 나오면 어쨌든 제 목소리를 제가 모니터링을 했지만 밖에 나오는 사운드랑 다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콘서트 끝나고
0: 아.
1: 인이어 빼면서 하는 일이 어땠어? 이곡 어땠어요? 이거 모니터링 괜찮았어요? 부터 물어봐요.
0: 그러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내려올 때
1: 에,
0: 느낌이겠구나.
1: 나는 내가 모니터링이 됐는데 이게 제 3자가 봤을 때 모니터링에서 뭔가 어긋난 게 있거나 이런 걸
0: 그렇지.
1: 찾아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그쵸 합니다. 그 정도네요.
0: 최근에는 근데 실수 안 하시잖아요.
1: 많이
0: 근데 또 반성하고 분석하고
1: 해요. 네,
0: 하는.
1: 그렇습니다. 많이 합니다. 네.
0: 맞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실수가 줄어들까 아니면 영원할까요?
1: 아니, 가사를 틀려, 그렇게.
0: 가사는 앞에 모니터 띄우면 되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할 때 제가 가끔
0: 예.
1: 이제 팬서비스로 무반주를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즉흥으로 이것 좀 불러주세요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지 않았던 곡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0: 진짜?
1: 가사를 맨날 까먹어요.
0: 태연의 만약에 불러주세요.
1: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0: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리메이크 곡을 오늘 만나볼 거예요.
1: 네.
0: KC님은 본인 노래 중에서 이 곡은 다른 가수가 리메이크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뭐?
1: 그때가 좋았어를
0: 오,
1: 저는 남자
0: 진짜.
1: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0: 오케이.
1: 아니야, 선생님
0: 접수
1: 말고.
0: 끝. 완전 이해했어. 오케이.
1: 아니야, 선생님 말고.
0: 오케이.
1: 선생님도 너무 좋죠.
0: 예.
1: 근데 진짜 뭔가 여자 입장에서 나는 이젠 내가 편하니? 너 여자 입장에서 말했을 때그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좀
0: 저
1: 들어보고
0: 남자예요.
1: 싶어.
0: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1: 아니,
0: 진짜.
1: 남자죠. 근데 이제 뭔가 진짜
0: 와.
1: 막 진짜 막
0: 너무한다, 진짜.
1: 진짜 저보다 더 짙은 감성으로
0: 조리에 살았으니까 감성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럼 기대할게요, 선생님.
0: 어?
1: 기대할게요. 그럼 노래 한번 해주세요,
0: 왜
1: 나중에.
0: 짜증을 내요?
1: 짜증 안 낸다.
0: 아,
1: 아니,
0: 정말.
1: 선생님 기대할게요, 저 진짜로. 약속. 리메이크 말고 불러주세요, 나중에.
0: 왜 리메이크는 도저히 안 되겠어? 좋습니다. 아주 멋진 성시경님이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
1: 뭔가 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보고 싶긴 해요.
0: 그 짙은 느낌으로 가수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케이신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메이크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리메이크 곡은 원래 원곡은 김창완 님이 부르셨는데 김필이 이제 다시 부른 네, 산울림의 청춘이란 곡입니다.
0: 진짜 청춘이요?
1: 네.
0: 와, 정말 좋은 노래죠. 1981년도 발표했었던 노래인데, 이거를
1: 맞아요.
0: 김필님 목소리로. 김필님의 좀 독특한 그 음색,
1: 맞아요.
0: 그쵸? 그걸로.
1: 뭔가 막 가슴을 긁어요, 뭔가. 그 목소리가 약간 긁으시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뭔가
0: 그쵸,
1: 터프한
0: 그쵸.
1: 목소리가 살짝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게
0: 맞아요.
1: 진짜 심장을 긁어요.
0: 아니, 또이 곡이 원곡자인 김창완님이 피처링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1: 맞아요.
0: 정말
1: 김창완님.
0: 너무 좋은 것
1: 너무 좋았겠다, 진짜.
0: 같아요. 청춘이 뭘까요?
1: 그러니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0: 저는 일어날 때 소리 안 나는 거. 지금 저 일어날 때,
1: 아, 이렇게 해야 진짜?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 소리
1: 아,
0: 안
1: 너무
0: 나는 게 청춘.
1: 현실적인 청춘이다.
0: 난 그게 청춘인 것 같아요.
1: 저 청춘은 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깜빡이는 신호등에서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으면 그게 청춘 같아요.
0: 그거, 5, 60대 중년 아주머니들 항상 웃으면서, 이러면서 두 분이서
1: 청춘이시다. 청춘이시다. 그러니까
0: 청춘이시죠.
1: 그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막그 다급한데 바람이 막 불면서 막그
0: 엄청
1: 빨간불이
0: 무서워.
1: 터지기 전에 막 달려가는 그 느낌이 청춘 같아요, 뭔가.
0: 맞아요. 그리고 버스에서도 빈자리가 끝에 있으면 아주머니 둘이서 웃으면서 이러면서 웃어요. 네,
1: 이러면서요. 아,
0: 맞아요.
1: 진짜 청춘이시다.
0: 다음 리메이크 곡은요.
1: 네, 맞아요. 다음 리메이크 곡은요.
0: 예.
1: 원래 양희은님의 곡인데 아이유가 리메이크했던 가을
0: 뭐요?
1: 아침.
0: 가을 아침. 가을 아침은 어떤 걸까?
1: 이른 새벽 뭔가 나나 나나 들려오면
0: 그래요.
1: 나나
0: 한번
1: 나나
0: 들어봐야겠다.
1: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선생님.
0: 1991년도에 나온 양희은님의 노래를,
1: 맞아요.
0: 91년이면 케이신님이 95년생이잖아요.
1: 네.
0: 4년 전에 나왔었던
1: 너무
0: 노래구나.
1: 포근한 노래예요. 지금 딱
0: 그러네요.
1: 듣기 좋은. 이제 좀 선선해졌잖아요.
0: 가을 아침이면 이제 곧 9월이잖아요.
1: 맞아요. 지금과 어울리는 노래.
0: 맞아요. 한번 두곡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완님의 원곡을 피처링까지 해주신 김필의 노래. 청춘, 아이유의 가을 아침.

0: 김필의 청춘, 아이유의 가을 아침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처음에는 무반주로 계속 가네요.
1: 맞아요.
0: 이런 거 녹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클릭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되게 좀 그렇겠다.
1: 근데 너무 그래서 뭔가 더 목소리에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전 뭔가 더 좋은
0: 그렇구나.
1: 것 같아요.
0: 더 좋아요?
1: 뭔가 허전해요?
0: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노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쵸.
0: 예.
1: 그렇긴 하죠.
0: 그렇긴 하구나. 아무래도 좀 반주 소리가 있어야지.
1: 맞죠. 그치. 박자도 잘
0: 그치 그치
1: 맞추고, 타이밍도
0: 그쵸 그쵸.
1: 맞추고.
0: 오늘은 원곡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곡 리메이크 곡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이유님의 음색 그리고 김필님의 음색이 정말 김창한님의 음색이랑 양희은님의 음색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메이크 곡인 것 같아요. 앞에 두곡 들어보니까 매력이 좀더 좋은 것 같고 매력 있는 이런 곡들의 특성은 뭘까요? 리메이크하기 좋은 노래가 뭘까요? 멜로디가 쉬운 건가?
1: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세월이 지나도 명곡이니까 그걸 또
0: 그쵸.
1: 리메이크하지 않을까?
0: 명곡.
1: 그니까요.
0: 리메이크하고 싶은 거 지금 떠오르는 건뭐 있으세요?
1: 저 옛날에도 말했어요. 그 이상은 선배님의
0: 아,
1: 언젠가는. 그 제가
0: 언젠가는.
1: 최근에 커버를 한번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악기다 한번 했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상은 선배님 노래가 다
0: 한번
1: 좋아가지고.
0: 그 연락해가지고 하세요.
1: 아니 그냥 이 커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짜.
0: 오, 아니 커버할 때도 연락드려야 돼요?
1: 아니요,
0: 그건
1: 그거는.
0: 아니죠.
1: 아, 네, 전혀.
0: 그 진짜 저 한번 해보세요,
1: 너무
0: 정말.
1: 너무
0: 잘 어울릴 것
1: 좋아가지고.
0: 같은데? 이상은님이랑 음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
1: 맞아요.
0: 같아.
1: 아, 진짜? 한번 노래볼게요, 제가.
0: 진짜?
1: 진짜?
0: 왜 빨리 저한테 빨리 물어보셔야죠.
1: 뭐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용의
1: 어떤 곡?
0: 잊혀진 계절 하고 싶습니다.
1: 죄송해요. 저 노래 몰라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0: 지금도 기억하고
1: 아,
0: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들어본 것 같아요.
0: 왜 해보라는 소리 안
1: 선생님!
0: 해요? 저도 이용님한테 연락해서
1: 해보세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나요,
0: 이번엔 또 어떤 원곡이 어떤 리메이크 곡으로
1: 선생님?
0: 재탄생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1: 다음 곡은요, 원곡 가수는 박혜경
0: 오,
1: 님이시고요,
0: 너무 좋아.
1: 조이님의 안녕!
0: 안녕?
1: 네.
0: 안녕을 조이님이
1: 네, 이
0: 했구나.
1: 노래는 아시죠?
0: 원곡이 알죠?
1: 오!
0: 2003년에 발표했었던 박혜경님의 노래였는데, 2021년에 조이의 첫 솔로 앨범이자 리메이크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다고.
1: 맞아요.
0: 와, 첫 솔로를 리메이크 앨범으로도 할수
1: 그럴 수
0: 있구나.
1: 있나 봐.
0: 예, 그렇게 하는 계기가 있었대요.
1: 오.
0: 어떤 계기인지 모르시죠?
1: 네, 아까 이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이 조이 님이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알고 계시는구나.
1: 그걸
0: 맞아요.
1: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그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조이 목소리가 예전 노래랑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아서, 그래서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그럼 리메이크 앨범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아예 리메이크 앨범으로 했대요.
0: 반응이
1: 근데
0: 좋으니까.
1: 잘 어울렸어요, 이
0: 회사는 반응
1: 노래를.
0: 좋은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0: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음색이길래 옛날 노래에 적합한지 그렇게 탄생한 조이의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조이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왜 조이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알것 같은 게 박혜경님의 그 상큼한 느낌이랑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큼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1: 맞아요.
0: 그쵸? 그 원곡의 매력을 아주 잘 살린 그런 곡이었네요.
1: 맞아요.
0: 케이신인과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은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리메이크 곡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다 예전 노래라서 저다 알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1: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메이크 한다는 게 요즘에 되게 많아졌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엄마랑, 부모님 세대랑도 같이 노래를 들어도 같이 노래에
0: 맞아요.
1: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전 요즘 리메이크가 많아지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알수 있는 노래를 같이 듣는다는 거를
1: 그니까요.
0: 우리 바다님도 와 거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1991년 조용필님이 부르신 꿈이라는 노래 있어요.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1: 원곡을 안 들어봐서 원곡이
0: 아
1: 그렇구나.
0: 진짜 원곡
1: 진짜?
0: 그래요. 진짜예요. 그 노래를 태연님이 23년 만에 다시 부른, 아니구나, 32년 만에 다시 부른,
1: 대박이다.
0: 23년이면 91년생이 되게 어리네요. 32년 만에 다시 부른 태연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이 곡이 드라마 OST,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에, 와, 노래 느낌이 그거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 마침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도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꿈을
1: 맞아요,
0: 향해서
1: 맞아요.
0: 그런 거라서 이 곡을 OST로 리메이크하게 됐다고 합니다. 1부 끝곡으로 듣죠. 태연의 꿈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2: 저는 케이시입니다.
1: 케이시님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코너지기예요. 케이시님과 바다님들이 골라온 노래로 금요일 밤을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원곡만큼 매력적인 리메이크곡입니다.
1: 맞습니다. 원곡만큼 매력적인 리메이크곡. 케이시님도 리메이크곡 발표한 적 있으시잖아요.
2: 네, 맞아요.
1: 더 부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히트했던 곡이고 워낙에 예. 사랑받은 곡인데 예. 아, 내가 저걸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1: 그렇겠다 진짜. 그리고 또 원곡의 느낌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케이시의 냄새가 또 나야 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적당히,
1: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 적당히 제 채취를 살짝 묻히되 원곡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기는 해요. 막 바꾸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전문가분들이 이것저것 시도해서 베스트를 내신 거잖아요.
1: 맞아.
2: 근데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그냥 제 목소리로 아니면 제가 부릴 수 있는 기교 정도로만 조금 조금씩 건드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걸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는 케이시님이 직접 결정을 해요?
2: 제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작곡가님 분들이 이 노래 너무 어울릴 것 같으니까
1: 아, 한번 해봐라.
2: 네, 해봐라. 오, 이렇게
1: 그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2: 추천을
1: 하는구나.
2: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1: 그렇구나. 뮤지션 케이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추천도 받고 연습도 하고 또 원곡의 느낌을 손상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원곡만큼 매력적인 리메이크 곡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바다님들도 이 리메이크 곡 원곡만큼 너무 좋아요 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곡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에 발표된 카라의 곡을요 후배인 리샌드가 부른 노래입니다. 프리티걸.
2: 와 이거 모르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No, no,
1: no, no. 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2: 그럼요. 어디가 당당하게 걷기.
1: 당하게 걷기.
2: 맞아요.
1: 18년 만에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와. 했습니다. 원곡 가수인 카라의 니콜이랑 리샌드가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러네요.
2: 와,
1: 맞아요. 케이시님 14살 때 나온 노래네요.
2: 그럼요. 한창 부르고 다녔어요.
1: 그때 한창
2: 부르고
1: 당당하게 걷기.
2: 그리고 한창 핑크색 입고 다니고.
1: 핑크 좋아해.
2: 네, 핑크 좋아할 나이 때.
1: 그럴 나이 때.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은요, 보아가 200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다시 부른 아틀란티스 소녀. 이거는 보아의 20주년.
2: 와, 그때 저 보아님이 너무 약간 올라운더지 않아요? 춤도 잘 추고,
1: 맞아요,
2: 노래도
1: 맞아요.
2: 너무 잘 추고, 너무 엄청 예쁘시고 또 와,
1: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보아님은 원조 애기 가수라 그래야 되나? 그쵸?
2: 뭔가 아이돌의 진짜 표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원조 10대 가수라 그래야 되나? 10대 때부터 시작했었잖아요.
2: 그리고 라이브가 그때 막 춤이 엄청 격한데도 흔들리지도 않았고.
1: 그러니까.
2: 저는 진짜 보아님을 어렸을 때 보면서도 와, 저건 진짜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진짜.
1: 사람인가? 선배한테 사람인가 그랬어요?
2: 아, 그러니까 너는 완벽해가지고 진짜

0: 저는 그때 가수의 그 뭔가 아이돌의 꿈을 접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 노래도 하고 노래랑 춤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만큼 돼야
1: 맞아요.
0: 하는구나 하면서.
1: 케이씨님이 얼마 전에 열대 아래 듣기 좋은 노래라고 추천해 주신 원곡을 볼빨간 사춘기의 해석본이었습니다. 그 다음 노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0: 원래 김건모님의 핑계라는 노래를 권진아님이 2025년에 다시 불렀습니다. 32년 만에 불렀네요. 와, 원래 원곡은 좀 빨라요.
1: 맞아요.
0: 레게 느낌. 그렇죠.
1: 신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가사는 슬픈데.
0: 가사는 슬픈데.
1: 맞아요.
0: 그런데 권진아님의 이 노래는 발라드로 재해석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1: 새롭네요.
0: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 발라드 곡을 리메이크했대요.
1: 아, 진짜?
0: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사운드도 참 좋네요.
1: 줄리안 러너의 노래 입은 이쁜데요. 원곡은 1999년에 발표된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노래고요. 최근에 너드 커넥션이 또 맞아요. 다시 불렀어요.
0: 맞아요. 이것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1: 올해 발표한 노래랍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줄리안 러너의 노래였어요.
0: 어떻게 알고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실 생각을 했어요?
1: 너무 신기하죠, 그게.
0: 미국까지 이게
1: 그러니까
0: 흘러갔나봐요.
1: 그것도 노래가. 27년 전에 한국 노래니까 일기예보 어떻게 알았을까요?
0: 너무 좋다.
1: 와, 케이신님의 노래도 누군가가 셀린 디온. 또 누구 있죠? 노래 잘 아델.
0: 제 노래는 잊혀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는 잊고 그것만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영광일 것 같아요.
1: 다음 노래는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엄청난 분이 야, 이분이 야, 리메이크를
0: 나디가 목소리네요.
1: 2001년에 보보가 발표한 늦은 후회라는 노래인데 이걸 대가수 케이시님이 리메이크를 하셨네요.
0: 이게 제가 오늘 음악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에서 커버를 한번 했었어요, 이 노래를.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터진 거예요. 엄청 터져서 그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예. 그

0: 촬영할 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감정이 짙어 보이고 막 울부짖은
1: 너무 힘드니까
0: 울부짖은 것처럼 나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감정을 너무 좋아해 주신 거죠. 저는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걸 삼아서 진짜 이만큼 슬프고 지친 느낌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게 제 몸에 실려서.
1: 그 라이브 영상이 조회수가 800만이 넘었대요.
0: 그렇대요. 와. 좀 다시 보면 아, 쟤 왜 저렇게 오버해서 불러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1: 근데 그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0: 너무 힘들고 지침이 제 노래에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오버해서 부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아 너무 진짜. 오버해서 불렀다. 너무 감정을 너무 증폭해서 불렀다라고 후회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1: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쫙 듣고 왔는데 역시 바다님들의 선곡 센스가 저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0: 언제쯤 사랑을 나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1: 처음으로 원곡이 나오기 전에 리메이크를 먼저 해주세요.
0: 아 선생님 신고! 죄송해요. 저 진짜 이건 줄 알았어요. 언제쯤 사랑을 나눌까? 저번에도 해주셨는데 말해주셨는데 그쵸? 아 저 금붕어인가 봐요 저.
1: 아 금붕어 아니에요.
0: 또 알려주세요. 그럼 또 불러.
1: 금붕어보다 훨씬.
0: 그만 듣게요. 그만 들을래요. 선생님.
1: 알았어요.
0: 선생님.
1: 자 이제 또 일하셔야죠 케이시님. 가져오셨죠?
0: 네 그럼요.
1: 이제 추천곡 들었으니까 그럼요. 이제 케이시님이 직접 선택해주신 추천곡 어떤 노래입니까?
0: 네 이건 완전 그 리메이크의 대표격. 이고요. 이 노래는 요즘 애들은 이 노래가 그냥 조정석님의 노래인 줄 알아요.
1: 아루아.
0: 조정석의 아루아.
1: 너무 좋죠.
0: 쿨의 진짜. 원곡이죠.
1: 쿨의 원곡도 너무 좋은데 네. 조정석이 불러서 너무 좋은데
0: 1등 했잖아요.
1: 맞아. 1위도 했었죠. 대박이네. 그걸 또 다시 이재훈님이 또 불렀다 얼마 전에.
0: 진짜요? 네. 와 대박이다.
1: 네. 다시 불러가지고 2026년 버전인가 2025년 버전인가
0: 또 나왔구나.
1: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0: 오, 예. 너무 좋다.
1: 후렴구를 살짝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노래.
0: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좋은 그쵸? 노래는 저는 진짜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거든요.
1: 그쵸 그쵸.
0: 계속 세대를 넘어서 근데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면 계속 세대를 넘어서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1: 그래서 2026년 버전을 제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0: 너무
1: 생각.
0: 너무 괜찮네요, 선생님.
1: 영원히
0: 불러주세요.
1: 진짜 영원히 0.001도 안 들어가 있군요.
0: 선생님 한 소절 불러주세요.
1: 조정석이 부릅니다.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0: 조정석이 부른 아로하까지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처음에 전주 나올 때부터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그쵸.
1: 딩동댕.
0: 아우! 할 때도 너무 좋아요.
1: 잘 어울려.
0: 이번에 소개해 줄 노래는 또 어떤 건가요?
1: 저는 이 가수분들의 이름조차 조합이 사실 상상이 안 됐는데,
0: 예.
1: 듣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1: 이 원래 원곡이 서태지와 아이들.
0: 저다 아는데. 저 고1 때 데뷔했어요.
1: 근데 성시경님이 리메이크한 너에게. 너에게라는 노래
0: 너의
1: 아세요?
0: 나는 나나나나나나 그거죠.
1: 맞아요!
0: 1년 후에, 그러니까 고2 때 나왔었던 노래예요. 1993년에 나왔었던 20년 만에 드라마 OST로 와
1: 맞아요.
0: 다시 불렀다고요.
1: 저는 이게 이 조합이 괜찮나 싶었거든요. 중간에 랩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0: 예.
1: 되게 사근사근한 랩. 진짜 너무 좋았어요.
0: 그런데 이 노래를 서태지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자기 노래를 허락해 준 거래요.
1: 그러네. 서태지와
0: 예.
1: 아이들 선배님의 노래들을 한 번도 리메이크를 들어본 적이 없네.
0: 그러니까.
1: 허락을 해줬대요.
0: 예, 처음으로.
1: 와, 너무 좋다.
0: 안녕하세요. 태진인데요. 이 노래는 성시경 씨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셨나 봐요.
1: 근데 그래도 감격스럽겠다, 그죠? 엄청
0: 그치, 그치.
1: 진짜 아이콘 같은 선배님이 너
0: 맞아.
1: 내 노래 불러도 돼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너내 노래 불러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상한
0: 그러니까
1: 선배 모사 해주세요.
0: 아니에요. 너무
1: 네?
0: 똑같았어요. 다름을 1도 못 느꼈어요,
1: 영혼이 진짜
0: 정말.
1: 우리 서로에게 영이네요.
0: 아니, 원곡은 안 들어보셨죠?
1: 원곡은
0: 아,
1: 몰라요.
0: 진짜로?
1: 네, 저는 이 성시경 선배님
0: 그렇구나.
1: 부른 것만 들어봤지
0: 와.
1: 못 들어봤어요.
0: 성시경이 부른 너에게 이어서 또 들어볼 노래는 뭐죠?
1: 이거 이번에는요. 아까 그 뉴욕 가수가 우리 한국 가수를 그 리메이크했잖아요.
0: 예.
1: 이번에는 일본 가수의 곡을 한국어로 리메이크했던 엄청 유명한 이 원곡 가수가 나카시마 미카라는 분인데,
0: 나카시마 미카!
1: 나카시마 미카상이 부른
0: 나카시마
1: 건데
0: 미카!
1: 박효신의 눈의 꽃.
0: 눈의 꽃이 일본
1: 전 그러니까요. 전
0: 노래였구나.
1: 원곡이 있는지 몰랐어요.
0: 와, 이거 소지섭님이 나오고,
1: 미안하다, 사랑하다.
0: 미안하다.
1: 나랑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알죠? 나랑 사귈래, 나랑 죽을래. 야! 이거 있잖아요.
0: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 떨어지겠다.
1: 뭐래? 이러고 지나가죠. 뭐래?
0: 아니, 그냥 만났던 사람이 그러면.
1: 죽을래, 나랑 사귈래, 이러면요?
0: 근데 소지섭이야.
1: 사랑할게!
0: 사귈게 그럴 거예요.
1: 죽지 마! 이렇게.
0: 죽지 마.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진짜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 노래

0: 로 했던 게 되게
1: 맞아요.
0: 신기했는데 일본 노래를
1: 네.
0: 리메이크. 케이시님이 외국 가수 노래 중에서
1: 와.
0: 너무 좋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1: 우리말로
0: 거?
1: 가사들을 바꿔서 리메이크하고
0: 저거 되게
1: 싶다고?
0: 잘하실 것 같은데.
1: 뭐요?
0: 박정현님이 그 길거리 버스킹 그
1: 프로그램.
0: 나나뉴노
1: 아내의 노래인가?
0: 나나 나나 하는 거 그거 한번 연습해서 꼭 해주세요.

0: 맞아 맞아 맞아
1: 아델
0: 맞아.
1: 노래.
0: 아델 노래.
1: 근데 생각했을 때저 아델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델
0: 그럼
1: 헬로도
0: 그거 한번,
1: 너무 좋아하고.
0: 그거 언제 해주실래요? 우리 여기서 라이브로 한번 해주세요.
1: 근데 이게 원어로 바꾸면 아델 헬로가 안녕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때요?
0: 그냥 영어로 그냥 해주시면
1: Hello,
0: 되잖아요.
1: 예지민인데
0: 안녕 해주실 거
1: 안녕
0: 안 해주실 거예요?
1: 나야
0: 약속.
1: 원어로 바꿔서요?
0: 아니요? 아 원어 그대로.
1: 안녕 나야 이렇게 이거 말고
0: 그렇게
1: Summer
0: 해주세요.
1: Like You 하자 그럼
0: 아,
1: 너무
0: Summer
1: 좋죠.
0: Like You 진짜 해주세요.
1: 한번 해볼게요. 뭐 무대가
0: 연습해서
1: 있다면
0: 연습해서.
1: 해볼게요
0: 어
1: 나중에.
0: 여기서
1: 그럼 그때 우리
0: 여기서.
1: 맞교환 할까? 선생님이 그때가 좋았어 그러라고
0: 그때가 좋았어?
1: 맞교환하는 그날이
0: 오케이.
1: 있길 해보자.
0: 그때가 좋았어. 그 다음에 Summer
1: Summer
0: Like
1: Like
0: You.
1: You
0: 예,
1: 하나로
0: 오케이.
1: 네
0: 그거 하는
1: 한국어로.
0: 걸로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1: 언젠가 언젠가
0: 언젠가는 할 겁니다.
1: 언젠가
0: 그거 하기 전에 두 곡은 일단 빨리 들어야 될것 같아서
1: 우후.
0: 성시경님의 너에게, 박효신의 눈의 꽃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성시경의 너에게, 박효신의 눈의 꽃두곡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효신의 노래 끝나갈 때쯤에 현으로 쫙 깔리면서 그 피아노 소리 들으셨어요? 피아노 소리가 진짜 피아노 소리 같은데?
1: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0: 그쵸?
1: 약간 터치가 진짜 있는 들어가
0: 그쵸,
1: 있는
0: 그쵸,
1: 느낌이어서
0: 그쵸,
1: 사람이 네.
0: 그쵸. 그러니까 그 컴퓨터 소리보다 난 진짜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 진짜
1: 맞아요.
0: 악기 소리가.
1: 그 감정이
0: 그쵸?
1: 있잖아요.
0: 맞아,
1: 그죠?
0: 맞아.
1: 선생님 이런 거 알아보시는 거 너무 감동이다.
0: 저요? 같은 음악인으로서 뭐 새삼스럽게.
1: 이런 게 사실 이런 디테일함에서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0: 아유, 완전 디테일 정이지. DJ잖아요.
1: 디정,
0: 디테일 정.
1: 디테일 정.
0: 아,
1: 오,
0: 디테일 정.
1: 예.
0: 금요일에, 진짜 영혼 하나도 없다, 정말.
1: 왜요?
0: 아, 예, 아,
1: 아니,
0: 예.
1: 어우, 야, 이렇게 한 거네요?
0: 금요일에.
1: 선생님, 제 표정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모자 쓰고 와서 그래요.
0: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케이시님과 함께 원곡만큼 매력적인 리메이크 곡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1: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리메이크, 저도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리메이크가 아니었으면, 옛날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91년도 노래를 어떻게 제가 듣겠냐고요. 근데 또
0: 맞아.
1: 리메이크해서 제가 들을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좋네요. 행복해요.
0: 그러네요.
1: 응.
0: 리메이크 노래의
1: 몰랐을
0: 좋은
1: 노래를 알
0: 점을
1: 수 있으니까.
0: 느끼셨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1: 맞아요.
0: K씨님의 선곡에 바다님들의 선곡이 더해지는 시간이고요. K씨님과 같이 선곡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반디엠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K씨님, 다음 주에 9월 가을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0: 안녕. 안녕히
1: 계세요.
0: 가세요.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듣죠. 줄리언 러너의 Even If, 케이시의 늦은 후회.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요,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 들어볼 거예요. 요즘 자꾸 생각나는 노래도 좋고요.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사연 있는 노래 보내주셔도 좋고요. 사연 없는 노래 보내주셔도 좋고요. DJ 생선님이랑 또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경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경청에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바다님이 경청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가끔 경청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은 저도 듣고 싶은 노래를 몇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네 곡이나 신청해 주셨어요. 라이즈의 Do Your Dance, 뉴진스의 Supernatural, NCT Wish의 Sticky, Heart to Heart의 Rude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취향이 아주 확실한 바다님이신가 봐요. 리듬이 통통 튀면서 듣다 보면 좀 몸이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이는 그죠? 아이돌 댄스곡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신청해주신 곡들 중에서 두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NCT Wish의 Sticky 그리고 Heart to Heart의 루드.

정수민 바다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NCT UC의 스티키,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루드까지 듣고 왔네요. 역시 통통 튀는 리듬감 좋아하시는 정수민 바다님이었구나. 매일 들으신다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개근해주세요. 이번에는 하지은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이에요. 저는요, 애들이랑 있을 때는 장난도 치고

꼭 그렇게 개근해 주세요. 이번에는 하지은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이에요. 저는요, 애들이랑 있을 때는 장난도 치고 많이 웃는 편인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다 보면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하나씩 떠올라요. 아, 아까 괜히 그 말했어, 내가. 혹시 친구가 기분 나빴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괜히 기분이 축 처져요. 저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면서 혼자 걱정하는 습관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밤이 오면 찾아듣는 노래, 방탄소년단의 블루 앤 그레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예전에 좀 그랬는데. 이게요, 그거를 알고선 좀 괜찮아지던데. 사람들은 의외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했고 무슨 말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되짚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건데? 아니, 정말 중요한 마인드다? 저 나중에 만약에 제가 결혼하게 돼서 제 아들, 딸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해 줄 거야. 항상 어쩌라고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아, 어쩌라고. 내가 이게 좋은데, 뭐. 어쩌라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쓸데없는 걱정을 끌어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도 참 저한테 도움 많이 됐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92%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하지은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걱정 뚝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블루 앤 그레이.

좀 그랬어 좀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But 뒤로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쥐고 삼켜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 여전히도 파랗어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날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런 blue 잠시 되지 않길 바래 찾을 거야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28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목이 좀 길어요. 잔나비가 부른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베냉 출신의 거장 안젤리 기초가 아프리카 흑인 최초로 그리고 아프리카 음악인 최초로 할리우드 명예 거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업계에 공헌한 연예인의 이름이 새겨진 별 명판을 할리우드 보도에 추가하는 기념식이죠. 현재 명판은 2,000개가 넘는다는데요. 가장 최근에 추가된 별은 안젤리 키조의 것입니다. 안젤리 키조는 음악인으로서 5차례 그래미 수상한 것 외에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해 왔고요. 아프리카 여성교육재단을 이끄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죠. 안젤리 키조의 소감 한마디 전합니다. 아프리카가 없었다면 지구상의 음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 끼조의 올해 발표 신보 호프 싱글입니다. 만도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아티스트는 미국의 두 사람, 페럴 윌리엄스와 과보였고요. 만도, 이 뜻이 좀 묘하네요.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힙합 씬에서 유래한 표현이라는데요. 이 게토에 방치된 빈집에서 벌어진 그런 불법적인 행동, 활동, 그리고 음악을 또 만들던 그런 환경.

환경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안젤리키 쥬 80년대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아프로 팝, 펑크, 재즈, 록, 브라질 음악, 라틴의 다양한 또 스타일 이렇게 또 자유롭게 융합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죠. 아프리카의 뭐 수많은 언어 중에서 또 다양한 언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도 또 글로벌한 청중을 향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특징적인 활동 그녀만이 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워낙 에너지가 예. 그리고 재단 설립은 꾸준히 2006년부터 했으니까 지난 20년간 지속된 그의 헌신이네요. 아프리카 소녀라는 코멘터리를 남겼습니다.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시상식, 이 별이 만들어진 안젤리키 쥬의 이름이 새겨진 별이 의미하는 바가 세계가 아프리카를 듣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20세기에는 월드뮤직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또 편협하게 영어권 음악이 아닌 것들을 몰아서 총칭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21세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프로비트, 아프로팝 세계 차트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지리아의 브르나보이 뭐 등등 남아공의 타일라 이 빌보드와 무관하지 않은 인기 스타로 세계를 누비고 있죠. 그 길을 닦은 선구자 중한 사람이 바로 안젤리키 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영화 트로이 사운드트랙에서 제임스 호너의 작품입니다. Remember 미국의 조시 그로버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두곡 이어서 들어보죠.

두 곡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가수 마이클 볼튼의 Go the Distance, 그리고 역시 미국의 조시 그로반의 Remember, 각각 두 편의 영화 Hercules 그리고 Troy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8월 28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0년 제83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미국 인더스트리얼 록의 대부 트렌트 레즈너 그리고 영국의 음악가이자 프로듀서인 아리카스 로스가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싱어송라이터 랜디 누먼이 영화 토이스토리 3 주제가인 We Belong Together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스코어와 주제가 수상작 두 곡 이어서 함께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제83회 수상작이죠.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부터 들었는데요. 데이빗 핀처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 제시 아이젠버그 앤드루 가필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연이었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CEO 그의 전기 영화 메인 테마 듣고 왔습니다. 트렌트 레즈너와 에디커스 로스의 In Motion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참 어이없는 게임을 했죠. 기숙사에서 페이스 매시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참 외모 비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기숙사 학생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 그 극적인 긴장감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오스카 주제가 수상작은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3 주제가 작곡가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가을 개편을 맞이하면서 이 작은 코너도 오늘로써 아쉽지만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 주인공이었죠. 알리 팔카투레 그리고 투마니 디아바테 말리 출신의 두 거장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콜라보 음반 알리 앤 투마니에서 칼라 줄라, 칼라 마을의 상인이라는 곡 함께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주인공 아루지 아프타브 2024년 그의 정규 음반 나이트 레인 수록곡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제임스 프란시스의 피처링이고요. 그리고 한국계 재즈 베이시스트죠. 더블 베이스에는 린다 메이 한 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루자프다 버전의 Autumn Leaves, 고엽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발칸 로마니 펑크락 밴드 에미르 쿠스트리차 앤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의 Daddy Don't Ever Die on a Friday 주중에 소개한 그의 쿠스트리차의 영화 98년작 Black Cat, White Cat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에서 역시 골라봤는데요. 제목이 좀 웃기네요. 실제로 더 웃긴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요. 금요일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주말 내내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결혼식 토요일에 잡힌 내 결혼식은 어찌합니까? 제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금요일엔 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 곡까지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엔드리고가 부르는 에라 데스타테 여름이었다 입니다. 그가 1963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여름과 함께 시작되어 여름과 함께 끝난 사랑을 담담하게 아프게 노래합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여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여름이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다. 한 시간 또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던 시간들, 행복한 낮과 밤 속에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 가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가을이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다. 한 시간 또 한 시간 미소가 차츰 사라져가던 시간들. 너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해지던 여름날들. 널 바라보며 삶을 꿈꿨다. 너와 남김없이 나눈 꿈. 아름다웠지만 한순간도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여름이었다. 너와 함께한 시절이었다.

여름이었다. 이 오래된 과거다. 그리고 너의 얼굴, 그 위로 흘러내리며 반짝이던 눈물은 오직 한마디의 말을 대신할 뿐이었다. 안녕히. 너의 눈물은 내게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어떤 다른 말 없이 안녕히 라고 말하고 있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새음행 전환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세르지오 엔드리고의 발표곡 에라 데스타테 여름이었다. 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곡 하나 추가합니다. 1968년도 제18회 산레모 가요제에서 세르지오 엔드리고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각각 불렀던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곡 Canzone per te 너를 위한 노래 오늘은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로스가 부른 Canzone per te, 너를 위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ULD의 앨범 반장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다국적 일렉트로니카 그룹 한수고 103의 1999년 발표곡 Outro Lado 반대편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우나우디의 2013년 발표곡 Experience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에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제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습니다. 이름하여 율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할 앨범 만나기 전에 지난주 앨범 관련해서 사연 몇 개만 보죠. 지난번은 귀한 나름 희소가치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컬렉터스 아이템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의 1970년대 컴필 스테이트사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미팔군 출신의 한국 뮤지션들의 당시 그 뮤지션십, 그 음악적 역량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근대사의 어떤 또 면면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

기가 묻은 그런 예, 풍자죠. 일단 자기 스스로 그런 단어들에 좀 웃음이 나왔었는데 당시 멸칭의 뉘앙스가 담긴 애칭이었을지도 모른다니 뭐 반반이겠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강현지 청취자께서 어떤 연주곡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리시 밴드 바드 음악 같기도 하고 정말 좋아요. 귀한 음악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레퍼토리 아티스트 데이터와 접점이 생겼다니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바드도 약간 말하자면 해외에서 자신들의 그 음악적 뿌리를 찾은 거지만 선배들이 말하자면 먼저 선례를 남겼던 그런 데이터들이 많았으면 뭐 바드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음악하는데 한국에서 좀더 다양함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이제 이 대장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세아라와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에 팬매신이 소개했었죠. 그때 그 제가 뭐 팬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팬매신이 좋아한다라는 그 속내를 드러냈고 근데 뭔가 좀 석연치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커리어 시간과 디스코그래피인데 저조차도 좋아한다고 하는 뉘앙스 자체가 너무 편협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실험적인 작품들을 80, 90년대에 남겼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핏 뭐 곡의 초반이랄까? 그 전체 말고 부분적인 청취는 했었는데 그게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불만이 저도 저의 디스코그래피 뭐 짧지만 그런 것들 일일이 곡들을 다 생각해 보면 제 이름 석자로 연관해서 떠올리는 음악이 얼마나 한정적인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들이 그게 제일 뭐그 아쉬운 부분이겠죠. 대중에게 그 전체를 코끼리 다리만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래서 팬메티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의 좀 기괴한 그런 디스코그래피의 흔적을 좀 소개할까 하고요. 아울러 사카모토 루이치의 2017년 음반에서 두곡더 추가로 골라봤는데 그 의미는 사카모토 루이치도 비슷하죠? 예. 하지만 뭐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음악도 그렇고 뭐 실험 전자음악 실험 또 브라질 아티스트와의 협업 뭐 YMO 시절까지 쳐서 좀잘 유명 새가 그렇게 디스코그래피 전반의 음악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마치 키워드가 이렇게 쫙 나열되듯이 이 사람은 접점이 좀 일반에게도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왠지 그런 걸로 이 사람의 매력을 못 느끼다가 2017년 에이싱크라는 음반 한 장으로 그 이후로 진행된 그 음악 세계에 좀더 묘한 흥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로맨틱한 설정일 수 있어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천착한 그런 음악 세계에 뭔가 매력을 느꼈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근데 오늘 제가 선곡하는 이 테마와는 좀 어울리는 음반이었기 때문에 에이싱크. 그래서 좀 구색으로 죄송합니다. 사카모토 선생. 좀 맞춰봤습니다. 총 6곡이고요. 팬메티니의 4곡 그리고 사카모토 루이치의 에이싱크에서 2곡입니다. 러닝타임은 한 30분이고요.
근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팻 메테니 구간에서 실제로 팻 메테니가 80, 90년대 뭐 이런 레파토리로 공연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뭐 공연장에서 중간에 나오는 그런 관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에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이 특정한 이 Zero Tolerance for Noise라는 음반에 대한 코멘트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일반 청자 중에서도 좀 음악 좀 많이 듣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팻 메테니의 이 음반까지 와가지고 댓글을 남길 정도면 그냥 뭐 여기저기 어쩌다가 이렇게 들리게 된건 아닐 테니. 이렇게 노이즈 가득하고 비대칭성이, 뭐, 대칭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미인, 미녀를 판별하는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이 대칭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조성이 중요하죠. 예. 무조성 음악을, 아, 난 무조성 음악으로 BG를 깔고 오늘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이상함, 그리고 재즈계에서는 프리 재즈라는 영역이 있죠.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 자유가 기괴할 수도 있거든요. 음악적인 창작으로 이게 그 물성이 귀로 들어오는 이 질감이 너무나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자유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의 자세가 이 댓글에 좀잘 일부 표현된 것 같아서 아방가르드 음악이란 음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감각에 이 아티스트가 던지는 도발죄다, 자극이다,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리고 자또뭐팻 메테니가 그의 커리어를 통해서 좀 약간 멜로우한 그런 친절한 곡들로 유명하지만 이 무조성에 그리고 노이즈를 실험하는 이런 모험적인 시도들도 항상 있었다. 그의 커리어를 그의 디스코그래피의 이 방대함을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항상 그를 설명하는 음악적 요소였고 라고 이렇게 자세히 또 풀어놓은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는 항상 그 있는 것이고 이 시도 안 가본 영역으로 또 모험하는 그런 예술가의 그런 행위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있었다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아티스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92년도에 처음 팻 메테니의 음악을 찾게 됐는데 그 이후로 그의 음악이 나의 인생의 사운드트랙이 됐다. 그런데 이 zero tolerance for noise, for silence군요. zero tolerance for silence. 줄여서 ZTFS. 이거 처음 접하고 10분을 듣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50분짜리 대곡이거든요. 한 덩어리로. 근데 이제 오디오 툴로 펼쳐보면 마치 악장이 있듯이 이게 한 대여섯 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마치 악장처럼. 형식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 사람은 10분을 채못 들었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었는데 오늘 이런 유튜브 포스팅을 통해서 웬일인지 31분 정도를 들을 수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페메티니를 자신이 손꼽는 페브, 페이보리트 재즈 기타리스트 중 하나인데 라고 하면서 항상 그의 음악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낀다기보다 자신의 경우에는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내가 겪던 그런 상황을 또 연관지어 볼때이 음악이 좀 그랬던 뭐 알코올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이 음악에도 일종의 친절한

사람이 배어 있는 듯하다라고 좀 묘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제로 톨러런스 포 사일런스만 듣는 건 아니고요. 그 50분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덩어리 5분 55초를 포함해서 그가 오네트 코만 그러니까 프리재즈의 거장과 항상 그가 손꼽는 존경하는 뮤지션, 영향받은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도 그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와의 작업에서 얻은 결과물을 중에서 또한 곡. 그다음에 나머지 음반도 80, 90년대 디스코에서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싱크에서 에이싱크와 디스인터그레이션이라고 사카모토 리치 찾아보니까 그가 뭐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다 폐기하고 일단 음악적으로는 음악적 요소들이 이 앨범 제목처럼 에이싱크한 상황, 비동기 이게 그러니까 음악 요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이 시간적 가정을 했을 때 다른 템포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돌입할 때 최초로 진행한 것들이 소리를 채집하는 거였다고 하죠. 뭐 숲속을 걷는 소리라 할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활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카모토 선생이 생각했을 때그 채집, 해볼 만한 뭐 음악적인 요소는 피아노나 뭐 그가 즐겨 쓰던 뭐 그런 악기들에서 나오는 소리 외의 것들은 다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우리가 이상함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 오늘 컴필로 한번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듣고 오죠.

금요일 2부에 만난 DJ 선곡. 오늘 율디의 앨범 반장 주인공은 팬 메티니와 류이치 사카모토였고요. 팬 메티니의 8,90년대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4장의 음반에서 각각 한 곡씩,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2017년작 에이싱크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세한 곡 제목은 선곡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새음행 안내 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형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세계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막스 리터의 2016년 앨범 블랙미러 수록곡 On Reflection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하다 허용 하다.
1: 문부省は 小中学校への スマホ持ち込みを 条件付きで容認しました。
0: 문부성 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문부성은 초중학교 내에 스마호 모치코미라는 것은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반입을 조겐츠키대 조건을 달고 즉 조건부로 용인시마시다 허용했습니다.
1: 미나오시.
0: 미나오시 하면 다시 본다라는 거니까 재검토, 재조정이라는 뜻입니다.
1: この機会に自分の生活習慣を見直してみませんか?
0: この機会に、이번 기회에 自分の生活習慣を 자신의 생활 습관을 見直してみませんか?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실래요?
1: ふさわしい.
0: 후사와시 하면은 그에 걸맞다,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1: 年齢にふさわしい言葉遣いを身につけることは社会人として大切です。
0: 年齢に 후사와시 나이에 걸맞은 고토바즈카이 말씨, 뭐 언어 선택, 표현 이런 거가 다 들어가겠죠. 그 말씨를 미니스케르 고토와 익히는 것은 샤카이진토시테 다이세츠데 사회인으로서 중요합니다. 후사와씨는 걸맞다, 그래서 그에 어울린다라는 뜻이고요. 니아우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그것이 어울린다, 사이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다,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니아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今年の4月、東京都庁は猛暑対策の一環として東京クールビズの新たな取り組みを発表しました。
0: 올 4월 도쿄도초와 도쿄도청은 모쇼 타이사쿠노 이칸토시테 이거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폭염 대책의 하나로 도쿄 쿨비즈의 아라타나 도리꾸미. 도리꾸미라는 것은요. 대책, 노력, 정책, 시도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리꾸미오 합표시마시다.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その中でも特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職員のハーフパンツ勤務を本格的に容認したことです。
0: 그중에서도 特に 注目されている 노가 특히 눈에 띄는 것, 주목받는 것이 즉 특히 눈에 띄는 것은 職員の 하프팬츠 勤務を 본격적으로 용인した 직원들의 반바지 근무를 본격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1: 去年までは認められていなかったハーフパンツやTシャツでの勤務が
0: 자, 작년까지는 미도메라레 때 이나갔다. 인정되지 않았던 하프팬츠, 반바지나 티셔츠 데노 근무, 티셔츠 차림의 근무가
1: 業務内容に応じて可能となりました。
0: 나니나니니 오지대 뭐뭐에 따라서 즉 업무 내용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직접 뭐 민원을 담당해야 된다. 고객들을 만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사무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한 복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허용이 된 거죠.
1: また服装の見直しだけでなく気温の低い早朝勤務や
0: 또한 복장의 미나오시라는 것은 이거는 다시 고려하는 거 라잖아요. 그래서 또한 복장 개선뿐만 아니라 기온의 히쿠이 소조 근무, 기온이 낮은 소조 이른 아침 근무와
1: テレワークの活用も積極的に進める方針です。
0: 테레워크 이건 재택근무를 말하죠. 그래서 재택근무 활용도 積極的に 進める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1: 近年、日本では猛暑が続き、 2023年から3年連続で過去最高気温を更新しています。
0: 近年, 최근에 일본에서는 모쇼가 続き, 모쇼, 폭염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3년 연속으로 過去 최고 기온을 更신しています. 更신 이거는요. 경신 또는 문맥에 따라서 갱신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 そのため、暑さを我慢するより、働きやすさを優先すべきだ。 という意見がある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호.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3: 这个题目非常有意思啊.
2: 对.
3: 国界挡不住消费.
2: 国界. 말 그대로 이제 국경입니다.
3: 对.
2: 挡不住. 막을 수 없다. 挡不住. 消费, 소비. 국경이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소비에는 국경은 없다. 아하, 요거 참 재미있는 요 대화는 제가 자신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대화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어지에 땅부주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을? 消费 소비를 막을 수 없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국경 국경선
3: 구어지에
2: 구어지에 막을 수 없다.
3: 땅부주
2: 땅부주 땅이 원래 막다잖아요. 그래서 땅부주 막을 수 없다. 소비하다.
3: 消费.
2: 消费. 그대로 소비. 消费. 합리적 소비.
3: 理性消费.
2: 理性消费. 충동 구매.
3: 冲动消费.
2: 충동. 그대로 충동이죠. 冲动消费. 적응하다.
3: 适应.
2: 适应. 적응. 그대로 适应. 단계.
3: 阶段.
2: 阶段. 단계가 됩니다. 阶段. 거의 대체로.
3: 差不多.
2: 差不多. 이 차부도어가 정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다 대체로 해서 차부도어. 또 뭐 그런 비슷한 말로는 아니 다른 말로 다른 뜻은 뭐 일단은 비슷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이 차도위엔 아니 차도위엔이라 차부도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제때에 제 시간에
3: 안시
2: 안시 안은 뭐뭐에 따라서인데 시가 시간이니까 제때에 맞춰서 그래서 안시 돈을 쓰다
3: 화钱
2: 화钱 늘 항상
3: 总是
2: 总是 대충 때우다 아쉬운 대로 쓰다
3: 对付
2: 对付 이제 상대하는 건데 대충 때우다 对付

0: 풍부하다, 다양하다.
1: 풍부.
0: 풍부. 내용이 풍부하다.
1: 내용 풍부.
0: 내용 풍부. 색채가 다양하다.
1: 색채 풍부.
0: 색채 풍부. 경험이 풍부하다.
1: 경험 풍부.
0: 경험 풍부. 배불리 먹다.
1: 吃饱.
0: 吃饱. 비빔밥.
1: 拌饭.
0: 빤이 비비답니다. 그래서 빤饭, 饭 밥이죠. 그러니까 비빔밥. 그래서 빤饭. 떡볶이.
1: 辣炒年糕.
0: 年糕가 떡이고요. 라는 맵다죠. 차오는 원래 볶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라차오 맵게 만든 떡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맵게 만든 떡. 그래서 떡볶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차오 年糕. 배달 앱.
1: 외매 응용.
0: 외매가 그대로 배달 응용 앱 APP. 주문하다.
1: 下单.
0: 下单. 영향을 주다.
1: 影响.
0: 影响. 기숙사.
1: 宿舍.
0: 宿舍. 예약하다.
1: 预约.
0: 预约. 예약. 预约. 먹을 복.
1: 口服.
0: 이 표현도 재밌는데요. 口가 입이죠. 福는 복입니다. 그래서
1: 对.
0: 입의 복이라고 해서 그대로 먹을 복.
1: 没错，我们还有眼福.
0: 眼福는 오 너무 좋은 거를 볼 때.
1: 对.
0: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도
1: 没错.
0: 있고요. 그럴 때 眼福. 어휴,
1: 眼福.
0: 今天 요 眼福啊, 정말 좀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할 때 眼福, 口福,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口福.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喂，女儿，最近过得怎么样？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那就好，你出国都一个月了，太快了。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别怕花钱。
3: 别总是对付。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就是有点想韩国菜。是吗？那我给你买你最喜欢的拌饭和辣炒年糕吧。怎么买？爸爸，你来中国了吗？
2: 我当然在韩国，这不是有外卖应用吗？我在韩国下单，不影响他在中国送啊。你晚上几点回宿舍？我来个预约送。哇，太棒了！那我今晚有口福了。여보세요,
0: 딸, 요즘 어떻게 지내?
1: 喂，女儿啊，最近过得怎么样啊？喂，女儿，우리 딸
0: 어떻게 지내요? 最近 요즘에 过得怎么样啊？ 어떻게 지냅니까? 过得怎么样？ 뭐 인사말로 너무 많이 쓰여지는 잘 지내요? 过得怎么样啊？ 오, 잘 지내요. 적응 안 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제 거의 다 익숙해졌어요.
1: 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
0: 지금 이제 그 爸爸和女儿
1: 통电话
0: 分开住
1: 对对
0: 예, 서로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죠. 挺好的. 잘 지내요. 不适应的阶段, 不适应, 적응이 안 되던 시간, 阶段. 그러니까 이제 딸은 낯선 곳에 가 있는 거죠. 예. 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 이미 지나갔어요. 过去了. 现在差不多 거의 都习惯了.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제 비록 여기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거의 익숙해졌다. 차부도도 시관라. 오, 그럼 다행이네. 네가 출국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네. 시간 빠르네.
1: 那就好，你出国都1个月了，太快了。
0: 그러니까 나就好. 오, 그럼 좋아요. 잘 됐어요. 네 출국. 아, 原来如此啊. 女儿 출국 留学? 对 봐. 네, 해외로 나갔어요. 출국한 지 2个月了. 오, 한달 만에 적응한다? 太快了吧! 厉害!
1: 我有的时候出国要适应的话，起码要半年时间。
0: 我记得好像我也出国留学了，那就大概半年吧。半年左右才能。好像3个月以后，慢慢的。是是是，差不多。对对对对对。 또 2个月了. 太快了.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매일 제때 밥은 챙겨

0: 먹고 있지?
1: 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哎
0: 父母嘛
1: 呦，
0: 都这样。
1: 这个是太周到、太温柔的爸爸了。
0: 按时吃饭
1: 嗯。
0: 很重要的。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제 시간에 按时吃饭吗？밥 먹고 있지? 돈 아낄 필요 없어. 대충 때우지 마세요.
1: 别怕花钱，别总是对付。
0: 爸爸给钱。
1: 哎呀，这个是很大方的爸爸，
0: 对，
1: 别怕花钱。
0: 别怕花钱，돈 쓰는 거 신경 쓰지 마.
1: 孩子，听到这个话的时候，其实特别的有底气。
0: 对，别总是对付，대충 때우지 말고 对付가 이제 대충 때우다죠. 总是 늘 언제나 항상 때우지 말고 别总是对付. 에이 걱정 마세요. 학교 식당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아서 제때 배부르게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1: 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
0: 哦，您放心吧，안심하세요，放心。学校食堂、학교식당挺丰富的，아주 풍부하다라는 말은 아주 종류가 많이 있다, 挺丰富的。饭菜味道、음식 맛, 味道还可以，아주 괜찮아요。按时吃饱，제때 배부르게 먹는 거, 吃饱，饱과 배부르다죠. 绝对、절대、没问题，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만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워요.
1: 就是有点想韩国菜。
0: 就是바로 요 점이죠. 有点想아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다는 거죠. 한국
1: 没
0: 菜.
1: 错。
0: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당연히.
1: 当然，外国的菜有的时候再好吃，但是韩国菜毕竟是家的味道哦，
0: 对，
1: 这个
0: 보통
1: 其实是
0: 우리가
1: 个习惯的问题。
0: 집밥.
1: 对，
0: 예,
1: 对，
0: 집밥.
1: 对。
0: 예. 그래? 그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이랑 떡볶이 사줄게.
1: 是吗？那我给你买你最喜欢的拌饭和辣炒年糕吧。
0: 아, 是吗？那我给你买，내가 너에게 사줄게. 你最喜欢的，네가 가장 좋아하는 반饭, 비빔밥 和 그리고 라차오 年糕 봐. 떡볶이 사줄게. 에이, 어떻게요? 아빠 중국 오셨어요?
1: 怎么买？爸爸，你来中国了吗？
0: 전부 말 어떻게 사줘 그거를 봐봐. 니 라이 중국어라마? 아빠 중국에 왔어요? 에이 당연히 한국에 있지.
1: 我当然在韩国。
0: 我当然在韩国啦。한국에 있지. 当然在韩国。배달앱이 있잖아.
1: 这不是有外卖的应用吗？
0: 에이
1: 有外卖的 APP 吗？
0: 对，不是什么什么吗？그거 아니니? 라고 할 때. 有外卖应用吗？배달앱이있지않겠니？不是有外卖应用吗？哦，아빠가 한국에서 주문해도 중국으로 배달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1: 我在韩国下单，不影响他在中国送啊。
0: 그러니까요, 我在韩国下单，这个网，인터网
1: 太方便
0: 太方
1: 了。
0: 便了。
1: 啊，这个时代真的是跟以前太不一样了。
0: 对，我在韩国下单，내가 여기 한국에서 주문을 넣으면 不影响，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他在中国送啊，그것이 바로 중국에서 배달이 되는 거 전혀 不影响。너 저녁 몇 시에 기숙사로 돌아갈 거야? 배달 예약해 둘게.
1: 你晚上几点回宿舍？我来个预约送。
0: 그러니까요. 你晚上저녁에 几点回宿舍？저녁에 몇 시에 숙소로 돌아갑니까? 回宿舍。我来个预约예약을 하는데 무엇을 送배달내가 배달 예약해 둘게 이것도 배달 예약도 돼요 몇 시에 몇
1: 对，
0: 시에
1: 没错，特别方便。
0: 그러니까요 예. 와 대박 오늘 저녁은 입이 제대로 호강하겠는데요
1: 哇，太棒了！那我今晚有口福了。
0: 太棒了오 대단한데요 나我今晚오늘 밤에는 요口福了 먹을 법 제대로 먹겠는데요 요口福了 오호 这个我亲自试过，
1: 洪老师在韩
0: 我也
1: 国，
0: 惊讶，
1: 对吧？你洪老师在韩国，然后呢，给中国的家
0: 孩子，
1: 人，
0: 对，
1: 然后用中国的 APP，然
0: 是，
1: 后点外卖，
0: 对，有意
1: 哇，
0: 思，
1: 然后送的是韩国菜，
0: 对，我给，
1: 太美妙了。
0: 我订的是饮料，冰
1: 哦
0: 冰的都可以，
1: 哦，太棒了，
0: 太棒了，
1: 哎，
0: 有意思，
1: 有意思，太有意思了。
0: 자, 해설 볼까요? 106쪽입니다. 첫 번째, 按时, 제때, 제시간에. 나는 매일 제시간에 출근해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1: 我每天都按时打卡, 从来不迟到.
0: 我每天, 매일 또 按时打卡, 按时, 그대로 제시간에 打卡. 打卡가 원래 카드를 찍다는데 여기서는 출근 카드를 찍다죠. 그래서 제시간에 按时打卡, 从来不迟到, 지각한 적이 없다. 从来不, 뭐뭐 한 적이 없다. 약을 제시간에 먹어야 해.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
1: 要按时吃，不然没效果。要按时吃，要
0: 이때 要는 약. 要 뭐뭐 해야 한다. 要按时吃 제때 제시간에 먹어야지. 不然 아니면 没效果 효과가 없다. 效果 효과죠. 숙제는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1: 作业要按时交。作业
0: 숙제죠. 과제. 要按时交交 제출하다. 두 번째, 뚜이푸. 뚜이푸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뜻으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본문에는 대충 때우다, 아쉬운 대로 쓰다의 뜻이죠. 그는 급한 일로 나가야 해서 그냥 국수 한 그릇으로 대충 때웠다.
1: 他有急事要出门，就下碗面条，对付了一口。
0: 他有急事,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要出门, 밖으로 외출해야 한다니까 급한 일로 나가야 합니다. 他有急事要出门. 就下碗面条, 그대로 그래서 면条, 국수죠. 국수 한 그릇을 해서 뭐죠? 对付了一口, 대충 때울, 한입 때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对付가 말 그대로 대충 때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일단 이것으로 버텨.
1: 你先拿着这个,对付着用.你先拿这个,
0: 일단 이것을 가지고 对付用着, 그대로 써라. 여기서는 버텨라 라는 말이죠. 일단 이걸로 써. 이렇게. 두 번째는요. 처리하다, 대처하다, 상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은 처리하기 쉽지 않으니 전문가를 찾아야 해.
1: 这活不好对付，得找专家。
0: 不好对付, 그러니까 상대하다입니다. 처리하다, 대처하다. 不好对付. 아, 이거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得找专家,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107쪽입니다. 신링지탕.
1: 最丰满，最好之稻穗。 便最贴近地面.
0: 그렇죠. 예. 벼는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喂, 女儿, 最近过得怎么样?
3: 挺好的，不适应的阶段已经过去了，现在差不多都习惯了。那就好，你出国都一个月了，太快了。你每天都能按时吃饭吗？
4: 别怕花钱，别总是对付。您放心吧，学校食堂挺丰富的，饭菜味道也还可以，按时吃饱绝对没问题。就是有点想韩国菜。是吗？那我给你买你最喜欢的拌饭和辣炒年糕吧。怎么买？爸爸，你来中国了吗？
3: 我当然在韩国，这不是有外卖应用吗？我在韩国下单，不影响他在中国送啊。你晚上几点回宿舍？我来个预约送。哇，太棒了！那我今晚有口福了。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108쪽입니다. 비 너무 그리워요.
1: 在外面待久了，就会特别想家里的味道。在外面
0: 밖에서 待久了,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待, 머물다죠. 就会特别想, 무척 생각납니다. 家里的味道, 집밥. 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배달 시켜 먹자.
1: 天热了，别出去了，点外卖吧。
0: 당연, 天热了, 아, 더워요. 别出去了, 나가지 말고 点外卖, 배달 음식 시켜 먹자. 고객님의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1: 您的货品已经放到了指定地点。您的货品,
0: 고객님의 물건이죠. 货品, 물건, 已经放到, 두었습니다. 指定地点, 지정된 장소, 地点, 장소에 두었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맛있는 거 실컷 먹겠네.
1: 大饱口福.
0: 口福보다도 大饱하면 실컷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大饱口福. 我妈寄腊肠来了，你我。

0: 分你点儿。
1: 哎呀, 太好了, 阿姨做的, 我都爱吃。
0: 要不 晚上来我家, 我给你做 包子饭。
1: 那我可要大饱口福了。
0: 오, 没错呀。
1: 谢谢谢谢。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억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만 점 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파트 7의 날이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 토익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 열심히 보시고 같이 또 12시 15분쯤 진행하는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 라이브에도 많이 참여하세요. 시험 보시고 바로 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물어보시고 질문할 거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워요. 학생들이 아, 이 문제 어려워했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나와요. 뭐 좀 늦게 오는 학생도 아, 그거 답이 뭐였죠? 뭐였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책 쓰기에 정말 그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아, 저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겠구나.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려서 좋은 거고 여러분은 또 정보를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 7의 날이죠. 이 트리플 패시지, 더블 패시지 이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더블 패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47번 문제부터 보시죠. 왜 미스터 파크이 올차드 스트림에 관심이 있냐? Why Mr. Park interested in Orchard Stream?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Harbor Analytics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그럼 Harbor Analytics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Orchard Stream이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냐? What service Orchard Stream provide? 아, 그 다음에 its customers.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150번. Which service tier? 어떤 서비스 tier를 기획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건데요. 저 뒤에 보면 Harbor Analytics가 나와요. 그래서 Harbor Analytics에게 어떤 서비스 티어가 가장 맞을까? 이런 거죠. So, which service tier the best fit for Harbor Analytics? 이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뭐 밑줄 그을 게 꽤 많네요. 그렇게 그어둬야 돼요. 핵심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이 바로 이메일, 첫 이메일부터 이제 봐야죠. Hello, 안녕하세요. I understand that 제가 알기로 your company, 당신 회사가 supplies juice made from fruit grown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재배된 그런 과일로 만든 주스를 공급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Our office, 우리 사무실은 wants to support local producers. 이 현지 생산 제조업체들을 돕고 싶어요. 이 local producers의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재배하고 이런 걸 또 이용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는 도와주고 싶다 이거죠. So, 그래서 우리는 we decided to contact your business rather than other vendors. 다른 상인들보다 당신 사업체에 연락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니 처음 문제, 이 업체가 바로 오차드 스트림이에요. 위에 보니까. 그 오차드 스트림에 왜 관심이 있게 됐냐. 바로 D죠. It carries beverages made from locally grown fruit. 현지 재배 과일로부터 만든 음료를 취급한다. 이 carry는 물건을 팔려고 취급하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았죠? 그 뜻으로 D가 정답이 되죠.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본문 보시죠. We are a small company. 우리는 작은 회사예요. With a modest budget. 약간의 예산을 가진. 그러니까 modest는 이게 겸손한 뭐 중간 정도의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없는 회사예요. 이런 뜻이에요. And 그리고 we would like to serve juice. 그리고 우리는 주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To clients who visit our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종종 오는데 그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지금 이 주스를 준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아, 그러면 꾸준히 고객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주스를 준비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8번이 C번입니다. 고객들이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무실에 온다. 이 규칙적이란 말에 좀 마음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몇 번은 오겠지. 그런데 A, B, D를 한번 보세요. 그 직원들이 좀 더 훌륭한 프리미엄 음료 옵션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 아니고 뭐 최고급 품질이 중요한 것으로 나온 게 없죠. 그리고 B번 보면은 수많은 도시에 지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머디스트한 작은 예산을 가진 조그만 회사라 그랬어. 이거 안 맞고. 그리고 D번 보면은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아, C겠구나. 출제자 의도는 C쯤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regularly가 시험에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주 시원하게 나오진 정답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객이 꾸준히 오는 곳이니까 이렇게 주스를 준비하나 보다. 이런 취지로 C가 정확하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가 확실한 오답이니까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어느 때는 ETS 그 출제자 만나보고 싶고, 야, 조금 더야이좀 성의 있게 좀 명료하게 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아그 우리를 만나주지 않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시죠. We are not looking for unnecessary premium features. 여기 나오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불필요한 프리미엄한 특징을 찾고 있진 않아요. But we do want Orchard Stream이 to provide locally sourced juice. 현지에서 결국 재배된 그런 주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죠.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실래요? What options are available? 어떤 옵션들이 이용 가능한지. And 그리고 what we should do next?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저스틴 퍼기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 애널리틱스사의 직원인 것이죠. 그죠? 여기 이제 Facilities Coordinator로 이 사람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Dear Mr. Park, Thank you for contacting Orchard Stream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 service package, 모든 서비스 패키지가 includes on-call repair.

0: Yes. 결국 이 요청 시 수리하는 것을 다 이제 포함하고 as well as quarterly machine servicing and cleaning 해서 보면은 이제 분기별 기계 수리와 기계 정비와 청소를 포함합니다. as well as니까 뒤에 as 이하 뿐 아니라 앞에 as도 이제 포함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기계 정비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공통점이죠. 우리 물건을 사면 다 이거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런 건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49번의 정답은 뭐죠? 여기서 보면 D번 Scheduled Maintenance Service 예정된 정비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메인터넌스 서비스가 본문에 뭐로 나왔어요? 바로 머신 서비싱, 서비싱 앤 클리닝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서비싱 앤 클리닝이 지금 패러프레이징 돼서 답이 된 거죠. Our current options, 우리의 현재 옵션들은 are listed below, 아래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essentials 상품이 있어요. 카운터탑 주스 디스펜서, 카운터탑에 놓는 주스 분배기가 있죠. 또 매뉴얼 리필, 또 수동식 리필 장치가 있고 커스터머 서플라이즈 주스 컨테이너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고객용 그런 주스 컨테이너 이런 통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돼요. 주스 컨테이너 하면 이제 컵이나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이스 상품이 있어요. 아까 이센셜 상품이 있고 초이스 상품이 있는데 초이스 상품에 뭐가 나오냐면 카운터탑 주스 디스펜서가 나와요. 아까 카운터탑이 위에 있었죠? 위에 패시지에. 그래서 보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주스 분배기, Large Refill Tank, Monthly Supply of Locally Produced Apple and Pear Juice. 그래서 현지에서 재배된 그러한 어떤 사과랑 배 주스, 이것에 대한 월 공급.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자, 요 흐름으로 보면은 바로 초이스 등급을 이 사람이 샀을 가능성, 주문할 가능성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150번 정답 뭐예요? 선택을 아마 초이스로 했을 것이다. 좀더 읽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초이스 등급이 맞아요. 그 근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카운터탑 주스 디스펜서예요. 카운터탑 주스 디스펜서. 그 얘기가 첫 번째 패시지에 나왔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같이 이어서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Select라는 이제 그런 등급이 있는데, Premium Dispenser, 이건 프리미엄이 붙어요. 우리가 프리미엄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Slick 디자인, 멋진 디자인이에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혹시 아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옛날 그분의 별명이 Slick Willie. Willie라는 또 별명을 갖췄어요. 근데 Slick이 붙었어요. 밴드리 Willie. 잘생겼는데 아주 뺀질뺀질하게 잘생겼죠. 그럴 때 slick.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멋진 디자인.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리고 automatic refill, 자동 refill, 그리고 monthly supply of imported specialty juices. 이거는 그 수입된 특별 주스인데 이거는 저 수입산이지 현지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안 되죠. 그 다음 signature 보면 fresh press juice Station. 이거는 이제 신선하게 과즙을 짜서 먹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Executive Design with Dual Chambers. 두 개의 그 체인버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Automatic Refill. 자동 리필이 되고 Monthly Supply of Imported Premium Fruit Blends. 그래서 이것도 수입산 프리미엄 과일 블렌드에 혼합 을 제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 조달이 아니죠. 그래서 이 Select나 Signature 아니고 Essential은 또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카운터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Because every workplace has different needs. 모든 직장이 각기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we ask customers, 우리는 고객들이 to have a short phone conversation, 간단한 전화 대화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Before finalizing a pricing package, 이 어떤 가격 패키지 상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I can be reached at 전화번호. 저는 여기로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해달라 이거죠. 전화해달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151번. 왜 전화해달라 그러냐. 그 저 비용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상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결정해야 되니까 서로 대화해서. C to determine the final cost. 이게 답이죠. 예, C가 여기서 151번의 정답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제 한 문장 남았네요. Reviewing the service options beforehand. 미리 이 서비스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will make the call, 이 전화를 more productive, 더욱더 생산적이게끔 만들고 help us, 우리가 choose the most suitable plan,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죠. Thanks again.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우리 교재는 독해도 녹음돼 있어요. 여러분, 토익 교재 중에 독해 녹음돼 있는 거 우리 김대균 토익킹 뿐입니다. EBS 김대균 토익킹을 사랑해 주십시오. 전체 원문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습니다.
1: Hello.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 supplies juice made from fruit grown in New Zealand. Our office wants to support local producers, so we decided to contact your business rather than other vendors. We are a small company with a modest budget, and we would like to serve juice to clients who visit our office. We are not looking for unnecessary premium features, but we do want Orchard Stream to provide locally sourced juice.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what options are available and what we should do next? Kind regards, Justin Park, Facilities Coordinator, Harbour Analytics.
2: Dear Mr. Park, thank you for contacting Orchard Stream. Every service package includes on-call repairs, as well as quarterly machine servicing and cleaning. Our current options are listed below. Essentials: countertop juice dispenser, manual refill, customer supplies juice containers. Choice: countertop juice dispenser, large refill tank, monthly supply of locally produced apple and pear juice. Select: premium dispenser, sleek design, automatic refill, monthly supply of imported specialty juices. Signature: fresh pressed juice station, executive design with dual chambers, automatic refill, monthly supply of imported premium fruit blends. Because every workplace has different needs, we ask customers to have a short phone conversation with us before finalizing a pricing package. I can be reached at 09-884-2136. Reviewing the service options beforehand will make the call more productive and help us choose the most suitable plan. Thanks again, Grace Co., Sales Consultant, Orchard Stream.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200단어 표현 계속하고 있죠. 073, 73번 같이 보시죠. An annual exhibition, 연례 전시회. The museum holds an annual exhibition. 이 회사는 연례 전시회를 엽니다. 회의를 열다, 행사를 열다 할 때 hold를 쓰는 것도 관찰해 두세요. Consider several designs. 몇 가지 디자인을 고려한다. The committee considered several designs. 그 위원회가 몇 가지 디자인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Choose the current one. 현재 것을 택하다. They chose the current one. 이 원은 이제 앞에 뭘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이게 독해서 뽑은 단어예요. 이 프레이즈를 뽑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많이 읽으세요. 네, 현재 것을 선택하다. Hire a new CEO.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고용했다. The company hired a new CEO.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주어 동사. 이제 주로 이제 while 뒤에는 진행형도 많이 나온다. 그걸 알아두세요. So he was hired while the company was negotiating. 회사가 협상 중에 그가 고용되었다. 이렇게 while 뒤에는 진행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be in negotiations to sell. 그래서 매각 협상 중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The firm was in negotiations to sell its division 하면은 부서를 매각할 협상 중에 있었다 이렇게 됐죠. 옛날에 이런 문장을 이제 일형식이라고 해요. 회사는 있었다, 협상 중에. 그래서 in negotiations가 부사구로 이 was를 수식하는 거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때 am.

이런 게 이제 존재 일형식,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자동사, 완전 자동사가 되죠. 79번, Electronics Division, 전자제품 부문, 이런 뜻이죠. The company sold its electronics division. 이 회사가 전자제품 부문을 매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토익시험 잘 보시고 12시 15분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1: Oh, I am so ready.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한 주 내내 또 굉장히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최대한 좀 만들어봤는데요.
0: Yeah.
1: 아, 왜냐하면 이게 팀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내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지만 해외 나갔을 때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회화에 써보면 어떨까 네.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팁 피로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팁 피로감에 지친 미국인들 월요일에 했었죠. 시작해보겠습니다.
0: Let's take a look at Monday. On Monday, we talked about tip fatigue.
1: 네, 자, 팁 피로감에 지친 미국인들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더 많은 미국인들이 팁 피로감을 겪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미국인들은 경험하고 있다.
0: More Americans are experiencing
1: 팁 피로감을
0: tip fatigue
1: 요즘에
0: these days. More Americans are experiencing tip fatigue these days.
1: 네, 여기서 쌤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이 피로한 것도 되고 정신적으로 좀 아 정말 피곤해 이것 다 되나요?
0: 네. 근데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더 많이 표현해요. Fatigue 갖고는.
1: 아, 특히나 네네. 여기서는 tip이다 보니까.
0: 네네.
1: 아, 정말 아 나 귀찮고
0: I know.
1: 막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0: 맞아요.
1: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커피숍부터 셀프 계산대 화면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팁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자, 커피숍들로부터
0: From coffee shops
1: 셀프 체크아웃 화면들까지
0: To self-checkout screens
1: 손님들은 팁을 주라고 압박을 받는다.
0: Customers are pressured to tip
1: 왼쪽과 오른쪽에서
0: Left and right From coffee shops to self-checkout screens Customers are pressured to tip left and right.
1: 네.
0: 선생님, what does this mean? Left and right.
1: 아, 왼쪽, 오른쪽에서 마구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0: 네, 맞아요.
1: 선생님, 이거 근데 right and left라고 쓰면 어떨까요?
0: 일단 소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하. 그래도 이거는 굳어진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Kind of like salt and pepper. Right.
1: right?
0: Yeah.
1: Right.
0: We don't say pepper and salt.
1: 뭐 써도 되겠지만 네. 안 쓰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압박을 받는다. 압박받는다라고 할 때 pressed가 아니라 pressured라는 것으로 써줘야 되고요.
0: Yes.
1: 자, 세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지갑을 갉아먹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팁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팁들을 줄이고 있다.
0: Many people are cutting back on tips.
1: 자, 인플레이션이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0: As inflation is eating away
1: 그들의 지갑들을
0: at their wallets. Many people are cutting back on tips as inflation is eating away at their wallets.
1: 네.
0: 뭔가 spending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cut back on 명사가 정말 필요한 표현이겠네요.
1: 뭔가를 줄인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eat away at 무엇 이렇게 하면 뭔가를 갉아먹는다.
0: Yeah.
1: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yes.
1: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More Americans are experiencing tip fatigue these days. From coffee shops to self-checkout screens, customers are pressured to tip left and right. Many people are cutting back on tips as inflation is eating away at their wallets. Some find tipping unreasonable when there is no real service. I'm afraid even vending machines will start asking for a 20% tip soon, one customer said.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customer, a very frustrated customer,
1: oh, yes.
0: and a waiter.
1: 왜냐하면 그 나는 분명히 사람을 못 봤는데 키오스크로 주문도 하고 로봇이 서빙을 했는데 왜 내가 팁을 내야 되냐
0: yeah.
1: 이런 내용이었죠. 가봅니다.
0: Okay.
1: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결제하실 때 팁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냥 당신에게 미리 알림을 드리기 위해
0: Just to give you a heads up
1: 그 팁 화면은 뜰 겁니다.
0: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1: 당신이 지불할 때
0: When you pay Just to give you a heads up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when you pay
1: 네, heads up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올 때 고개 들어서 그거 피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미리 알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0: 맞아요.
1: Right. 비슷하게는 for your information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Oh, yes.
1: 자, 두 번째는요. 잠깐만요. 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음식도 로봇이 가져다 줬는데요. 자, 잠깐.
0: Hold on.
1: 전 키오스크로부터 주문했어요.
0: I ordered from a kiosk.
1: 그리고 로봇이 저에게 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0: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Hold on. I ordered from a kiosk.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1: 네. 지금 발음을 들으니까 로봇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로봇에 가까운 느낌.
0: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주문했다 할 때는 order from 사용하죠. 근데 네. 여기서는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거라서 order from a kiosk.
1: Kiosk. 발음까지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예. 그래도 저희가 홀 관리를 돕고 있으니까 팁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하지만 팁들은 여전히 감사를 받습니다.
0: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1: 저희가 돕기 때문에.
0: Since we help.
1: 그 층을 운영하는 걸.
0: Run the floor.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since we help run the floor.
1: 네. 여기서 the floor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현장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2층은 우리가 접수해서 운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0: 맞아요.
1: 특히 식당에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0: 네. 식당에 많이 쓰지만 뭐 다른 데에서도 써도 돼요. 근데 이 floor라는 거는 그 층 혹은 홀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 장소 자체를.
0: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appreciate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Tips are still appreciated. 이런 모양 자체가 efficient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0: 맞아요. 뭐 약간 좀 팁 달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을 거면 이런 식으로 tips are appreciated. 뭐 donations are appreciated.
1: 그러니까 뭔가 감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써도 되지만 네. 이렇게도 많이 쓴다.
0: 네네.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Just to give you a heads up,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when you pay.
3: Hold on. I ordered from a kiosk,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2: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since we help run the floor.
3: I get that, but the whole system feels like it's nickel and diming customers.
2: I'm sorry if you felt that way. Oh, my bad. Gratuity is already included in your bill.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talking about tipping and how this person is frustrated.
1: 맞습니다. 그때 K-Town에 가서 설렁탕을
0: 네.
1: 먹었죠.
0: 맞아요.
1: 자, 가보겠습니다. 팁으로 10%, 15%를 주던 시절이 있었지. 아주 후하면 20% 정도? 자, 시간이 있었다.
0: There was a time.
1: 사람들이 10%, 15%를 팁으로 준.
0: When people tipped 10%, 15%.
1: 어쩌면 20%?
0: Maybe 20%.
1: 그들이 추가적으로 관대하게 느끼고 있었다면.
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tipped 10%, 15%, maybe 2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1: 네.
0: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말할 때는 강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15이 잘못 들리면 50로 들릴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5 같은 경우는 teen의 강세가 강하게 주시면 좋아요.
1: 좀 늘어지면서, 그렇죠?
0: 네.
1: 15.
0: Yes.
1: 이거 구분 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뒤에 과거 진행형으로 썼어요. were, if they were feeling 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참 그 팁을 줄 때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젠 샌드위치 하나만 사도 결제 화면에 20%가 최소라는 듯 나온다. 자, 이제 넌 샌드위치를 집는다.
0: Now you grab a sandwich.
1: 그리고 그 집을 화면은 행동한다.
0: And the payment screen acts.
1: 20%가 완전 최소인 것처럼.
0: Like 20% is the bare minimum. Now you grab a sandwich and the payment screen acts like 20% is the bare minimum.
1: 네.
0: What is bare minimum, 선생님?
1: 자, bare minimum. 정말 헐벗 쓴 것처럼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아래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있다. 그래서 정말 최소를 얘기를 하죠. 그냥 단순 최소 이게 아닙니다.
0: 맞아요. 미니멈을 정말 강조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grab이라고 하는 건 쌤 그냥 이 이랑은 좀 다른 뉘앙스라고 했었죠?
0: 네네, 맞아요.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가볍게 혹은 빨리 먹다라는 느낌이에요.
1: 아, 뭐 콘서트까지 뭐 한 15분이 남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럴 때는 grab을 쓰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0: 네, 맞아요. Let's grab a kimbap. Let's grab a quick bite.
1: Al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한인타운에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팁만 $7가 나오더라. 자, 난 설렁탕의 한 그릇을 먹었다.
0: I had a bowl of 설렁탕
1: K-Town에서
0: in K-Town
1: 지난날에
0: the other day
1: 그리고 그 팁만 $7이었다.
0: And the tip alone was $7. I had a bowl of 설렁탕 in K-Town the other day and the tip alone was $7.
1: 네. 여기서 the other day라고 하는 것은 과거, 특히나 비교적 최근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0: 네.
1: 우리가 아, 지난번에 아, 나 저번에 개 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딱 쓰는 게 the other day예요. 지난번에.
0: 맞아요.
1: Alright. 물론 이제 밤에 봤으면 the other night도 가능은 하죠. 그렇죠?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3: There was a time when people tipped 10%, 15%, maybe 20% if they were feeling extra generous. Now you grab a sandwich and the payment screen acts like 20% is the bare minimum. I had a bowl of seolleongtang in K-Town the other day and the tip alone was $7. Tipping has become

0: through all this trouble just for me.
1: 네. 우리가 뭔가를 겪는다 그러면 experience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힘든 고통이라든가,
0: 네.
1: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겪는다라고 할 때는 go through가 맞죠.
0: Yes.
1: Right. 정말 통과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0: 맞아요. 그래서 보통
1: Right.
0: 뭐 go through a divorce, go through a struggle.
1: Right. 자, 두 번째는요. 아, 전혀 고생 아닌걸요. 손톱 말리는 동안 편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자, 그건 조금도 고생이 아닙니다.
0: It's no trouble at all.
1: 전 그냥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0: I just wanted to make sure
1: 당신이 편한 걸.
0: you were comfortable
1: 당신의 손톱들이 말려지는 와중에.
0: while your nails dried. 실감 있게 연기해볼까요?
1: Oh, yes, please.
0: It's no troubl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comfortable while your nails dried.
1: 너무 드라이드 아니에요? 한국분 맞는 거죠, 지금.
0: I'm
1: 액센트를
0: not sure.
1: 강하게
0: 네.
1: 넣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좀 더듬더듬한 수준이었겠죠?
0: 네네.
1: 감사해요. 실감나게.
0: You're welcome.
1: 자, 여기 지금 보면, It's no trouble at all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not at all의 그림이 나왔는데, at all을 먼저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죠?
0: 네.
1: 그래서 조금이라도이기 때문에 error이 거기에 not or no가 들어갔으니까 조금도 trouble이 아니다가
0: 맞아요.
1: 되겠습니다.
0: 이거는 it's no trouble at all 혹은 it's no problem at all.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And then I just wanted to make sure 이라고 했는데 make sure 한다.

0: it's no trouble at all 혹은 it's no problem at all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1: 그렇죠. 네. And then I just wanted to make sure 이라고 했는데 make sure 한다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거나 꼭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들다가 되겠죠?
0: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자, 학생 TV야. 자, 어떻게 넌 그렇게 달콤할 수 있니?
0: How can you be so sweet?
1: 자, 여기.
0: Here.
1: 이건 널 위한 거야.
0: This is for you. How can you be so sweet? Here. This is for you.
1: 이거는요. 나눠가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싹 넣었습니다. 참고로. Alright. So, how can you b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거나 네. 놀랐을 때 많이 쓰죠. Alright.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Sweetheart,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just for me.
3: It's no troubl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comfortable while your nails dried.
2: How can you be so sweet? Here, this is for you.
3: Oh no, I didn't do it for a tip.
2: Just take it. I only wish I had more cash on me.
0: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선생님's diary.
1: 자, 통근 지옥 관련해서 이사를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방송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같이 EBS에 간다. 자, 내가 시작한 이후로
0: Ever since I started
1: 생방송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걸
0: Hosting a live radio show
1: 난 EBS에 가오고 있다.
0: I've been going to EBS
1: 매일매일
0: Every single day Ever since I started hosting a live radio show, I've been going to EBS every single day.
1: 네, 앞부분에 ever since라는 건 since를 강조할 뿐이지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0: Mm-hmm.
1: 자, 두 번째, 3시간 왕복은 정말 날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자, 그 3시간의 왕복 이동은 정말 시작했다.
0: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1: 날 닳게 하기
0: to wear me down
1: 그래서 난 더 가까이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0: so I decided to move closer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to wear me down so I decided to move closer
1: 네, 쌤, wear me down 대신에 wear me out 그럼 조금 더 강조의 느낌이죠? 그쵸?
0: 네, 맞아요 근데 뜻은 비슷해요 네.
1: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게 난감한 일이었다 자, 그 곤란한 부분은
0: The tricky part was
1: 내가 또한 그 사업을 재배치했어야 했다는 것
0: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1: 내가 운영하는.
0: I run. The tricky part was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I run.
1: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1: Ever since I started hosting a live radio show, I've been going to EBS every single day.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to wear me down, so I decided to move closer. The tricky part was,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I run. Now, my new place is only about 17 minutes from EBS. I'm still getting used to it, though. One day after work, I started driving toward my old place out of habit.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Well done!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1: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만나요.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on a Saturday. It's our weekly review, and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nthropic overtaking AI as the most valuable AI company.
3: AI 관련 기사들이 이번 주에 좀 많았었죠. 네. 피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제 Anthropic이 OpenAI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2: Yeah, and so one phrase to learn here was

0: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이제 엔트로픽이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1: Yeah, and so one phrase to learn here was blockbuster funding initiative.
0: 초대형 투자 라운드를 이제 성공을 했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체결을 한 겁니다. 블록버스터는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다는 뭐 그런 의미로 쓴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1: Prominent venture firms like Sequoia Capital led the blockbuster funding initiative alongside several other high-profile backing entities.
0: 자, 임박한 이 기업의 기업 공개, IPO라는 의미의 문구도 있었죠. Imminent Initial Public Offerings,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Imminent라고 한 겁니다.
1: Meanwhile, major corporate players across the sector are actively preparing for imminent initial public offerings.
0: 오케이. 자, 전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2: Anthropic overtakes OpenAI as most valuable AI startup.
3: Prominent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 Anthropic recently secured an unprecedented multi-billion dollar financing round within Silicon Valley. This massive capital injection officially propels the tech firm ahead of its primary competitor, OpenAI, in total market value. Financial experts note that the company is now rapidly approaching an astonishing $1 trillion valuation after closing this historic investment deal. Prominent venture firms like Sequoia Capital led the blockbuster funding initiative alongside several other high-profile backing entities. This massive funding deal also includes prior corporate backing, featuring crucial investment capital from the retail giant Amazon. This exponential growth stems from surging demand for advanced coding assistance and highly specialized cybersecurity software models. Meanwhile, major corporate players across the sector are actively preparing for imminent initial public offerings. Top industry leaders are secretly preparing confidential financial documents to become publicly traded companies in the upcoming months. Analysts argue that this massive funding race signals a fiercely competitive period as companies battle to lead worldwide technology research.
0: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nthropic.
1: Anthropic has surpassed OpenAI in value after securing a historic multi-billion-dollar financing round.
0: 오케이. 오픈AI를 이제 앞질렀다, 넘어섰다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has 다음에 surpassed ed 넣어서 붙이면 되고요.
1: And then the second word, historic.
0: 그렇죠. 역사적이란 건뭐 사상 최대 규모 이런 거할때 historic이란 말을 붙이죠. 네, 사상 최대 규모의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unding.
1: The funding fuels advanced software development as major AI firms prepare for public listings.
0: 자, 첫 번째 단어는 동사가 필요한데 fuels가 들어가죠. fuel은 연료란 뜻이지만 뭐에 힘을 제공한다든가 동력을 제공할 때 쓰는 단어고요.
1: Kerocha. And the second word, public listings.
0: 이제 IPO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Public listings, 기업 공개, 즉 주식 상장을 이제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투자 유치권이 성사가 된 겁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1: We looked at how wealthy families, their private investment arms, are actually avoiding AI because it's too unstable and turning to these old physical assets.
0: 그렇죠. 이건 좀 상반된 어떤 쪽의 투자 흐름을 또 보여주는 기사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초고액 자산 가문들이 운영하는 운용사들은 오히려 AI 텍 쪽에 투자라기보다는 전통, 뭐, 어업이나 농기계 이쪽에 이제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분야는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AI 업계보단 그렇죠.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쪽은.
1: 그렇죠.
0: So predictable cash flow라는 말이 나왔는데 문장에서 들어볼까요?
1: Such durable companies regularly generate steady, predictable cash flow while remaining completely immune to sudden artificial intelligence breakthroughs.
0: 그렇죠. 뭔가 AI 쪽에서 큰 혁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산업들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독점 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기업 입장에선 있습니다. 독점 자체는 나쁜 거죠. 네.
1: 그렇죠.
0: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business monopolies 그래서 나왔던 말입니다.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1: They can easily survive current economic troubles by using broad local business monopolies and strict fishing quotas to block out new competitors.
0: 오케이. 자, 그럼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2: Wealthy family offices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안녕하세요.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자, 이번 주에 만났었던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토요일 복습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수학을 정말 못해서 포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계기로.

0: shooting sensors on the other players' vests. During the team match, I ran all over the arena shooting my laser gun, saying sorry to both kids and adults over and over again. The fathers there were surprisingly skilled, maybe because they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and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and pulling the trigger. Before I knew it,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Thanks to this trip, I got to enjoy a day out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make wonderful memories with my family.
1: 자, 첫 번째 표현은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가 되겠습니다. Have to wait for one's turn.
2: We had to wait for our turn to enter the first round.
1: Mm-hmm. 우리 좀 일찍 간 편인데도 말이야.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렸어야 했다. 그럴 때도
2: We arrived early, but we still had to wait for our turn.
1: 그렇죠. We arrived early, but we still had to wait for our turn. Maybe people were already lined up.
2: Mm-hmm. Mm-hmm.
1: 자, 그런 의미로. 자, 그다음. 뭐에 경험이 있다. Have experience in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2: The fathers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1: 그렇죠. 아버지들은 모두 군복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레이저총 놀이를 아주 잘했다는 얘기죠. 실력이 출중했다. 자, the fathers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나는 내가 업무 경력이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2: I want to do something that I have experience in.
1: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라
2: no.
1: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졸업생들이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2: Many graduates have experience in real work.
1: 요즘에 졸업하기 전에도 인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o Many graduates have experience in real work. 혹은 뭐 대학원을 바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대학원 진학하는 그런 전공들도 많잖아요.
2: Mm-hmm.
1: 그런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많은 그런 졸업생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문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좀 마무리하다라고 할 때 call it a day.
2: We already played three rounds. Let's call it a day.
1: 아, 벌써 세 번이나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마무리하자. Let's call it a day. 너무 피곤해서 나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다.
2: I was so tired that I had to call it a day.
1: 거기서 매듭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2: 네.
1: I was so tired that I had to call it a day. 됐을 수 있겠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을 마치기로 했다.
2: I decided to call it a day early.
1: 그렇죠. I decided to call it a day early. 까지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여러분 만나봤었던 사연 보죠. 일요일 아침마다 도서관에 딸과 함께 가서 공부도 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도란도란 그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자 에너지다. 라고 해주신 너무나 따뜻한 사연이었죠.
2: Let's listen first.
1: Mm-hmm.
0: Sunday mornings at the library.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who goes to grade school. Before we begin studying in earnest, we have a light breakfast in the library lounge with bread and drinks we brought from home. After that, we settle into our seats and start to focus on our studies. I review the past week's Ipteung and Gyeteung materials and read books I've wanted to read. My daughter sits next to me doing her academy homework and reading her favorite novels. The calm atmosphere helps us concentrate. Since we go there almost every week, the librarians recognize us and greet us warmly. After about 3 hours, it's time for lunch. We pick something we've been craving and eat out together. I spend the time quietly talking with my daughter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week. It's a great source of happiness and energy in my life.
1: 하루를 뭐뭐 하면서 시작하다? Start one's day by 다음에 ing.
2: Every Sunday morning, I start my day by going to the library with my daughter.
1: 그렇죠. 딸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일요일 아침을 시작한다. 자, 주말에는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 네, 함께 보세요. On weekends, I start my day by reading the newspaper.
1: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식으로.
2: I try to start my day by planning what I want to do.
1: By planning what I want to do, okay?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미국은 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If I don't tip. 내가 팁을 안 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1: Well, if you don't tip, then your server feels very bad.
0: 아, 그쵸.
1: But there's no penalty.
0: Penalty는 없어요?
1: 네.
0: 아, 하지만 안 내고 오면 굉장히 무례할까요? Is it rude?
1: It depends on the situation.
0: 아, 상황에 따라서 다르군요.
1: Yeah. If you're paying at the front of the restaurant, like you order and pay up front, mm-hmm. then you probably don't need to tip.
0: Oh.
1: But if you're paying at the table and you have a server, then you definitely need to tip.
0: 아, 그럼 나오면서 만약에 계산대에서 내는 거는 팁을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서버한테, 웨이터한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거면 무조건 팁은 해야 된다. Mm-hmm.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But these days, many restaurants have the option to tip even at the even at like a coffee shop.
0: 맞아요. 옵션이 yeah.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데
1: 네.
0: 아예 자동으로 15%, 20%, 뭐 23%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1: Mm-hmm.
0: 네, 그래서 23%? 굉장히 높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1: 네. But you can skip those.
0: 아, 스킵할 수도 있어요. 네. 네. 택시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꼭 하실 필요 없고 스킵도 할 수는 있지만 괜히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You feel some pressure, right?
0: 네, yeah. 프레셔가 느껴지죠. 네. 하지만 네, 할 마음이 있으면 팁은 하고 나오시는 네. 게 좋겠죠.
1: 그래서 저는 한국 좋아요.
0: 아, 그래서 한국이 좋으시군요. 네.
1: 헷갈리지 않습니다.
0: 맞아요. 하지만 팁은 뭐 그 나라의 문화니까 존중해 주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그럼 빨리 리뷰하러 가볼까요?
1: Okay, let's jump right in.
0: 'Alright,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아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요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Sentence 혹은 뭐 conversation starter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54쪽 보시면 됩니다.
2: What's your favorite food?
3: Definitely Korean barbecue.
0: 맛있죠. 자, 일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죠.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연코 한국식 바비큐요 라고 했어요.
1: Definitely Korean barbecue.
0: 빈칸에는
1: Definitely. Capital D-E-F-I-N-I-T-E-L-Y.
0: 맞아요. 자, 그 단어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라는 뜻의 단어인데 definitel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efinitely, 단연코 라는 느낌으로 썼고요. 자, 이어서 정말요? 저도요.
2: Really? Mine too.
3: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0: 자, 정말요? 저도요는 어떻게 말했죠?
1: Really? Mine too.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me가 아니네요.
1: Mm-hmm.
0: 뭐였나요?
1: Mine, capital M-I-N-E.
0: 내 것도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my favorite food의 의미로 mine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요?
1: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0: 자, 언제 한번이란 단어가?
1: Sometime. It's one word, S-O-M-E-T-I-M-E.
0: 네,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그냥 언제

0: 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지만 그냥 우리 언제 한번 가요?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Definitely Korean barbecue.
1: Really? Mine too.
2: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3: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This is to die for.
0: Oh, this is to die for.
3: Very dramatic.
0: 진짜 드라마틱하죠. 너무 좋아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좋다. 그만큼 정말 최고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최고일 때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치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 옷 다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음식의 예로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1: Here, try the pasta.
2: Oh, wow! This is to die for.
0: 자, 파스타 먹어봐.
3: Here, try the pasta.
0: Here라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건네줄 때는 here, 여기 있어의 느낌으로 많이 쓰죠. Try the pasta라고 했는데 이 try가 먹어봐라는 표현이죠. 입어봐, 시도해봐, 뭐 써봐 다 그냥 try를 쓰면 돼요. 그리고 pasta는 보통은 미국에서도 pasta라고 발음하지 pasta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m-hmm. 우와, 세상에.
3: Oh, wow.
0: 네, 그렇게 발음했고요. 이거 정말 최고다.
3: This is to die for.
0: 빈칸에는
3: for, F-O-R.
0: 그렇죠. F-O-R 들어가서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말을 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다행이다.
3: I'm so glad.
0: 네, 여기서의 다행인 거는 휴,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아,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맛있게 먹어줘서 더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I'm so glad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휴, that's a relief 보다는 나은 표현이죠.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3: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자, 레시피. 영어 맞죠?
3: Mm-hmm.
0: 스펠링은요?
3: Recipe, R-E-C-I-P-E.
0: 그렇죠.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영어적으로는 딱 처음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은 recipe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지만 네. 네, 스펠링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Recipe. 이 레시피 꼭 알려줘.
3: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You have to?
3: Give me this recipe. Give is G-I-V-E.
0: 그렇죠. 그 사실 you have to는 당신은 뭐뭐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강요의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죠. 꼭 알려줘야 돼의 뉘앙스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레시피 바로 밑에 스펠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바로 밑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의 대화도 쭉 복습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Here, try the pasta.
2: Oh, wow! This is to die for.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자, 이제 수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On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였는데요. 이 표현은 중요한 게, 셀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Can I have another one? 쓸 수 있다고 말했었죠. 셀 수 없는 거는 Can I have some more? 뭐 이거는 셀 수 있든 없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Can I have another one은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도 되지만 하나 더 가져도 될까요? 하나 더 사

0: 될까요?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6쪽 표시고요. 빈칸 채우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1: Can I have another one?
2: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0: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3: Can I have another one?
0: 자, 이 문장은 여러분도 이제 복습한 때도 잘 들리셔야 하고 잘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이죠.
3: Please do.
0: 네,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어우,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물론이죠였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3: There's so much left.
0: 남아있는이라는 표현 뭐였죠?
3: 네, left, L-E-F-T.
0: 왼쪽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Mm-hmm. 의미는 다르지만, there's so much left.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1: You're such a good host.
2: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3: You're such a good host.
0: 빈칸에는
3: host, H-O-S-T.
0: 네, host가 여기서는 주인, 집주인, 즉 이 파티의 주최자라는 의미죠.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3: 아,
0: 영어 제목이
3: 네, host.
0: The Host였어요. 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주최자라는 의미였죠. 네, 갖고 있는 뭐 성체 뭐 이런 뜻이었는데 You're such a good host. 여기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3: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빈칸에는
3: enjoying. Enjoy is E-N-J-O-Y and then add ing.
0: 맞아요. enjoy의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I'm just happy. 전 그냥 기쁠 뿐이에요.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모두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라는 말이었죠. Can I have another one? 기억나시죠? 이 문장 들어있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Can I have another one?
2: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1: You're such a good host.
2: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자, 이제 목요일로 왔습니다.
3: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이걸 기대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Look forward to가 기대하다, 뭐 고대하다 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먼저 시작해 볼까요?
1: We finally made it.
2: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드디어 왔다.
3: We finally made it.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Forward 스펠링은요?
0: 맨 위에 볼 수 있어요. F-O-R-W-A-R-D.
1: R 두 번 들어갑니다.
0: Mm-hmm.
1: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1: 나도.
0: Same.
1: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다던데.
0: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1: 네, 빈칸에는?
0: Incredible. I-N-C-R-E-D-I-B-L-E.
1: 네, incredible, 대단한. 원래는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대단한 이라는 뜻이죠.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0: I can already smell it.
1: 빈칸에는?
0: Smell, S-M-E-L-L.
1: 그쵸, 그래서 벌써 already가 들어왔고요. I can already smell it. 벌써 배가 고파서 그런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We finally made it.
3: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1: Let's move on to Friday now.
0: Friday's expression was, we should come here again.
1: 여기 또 와야겠어요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그쵸?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 We should는 뭐뭐 해야겠어요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We should, we가 들어가면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 come here는 여기 오다, again, 또다시 라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복습 시작해 볼게요. 빈칸 채우기 앞부분부터 하고 올게요.
2: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1: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0: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1: 빈칸에는?
0: Good. G-O-O-D.
1: 네, 그래서 맛있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good이죠.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How good that was,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친구는 여기 또 와야겠어 라고 했죠.
0: We should come here again.
1: 이게 바로 금요일의 핵심 문장이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1: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0: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1: Let's bring more
0: people. P-E-O-P-L-E.
1: 네, 사람들이라는 뜻의 단어죠. 자, next time, 다음번에 시간 표현이지만 앞에 썼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Let's bring more people. Let's도 역시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좋아.
0: Great idea.
1: 분명 좋아할 거야.
0: They'd love it.
1: 네, 빈칸에는?
0: Love. L-O-V-E.
1: 사랑한다 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음식이나 뭔가를 얘기할 때 정말 좋아한다 라는 의미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they would love it. 좋아할 거야.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럴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They'd love it.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날 they will love it이 아니라 they'd love it이라고 했는데 they'll love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0: In this case, it's much more natural to say they would since you're talking about an imaginary situation.
1: 맞아요. 아직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본 거라서 they'd가 훨씬 더 여기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2: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We should come here again.
2: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Great idea. They'd love it.
1: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0: Did you have a great time filling out all those 빈칸s, everyone? If you'd like to continue doing that, please grab a book at your local bookstore for next month.
1: 네,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도 들려주세요.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는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It's a beautiful weekend. Hello. This is Juge.
2: 네. 자, 8월 언제 이 더운 여름이 가나라고 이제 뭐 아직까지도 물론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8월 29일만큼이나 왔다는 게 스스로 yes. 너무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Fortunate
3: or It's fortunate,
2: 기특하다는
3: yes.
2: 생각도 듭니다.
3: Are you ready for September though?
2: Oh, I can't wait.
3: Yes.
2: 네.
3: We have some amazing, fun, interesting, practical English to learn.
2: 네.
3: Wait, we should remind our listeners because, you know, I think like next, in a couple of days, it'll be the last day of August. You should really go out and get your September book because we love studying with you when you're studying together with our book.
2: 네, 그렇습니다.
3: So many wonderful things to learn.
2: 그러니까 yeah. 방송 그 대화문뿐만 아니라 네. 사실 그 대화문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표현들이라든지 right. 이런 말씀을 저희가 조금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그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 Sure.
2: 그래서 보시면 뒤에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있어요.
3: Right.
2: 그래서 이제 영작도 하시고 뭐 또 저기 뒤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핵심 패턴
3: 핵심
2: 리뷰
3: 패턴.
2: 네, 이런 것도 따로 yeah. 이렇게 찢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3: Actually, that's a good idea.
2: 네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It's like pocket-sized easy
2: right.
3: English.
2: Exactly.
3: That's right.
2: 네, 자, 오늘은 어쨌든 한 주일 내내 함께 하신 정말 우리가 그 입에 붙이고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애쓰신 그 표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3: Great.
2: 네, 152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24일 월요일의 내용은요.
3: 네.
2: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여나요? 아, 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연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너무 일찍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3: 너무 설레서.
2: 네.
3: 시차 적응 때문에.
2: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3: We came a little too early.
2: 그렇습니다. Right? We came a little too early. 우리가 약간 좀 너무 일찍 온 감이 있네요. We came a little too early.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군요.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주치생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모양이에요. 실수라기보다 뭐 what happens all the time. Yeah.
3: Yeah.
2: 그럴 때 이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그냥 여기서 기다리시지 말고 길 건너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시라고.
3: That's a really nice and kind staff member.
2: Oh, yes.
3: Don't just wait around. Enjoy some coffee
2: 그렇죠.
3: across the street.
2: Yes. 네, you can wait at the coffee across the street. 라는 yes. 말도 있었습니다.
3: That's right.
2: 네, 자, 이 표현들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쩌면 벌써 일주일 됐으니까요.
3: That's right.
2: 네, 다 그렇습니다. 대화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떠올려 보시죠.
4: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5: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4: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5: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0: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네, 자, thanks for letting me know. 어머, 이렇게 길 건너 카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2: yes.
1: for letting me know.
2: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2: It's a good way to say, oh, 살았다. 왜 살았냐? 그리고 뭐 해 여기서 심심하게.
1: 어.
2: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1: 네.
2: 아, 길 건너에 카페에서 뭐 음악 들으면서 커피 enjoy 하면서 기다릴 수 있구나.
1: 네.
2: So you're not bored. You're not awkwardly standing by.
1: Right.
2: So you're thankful that you can go to a cafe.
1: 맞습니다. 그 wait around 아까 말씀 주신
2: wait
1: 것 같고
2: around.
1: awkwardly standing there 좀 어색하게 거기 서 있는 것도
2: yes.
1: 좀 그렇고 라고
2: yeah.
1: 할 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겠어요.
2: That's right.
1: 그죠? So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라는 이제 인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2: Okay.
1: 이번엔 미용실을 갔다고 생각해 보고
2: okay.
1: 이 미용실은 몇 시에 문을 여나요? 라는 문장.
2: What time does this hair salon open?
1: What time does this hair salon open?
2: Yes.
1: 자, 이거 hair salon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2: Hair salon.
1: 네, 그렇습니다.
2: It's a place where you get your hair cut, hairstyle.
1: Right.
2: Make your hair look beautiful. Hair salon.
1: Hair salon. 그러니까 살롱이라고 하는 보통 살롱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2: right.
1: 그거 salon이라고 하게 돼서 hair salon 하면은 바로 그 미장원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2: Mm-hmm.
1: 네, 미용실이라고도 하겠죠.
2: Sure.
1: 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54쪽 화요일 25일 순서로 가볼까요?
2: Okay.
1: 자 여기에서는 그 palace tour. 라고 해서 궁
2: yes.
1: 투어를 간 사람의 가려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2: right.
1: 궁 투어 하려고 하는데 티켓 두 장 달라라고 했더니 네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라고 합니다.
2: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1: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라고 해서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2: Right.
1: 네.
2: Poing Sam, do you enjoy palace tours or castle tours?
1: I've done that a couple of times.
2: Right.
1: And I loved every minute of it.
2: Really?
1: Oh, yes.
2: Oh. Especially when you go to a different country
1: uh-huh.
2: where kings have built these palaces.
1: Right.
2: You know, England, France, you're everywhere.
1: Mm.
2: Yeah, I love palaces. It says a lot about their history, their king, their culture.
1: Mm-hmm.
2: Yeah.
1: This it always amazes me to see that and how well they have like preserved it
2: right.
1: or like reserved it. 그 right. 뭐예요? 프리저브가 맞아요?
2: 프리저브가 맞겠죠.
1: 프리저브가 맞겠죠.
2: 잘 이렇게 보호하는
1: 그렇죠.
2: 차원에서.
1: 보호해왔다. 네.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만히 제대로 보호해왔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2: Yeah, it's amazing. Because that shows how much people loved their leaders
1: right.
2: in the past, right?
1: Loved 했을 수도 있겠고
2: yeah.
1: 그냥 러브하지 않, 리더는 러브하지 않았으나 그냥 국은 되게 러브했을 수도 있겠죠.
2: As for tourism,
1: 네,
2: you 그렇죠. make money.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제 오디오 안내가 있으면 더 그 rich experience, 뭔가 좀 풍성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고요.
2: That's right.
1: 그래서 오디오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을 때 어떻게 물으면 좋을까요?
2: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1: 그렇습니다. 그때 include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죠.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제 include가 포함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2: right.
1: 이게 이런 식으로 are 뭐뭐뭐 included라고 이제 변형돼서 쓰인다는 거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거든요. 이 문장 통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 Sure.
1: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라고 물었어요.
2: Mm-hmm.
1: 자, 그럴 때 몇 개 언어로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1: 그렇습니다. 다 쫙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라는 뜻으로
2: yes.
1: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라고 합니다.
2: Mm-hmm.
1: 자, 화요일 대화입니다. 들어보시죠.
0: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3: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3: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1: 네. 자, 이번에는 응용 문장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 Okay.
1: 박물관 입장표 두 장 주세요. 라고 한다면
2: I'd like two tickets for the museum.
1: I'd like two tickets for the museum. 하시면 된다는
2: yes.
1: 거예요.
2: I'd like two tickets, please.
1: 그렇죠. 아까는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가 있었는데 그걸
2: right.
1: 응용해서 I'd like

0: tickets for the museum. 이게 뒤에 그냥 I'd like two tickets, please 해도 물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1: right.
0: 그 매표소는 한 곳인데
1: right.
0: 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여러 가지 티켓들이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1: 아, 그래서 It could be palace, museum,
0: 네.
1: it can be anywhere else.
0: 맞아요. Yeah.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그중에서도 이걸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에
1: yes.
0: 해당하는 표를 달라. 한다면 for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For the museum.
0: For the museum.
1: Yes.
0: 그렇죠. 자, 25일 화요일 내용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1: Mm-hmm.
0: 이제 26일로 넘어갑니다.
1: Okay.
0: 수요일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1: 아.
0: 성에 들어가서 계단을 따라서 막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돌로 만들어진 성을 가게 됐는데 위에 테라스 부분을 가게 된 겁니다.
1: 오.
0: 자, 테라스가 있는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나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조심을 해달라고 돌이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라고 가이드분이 얘기합니다.
1: Oh, the rocks can be slippery or can get slippery.
0: That's right.
1: right?
0: The rocks can get slippery 라고 해서 yeah. rocks 바로 그 바위를 말하게 되죠. 돌멩이를 yeah. 말하게 됩니다.
1: So when you're hiking, when you're taking a walk in nature, you should always watch where you're going. Watch your steps.
0: Watch where you're going. Watch your steps. 다 중요한 말이네요.
1: Yeah, rocks can get slippery.
0: 네, 그렇습니다. Because the rocks can get slippery.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더 이 바위가 그 돌이 yeah. 미끄러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1: Right.
0: 네,
1: exactly.
0: 그렇죠. 자, 26일 수요일 대화 들어보세요.
2: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3: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2: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3: Got it. I'll watch my step.
2: Thanks. Safety comes first.
0: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가이드분이 그런 말을 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1: Safety comes first.
0: Safety comes first.
1: Right.
0: 그렇습니다. Safety, 안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온다. Safety comes first. 그렇군요.
1: 주로 이제 문장으로 만들 때는 safety comes first 하는데 가끔 이제 뭐 타이틀로 할 때는 그냥 safety first.
0: Safety first.
1: We just generally say safety first.
0: Safety first.
1: Yeah.
0: 그렇죠. 다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1: Sure.
0: 아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럴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네.
1: Well, thanks for your cooperation.
0: Thanks for your cooperation.
1: Sure.
0: 그렇습니다. Yeah.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your cooperation. 그
1: right.
0: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표지판을 본 적이 있는데, Thank you for not smoking.
1: Thank you for not.
0: 네.
1: 그런 거 많아요.
0: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싶었으면
0: 네.
1: 아, 제발 좀 피지 마세요.
0: 어.
1: 안 피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0: 아.
1: 차원에서 Thank you for not smoking.
0: 그렇죠. 그러니까 yeah. 이 아직 피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대로 피지 말아달라고 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 Thank you for not smoking.
1: 안 피워줘서 고마워요.
0: 안 피워줘서 고마워요. 맞아요.
1: 이런 거죠.
0: 자, safety comes first까지였습니다.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까요, 선생님?
1: Okay.
0: 이 계단들은요 겨울에 미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1: The stairs can get slippery in the winter.
0: 네. 훨씬 더 와닿죠.
1: 그
0: 계단이 미끄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1: 오.
0: The stairs 계단이요 can get slippery. 아주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
1: Right.
0: In the winter. 겨울에
1: right.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Be careful.
0: 네, 그렇죠.
1: It can get really slippery.
0: 'Watch where you're going.' 본인이 가고 네. 있는 길을 좀 조심해서 잘 보면서 가야 된다고.
1: Yes, right.
0: 네, 알겠습니다.
1: Mm-hmm.
0: 그리고 'Watch your step' 같은 표현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또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 말이기도 하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156쪽 보겠습니다.
1: Mm-hmm.
0: 목요일 27일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진 찍는 얘기 나오게 돼요. 자 사진을
1: yeah.
0: 찍어달라고 이제 거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찍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뒤에 건물 전체가 어떻게 다 나오게 찍어드려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Do you want, 혹시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건물 전체, 그 어느 한 구석, 뭐 이렇게 기둥, 뭐 이게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나요? In it, 그 사진 안에 라는 말이 되겠죠.
1: Yeah.
0: 즉, 건물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드릴까요? 라는 말이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가 되겠습니다.
1: In the picture?
0: 그렇죠.
1: 이런 뜻이죠.
0: 네, in, the, in it가 in the picture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서로 가까이 서달라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0: Oh,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1: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그렇죠. Yeah. 좀 더 서보세요. Stand. 그러니까 stand right there. 그러면 거기 서세요. Stand right there. 이런 말이 되는 거고.
0: Right.
1: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하면은 서로서로 조금 가까이에 서주세요.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라고 하는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먼저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2: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2: Yes, please.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2: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1: 오, 사진이 보니까 잘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영어로
0: That looks really nice.
1: That looks really nice.
0: Or you can say, oh, that's a great shot.
1: Oh, that's a great shot. 아, 좋다. 정말 잘 찍었다. 구도도 좋고 뭐 That's a great shot.
0: Great shot.
1: 아, 좋네요.
0: Yeah.
1: 그러면 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사진 찍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 네.
0: Oh, looks really nice. That's a great shot.
1: That's a great shot.
0: Yeah.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0: Okay.
1: 문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좀 서보세요.
0: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1: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0: Mm-hmm.
1: 아까는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라고 했거든요.
0: Yes.
1: 그러니까 서로서로 같이 이제 좀 가까이 서달라는 말인데 이번에는 그 어떤 사물에 가깝게 다가가서 서달라. Stand a little closer to the door 뭐 to the 또 뭐가 있을까요? To the tree 뭐 to the bench
0: Right.
1: To the chair 다 있겠죠.
0: Stand a little closer to your girlfriend.
1: 아, 걸프드 아닌데요. 저 동생인데요.
0: Oh, okay. Then your sister.
1: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0: 아무렇지, right.
1: 네. 자, 이제 드디어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0: Sure.
1: 자, 금요일 28일 내용입니다. 바로 157쪽에 나와 있는데요.
0: Okay.
1: 자, 그 정말 안에 내부가 보고 싶었던 어떤 장소를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입장이 벌써 끝나버린 시간이었던 겁니다.
0: That's right.
1: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말 나왔었죠.
0: Right.
1: 네.
0: Oh, that's too bad.
1: That's too bad.
0: Too bad.
1: 진짜 안 됐다.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too bad까지만 right.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0: 어제 보잉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that's a shame.
1: 네네네.
0: That's also very commonly used.
1: 아.
0: Oh, that's a shame.
1: That's a shame.
0: It means that you're sad. It's unfortunate.
1: 네.
0: In one word,
1: 그렇죠.
0: It's a shame.
1: It's a shame. That's a shame.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0: Yes.
1: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다라고 하는데 The last entry was at 5:30라는 yeah. 문장이 있어서 그래요.
0: The last entry.
1: 응.
0: So last people going in,
1: 응.
0: they allow people to go in. The cutoff time is 5:30.
1: Uh-huh.
0: And you got there at 5:30.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발의 차이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0: That's right.
1: So close. 그렇죠. 자, 대화 들어볼까요?
3: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2: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3: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2: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3: Yeah, let's do that.
1: 네, yeah, let's do tha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입장을 불허한다라고 할 때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1: 그렇죠.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0: Okay.
1: 1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니, 그 사람들이 그 표 판매하는 걸 벌써 멈췄다고요?
0: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1: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0: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1: 그렇죠. 아까는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였는데 이번에는 they stopped selling tickets already?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췄다. Stopped ing라고 하는 그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표현들을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Already?
1: 네.
0: 벌써?
1: 벌써? 그런 거죠. Yeah, already. 벌써 그래. 라고
0: yeah.
1: 말할 수도 있겠네요.
0: Already.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요일 내용까지 쭉 복습해 보셨습니다.
0: That's
1: 또
0: right.
1: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책 덮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그래요. It is what it is.
0: Always review, review.
1: 네, 그래서 오디오 어학당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CD의 크기를 베토벤이 결정했다고? 1979년 LP를 대체할 음악 저장 매체를 개발하기 위해 두 회사가 모였습니다. 오늘날 CD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원판형 디스크의 지름을 정하는 회의였는데요. 처음에는 60분 정도 음악을 담을 수 있도록 115mm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대표가 베토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이 수록될 수 있도록 74분 길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 CD의 지름은 120mm가 되었죠. 그러니까 음반엔 음악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애정도 담길 수 있네요.

0: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사는 고령자들이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48%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뭐 강아지 자체가 무슨 뭐, 치매를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생활 습관 계속 서로 챙겨주게 되고, 보살핌을 받고 또 주고, 여러 가지로 좀 액티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I've never had a dog, but you have. So, 계속 뭔가 움직이고, 뭐, 루틴하게 뭐 해야 되죠?
1: Well, not just that. I think just having companionship
0: Ah, okay. Yeah.
1: alone, it's hard to measure just really the value of having a pet, I think.
0: Right. We're looking at individuals.
1: So in this case, when we're talking in a formal context, we're talking about a poll here or a study. It's basically a fancy way to say people,
0: Yeah.
1: right?
0: 맞아요. 개개인, 사람들, 영어로 individual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d what about the risk of developing dementia?
1: Yeah, so when you develop a condition, in this case like dementia, you're getting that illness, right? You're developing that illness, but the possibility or likelihood of it is basically the risk of developing it.
0: 이 develop라는 게 이제 개발의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질병과 함께 붙었을 때는 그런 질병이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the risk of developing dementia라는 것은 이제 치매 발병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뉴스에서도 우리가 developing을 많이 쓰는데 this is a developing story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죠.
1: And dementia is something that it doesn't happen overnight.
0: Right.
1: Usually it's a gradual process. So I think that's
0: Yes.
1: why developing is used,
0: Ah,
1: possibly.
0: okay.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악화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you could maybe catch or get a disease.
1: Or break a bone.
0: 그럴 수 있는데, dementia와는 이제 developing이 붙는 게 자연스럽죠.
1: Cancer too, I think. You develop
0: You
1: cancer.
0: develop cancer. 그것도 이제 점차, 그게 단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lderly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who live with a dog have a 48%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a Japanese research team. And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was about a real-life fairy tale coming to light in Belgium. Let's have a listen to the headline.
1: A 26-year-old former car salesman has been legally recognized as a prince and heir after a senior member of the Belgian royal family confirmed paternal parentage through a DNA test.
0: 벨기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한 26세 남성이 벨기에 왕실의 주요 인사가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하면서 그의 법적 아들인 왕자이자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This is like a Princess Diaries story.
1: More like a Prince Diaries, perhaps, right? So this apparently came to light just a couple of months ago. It was known by the individuals, but Belgium's Prince Laurent, right, formalized parental rights to recognize 26-year-old former car salesman Clément Vandekerckhove as his biological son and heir. I might be pronouncing that wrong, but basically, I guess this son was born out of wedlock, was
0: Yes,
1: it?
0: that's right.
1: Okay, that happened, and
0: His mother's a singer, I
1: is
0: believe. Yeah.
1: a famous figure in Belgium. But I guess apparently, with this legal recognition, he doesn't receive a public royal allowance, so no taxpayer money is actually going to him directly. But he does hold equal inheritance rights, so. He was born as a prince, and he will get some benefits for it, it seems like.
0: 그래요. 약간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즈 영화 스토리처럼 그카 세일즈만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왕족의 혈통이었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를 좀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영화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당장 알게 된 거는 아니고요. 아마 어릴 때는 전혀 모르다가 엄마 밑에서 싱글맘 밑에서 자랐었는데 엄마가 이제 가수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엄마가 알려준 거죠. 너의 친아버지는 그 러롱 왕자님입니다. 러롱 왕자는요, 현재 벨기에 왕의 남동생입니다. 근데 왕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왕자죠.
1: Yep.
0: 그래서 왕의 남동생의 아들, 혼외자인 거예요. 근데 혼외자를 영어로는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해가지고 born out of wedlock라고
1: yep.
0: 합니다. wed, wedding 할 때 wed고요. lock는 잠겨져 있다. 근데 wedlock는 그렇게 혼인된 관계 안에서라는 뜻인데 out of wedlock 그러니까 혼외에
1: yep.
0: 태어났다. born out of wedlock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혼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혼외자라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작년쯤에 DNA 테스트로 이게 완전히 확실시 됐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러롱 왕자가 요거를 잘 밝히지 않았었다가 작년부터는 맞다 인정을 했대요. 근데 이 사실이 바로 지금 며칠 전에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1: Yep.
0: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소셜미디어에다가
1: yes.
0: 지금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우리 두 아버지에게 참 감사해요 하면서 본인의 아마 같이 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나 봐요.
1: Mm-hmm.
0: 그러고 나서 또 왕자의 사진을 같이 올려가지고
1: yeah.
0: 나의 두 아버지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서칭을 yeah. 하다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1: Not as romantic as the Princess Diaries.
0: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rights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1: yeah.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Princess Diaries 영화에서는 Anne Hathaway가 그 다음에 공주로 살잖아요.
1: Yeah.
0: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car salesman인 아까 이름이 뭐였죠? Clement.
1: Yep.
0: Clement. Clement이 자신이 이제 그 어머니의 성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성을 없애고 싶지 않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근데 이걸 없애야지만 아마 뭐 정말 왕의 가족에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1: 아하.
0: 그래서 어떤 이제 왕자로서의 뭐 여러 가지 rights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다만 자신의 이제 친부인 그 러롱 왕자의 유산 상속은
1: uh-huh.
0: 받을 수 있답니다.
1: It's 나중에.
0: Most important.
1: 그,
0: 그래요.
1: Okay.
0: 자, 표현 좀 볼게요. He's been legally recognized as a prince.
1: Yeah, so he's been officially accepted or acknowledged under law
0: 그래.
1: as the prince.
0: 네,
1: yes.
0: 네,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He's mm-hmm. been legally recognized. And what about the word parentage?
1: Yeah, this is, it's a very formal sort of way to talk about parenthood, all right? It's a person's family origin
0: yeah.
1: or identity related to their parents.
0: Parentage라고 mm-hmm. 하면 혈통, 친자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ternal parentage가 확인이 됐다. 아버지와 친부와의 혈통 관계가 mm-hmm. 확인이 됐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26-year-old former car salesman has been legally recognized as a prince and heir after a senior member of the Belgian royal family confirmed paternal parentage through a DNA test. Now let's move on to Tuesday's headlines. One of the stories was about colon cancer being the third most common in Korea. This was from data. Dating back to 2023, of course, but this is the latest data we have. Let's have a listen to the headline.
2: Colon cancer ranked as Korea's third most common among people newly diagnosed with cancer as of 2023 after thyroid and lung cancer,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0: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신규 암 환자들 중 대장암이 갑상선암과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은 영어로 colon cancer라고
2: Yep.
0: 합니다. Tell
2: Yeah.
0: us more.
2: So it was the third most common newly diagnosed cancer in Korea.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apparently affects a significant share of people seeking treatment for digestive.

0: 의 인사들을 이렇게 메달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요. 벌써 50년
1: Yes.
0: 넘게 조폐공사에서 이런 기념 메달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기념 메달 같은 경우에는요, 기념 주화와는 달리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념 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조수미 or Sumi Joe has been honored with this. What does that mean?
1: Yeah, if you're honored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you either receive a special award, a special title, or maybe a formal distinction as a sign of respect, public praise, or recognition.
0: To be honored with something. 어떤 명예를 얻다, 무엇을 수여받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이제 조수미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메달이 얼굴이 나온 메달이 제작됐기 때문에 그런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commemorative medal입니다.
1: A commemorative medal is a specially designed metal piece that has been created to honor a specific historic event. It could be a military campaign, an anniversary, or a specific milestone, rather than some sort of competitive ranking. So it's a metal piece that has been specifically designed.
0: 기념 메달을 commemorative med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념식을 commemoration event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oprano Sumi Jo has joined a list of Korean cultural and sporting icons, including BTS, Son Heung-min, and Faker, who have been honored with commemorative medals by the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All right, well, those were our headlines from Monday and Tuesday. Let's move on with a song. This is Shakira with Zoo.

Well, before we wrap up this first hour, let's go over five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from this past week.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parentage. Now, this basically means a person's family background to do with their parents. So we could be talking about 부모의 출신 or 혈통,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These are all described in the word parentage. For example, you could say, I am of Korean parentage. And that means, 나는 한국계 혈통이다. 즉, 나의 부모님은 한국 분이시다. So the word parent is in parentage. So 혈통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might say, oh, my friend was born in America, but she is of Indian heritage. For example,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인도계 부모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Okay, moving on to diagnosed with something. To be diagnosed with a disease or a condition. 그러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요. 뭐뭐라는 병이 있다는, 뭐 질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to be diagnosed with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wa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He was diagnosed with diabet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The child was diagnosed with autism.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 이름을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데요. 참고로 diagnosed with랑 그다음에 diagnosed as는 완전히 달라요. Diagnosed with 그러면 질병 이름이 나오는 거고 diagnosed as라고 하면은 질병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어떤 상태, 예를 들자면 He was diagnosed as clinically depressed. 그러면은 이게 우울증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to be diagnosed는 수동태인데요. 능동태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Diagnose A with B. 그래서 A에게 B라는 진단을 내리다. 그럴 때는 의사가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The doctor diagnosed someone with something. 자, 세 번째 표현은 highly accessible인데요.

0: 저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용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다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The museum is highly accessible. 그러면은 그 박물관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이제 장소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The book makes scientific ideas very accessible 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은 어려운 과학 상식 개념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nmanned라고 하면은 무인인데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될때 unmanned를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reps는 이제 representative라는 의미로 우리가 헤드라인에서는 봤었죠. 대리인이라는 뜻이 되겠고 그 외에도 우리가 운동에서 reps라고 하면은 repetition의 줄임말인데 그때는 이제 몇 회씩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한다는 뜻도 됩니다.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Here's Lou Reed with Perfect Day. See you in part two.
1: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우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